0: 우정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곳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아보는 6학년생이었고 배채는 수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보가 성선생님을 보고 서둘러 인사하자 성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보를 맞이했다. 아보가 성선생님께 배채를 소개했다. 성선생님은 서남로에 같이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1: 안 갈 거예요.
0: 아이고, 잠시 앉았다 가면 되잖아. 자, 얘는 학생 호생이야. 성선생님은 말하며 호생을 끌어와 아보와 배채에게 소개시켜줬다. 아보와 호생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서남로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큰 집에 들어갔다. 자동차 곳간에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집은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아보의 할아버지와 형제 두 집이 살았고 새로 이사 온 아주머니가 바로 송 선생님이었다. 송 선생님은 남편 황하리와 함께 상해로 전근 와서 잠시 2층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모두 거실에 들어갔다. 계단에는 4명 정도의 남녀가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매우 경계적이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0: 아보가 할아버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배채가 호생에게 다가가 물었다.
1: 나는 나비를 좋아해.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2: 나? 생각이 나지 않아.
0: 그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끌고 정원 옆에 노동자 방으로 갔다. 안에는 팔선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호생은 여기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보와 배채가 들어왔다. 배채가 다시 물었다.
1: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이 대답했다.
2: 난 글 쓰는 것을 좋아해.
0: 배채가 가볍게 말했다.
1: 난 글 쓰는 것을 싫어해.
0: 아보가 물었다.
2: 송 선생님이 수업 잘하나?
0: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채가 여기서 말했다.
1: 나는 배채라고 해. 산수를 싫어해.
0: 호생이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호생이 다시 길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세 사람은 이때 정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보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배채는 영화 설명서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호생은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호생이 표를 사러 갔다. 국태 영화관에서 신작 영화 마애체의 예매표를 사기 위해 줄이 진강 반점 일측 횡단 폭도까지 길게 늘어섰다. 호생은 양지종이로 포장된 달걀 식빵을 손에 들고 한 또래 학생 뒤에 줄을 섰다. 이 사람은 소모라고 불렀다. 어깨가 단단하고 머리를 숙인 채 팽공 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호생이 말을 걸었다.
2: 몇 시에 팔기 시작해?
0: 소모가 물었다.
2: 지금 몇 시야?
0: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계가 없었다. 그때 시계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생이 줄에서 나와 앞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돌아와 말했다.
2: 지금 7시 45분이야. 사람당 넉 장까지 구매 가능해. 난 6장이 필요한데 2장이 모자라.
0: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횡단 폭도는 사람으로 가득했고 호생은 심심했다. 이때 소모가 몸을 돌려 책 속 한 구절을 가리켜 호생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자체였으며 이 구절은 모두 인명으로 가득했다. 활도 이준, 굴마 석빈, 예금강 가신, 문곤수 방회, 만천비 강려, 구지곤 강순, 쾌부자 흑곰, 요두사자 장병, 일잔 등 호충. 호생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2: 정말 소정 같아.
0: 소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2: 고대 사람들은 정말 곳곳마다에 영웅이 있었네.
0: 호생은 고개를 저었다.
2: 정말 말이 많아. 종식 대장군이 싸울 때 깃발에는 간단히 한 글자만 쓰는데 조조는 그냥 조, 관공은 그냥 관이야.
0: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된 것이다. 그때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책을 말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난 두 장만 사도 충분해. 허생이 기쁘게 말했다. 그럼 나머지 두 장은 나 대신 사줘. 소모가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식빵을 먹고 표를 사고 북쪽으로 함께 걸었다. 장랑로 사거리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길 맞은편은 수십 년 후에 고급 상점인 상업 빌딩이 될 곳이었지만 그때는 오직 콘크리트 주차장 하나뿐이었다. 하늘색 큰 버스 한 대가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다. 허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곳은 전용으로 고급 외빈을 접대하는 버스야. 상해에 오직 두 대만 있어. 봐. 두 사람은 잠시 서서 그 버스를 감상했다. 소모의 집은 대자 명정에 있었고 허생은 이미 부모와 함께 성문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 주소를 남기고 작별했다. 허생은 총 6장의 표를 샀다. 부모님과 형 호민에게 석장을 주고 나머지 석장은 아버와 배채랑 함께 보기 위해 준비했다. 허생은 소모에게 손을 흔들고 란심 대극장의 큰 12페이지 연극 포스터를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다.

소모가 구한 두 장의 영화편은 2층에 사는 은봉을 위한 것이다. 은봉의 신랑인 해덕은 원양 선박회사의 선원이었고 이 젊은 부부는 영화를 본 뒤 신랑 해덕은 반년 이상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소모는 장랑로 화원 부근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호생이 이야기했던 긴 수염을 가진 유명 화가 풍작의 선생님은 보지 못했다. 풍작의 선생님은 1954년부터 1975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장랑로 화원 93호에 거주하셨다. 소모는 섬소로 교차로를 나와 오른쪽에 있는 24번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다. 호생이 알려준 길을 정확히 찾아낸 소모는 매우 만족했는데 그날 생전 처음으로 빵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전차가 장수로에 도착해 소모가 내리자 무너지는 전차를 바라보며 방금 먹었던 빵과 그림 바닐라 향이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모가 서 있는 곳은 집신 집단이었다.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집신을 짜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약수골이 나오고 전차 정점은 소조하까지 이어지는데 이 일대는 소모가 익숙한 지역이었다. 서강로 끝에는 보행 다리가 놓여 있었고 강 건너 량식 창고 부두에는 쌀과 보리, 잡곡가루가 가득 실린 뗏목이 매일 정박했다. 잡곡가루는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그 중에는 식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밀가루를 가득 실은 뗏목도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뗏목이 도착할 때마다 강가의 주민들은 부두 철탑 밑으로 몰려들었다. 봉황처럼 생긴 철탑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비원이 나오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은 마치 새떼와 같았다. 주민들은 작은 빗자루와 신문지를 들고 잡곡가루와 보리알, 콩알 등을 주워 모았다. 미용실의 왕 선생은 모은 잡곡가루로 부침개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흔들어 흙을 가라앉히고 파를 넣으면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좋은 일이란 것이다. 소모의 어머니는 사람의 장은 고무줄처럼 변한다며 이야기를 이었다. 옛날 외국군이 이곳을 봉쇄했을 때 집신 집단의 난민들이 갇혀 굶주려 있었고 밀가루 공장 바닥에 밀 기울을 긁어먹거나 풀을 뜯어먹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왕 선생은 그때 반달 동안 매일 10명 이상이 숨지고 시체 수거차가 돌아다녔던 안타까운 상황을 덧붙였다. 소모 어머니는 지금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큰 냄비를 구해 식량표를 아끼고 현미죽을 끓여 온 가족이 배불리 먹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집집마다 고구마 가루와 잡곡 가루로 죽을 쑤어 먹었다. 소모네 집도 식사 전에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시키고 먹자고 하면 온 가족이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했다. 소모네 집 1층은 골목 미용실이었다. 좁고 긴 방 안에는 오른쪽에 구식 미용 의자 5개가 늘어서 있었고 늘 손님으로 붐볐다. 소모가 들어서면 비누와 파우더, 왁스 향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왕 선생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소모는 왕 선생이 내밀어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왕 선생은 전동 면도기를 다루며 손님의 면도를 정성껏 해주었다. 왕 선생이 연탄로 불이 꺼졌으니 온수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물병 두 개를 들고 이웃 뜨거운 물을 파는 가게로 향했다. 미용실 안에서는 각 물건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온수는 온진, 의자는 배신자, 비누는 발화, 세면대는 탈이라고 불렸다. 머리카락을 빗어 정리하는 것은 추조자, 귀청소는 반정, 귀깎이는 소청가화, 면도칼은 청풍, 면도칼 갓은 기풍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사

번 두상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술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조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초원 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학대학방 및 준해 각 신학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초원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 희귀 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릅니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저희들 시장에서 소개된 시간이 꽤나 긴 시간이 흘러갔겠습니다. 부동안 브랜드 이름은 다르지만 해도 약각의 큰 글씨는 모두 청심, 치명, 발매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브랜드 이름이라면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있을 겁니다. 멍약 활신터, 멍약 신타, 멍약 삼보, 그리고 이번에 멍약 초원 청심환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청심환이라 할 때는 보통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모든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주는가 하면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면서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곽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을 신약대학방이라 하기도 하며 그 야득계 현시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는데요. 세 곽의 한 곽 아홉 가게 세 각, 열여덟 가게 여섯 각 이렇게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큰 심장병을 치료하면서 이만한 투자는 거의 뭐 우리가 접수하는데 좀 가벼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이미 심장병으로서 기계검사에서 나타났거나 혹은 또 이미 주자를 엮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지어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뇌졸중 위험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거나 뇌에 올라가는 과정에 동맥경화를 형성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뇌졸중 후유증 환자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비후성 심근증, 그리고 심근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셨거나 심부에 물이 찼는데 빼도 자꾸 차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은 아주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의 기본 공능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꼭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숙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그으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심폐혈이 심한 증상,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지금 그 심장으로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숨이 찬 이런 증상을 동반하거나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이런 증상도 동반하게 돼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참 정신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2: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던 게 지금 이 앞선에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1: 예.
2: 사서 계속 주시하네 가슴이 당겼습니다.
1: 아,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이 바로 구급약을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품 드시면서 지금 어떠세요? 갖고 다니세요?
2: 아예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1: 그렇죠.
2: 예, 갖고 다니게 됩니다, 그죠?
1: 예.
2: 약이 좋습니다, 선생님. 수술기 심장약이 난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20몇 년 동안 제가 강의한 시간만 해도 20년이 넘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 믿음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걸 진일보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십니까?
1: 예, 효과수 모두 아시는데 효과수 아까나 우리 주위에서도 욕 많이 쌉니다.
0: 그렇죠.
1: 예, 쓰는 예. 사람마다 다 효과 좋습니다.
0: 속에 쓴다면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치아를 받게 되어 있죠.
1: 예, 예. 그리고 예, 사람이 도착해서 오는 거 알면서 그저 깜짝 놀라지.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놀라던 증세도 없고, 예. 그래서 증기를 올릴 때면 예, 증기마다 다 세습니다. 숨이 차서. 근데 이전 단숨이 올라도 이렇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1: 예, 그 혈압이 나쁜 것도 성사이고, 예. 잠을 못 자는 거는 그리 오래 했어도 인체 잠을 잘 잡니다.
0: 아,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기본 비례가 높습니다. 이 제품 드시고 예, 해결 받았죠.
1: 예전에 예. 나는 몰라서 자꾸 정신병원에
0: 수면제.
1: 예, 예.
0: 아, 정신병원이가 수면제 같은 거 예, 예. 싸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1: 예, 그거 먹으면 치매 온다는데 뭐 자꾸 아이자가 그랬는데 이 약국에 잠이 영도 안 자.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치매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수면을 보증하는 우수한 이런 제품으로서 근본에서 치료되니까 예.
1: 예, 기침 자꾸 하고 예, 목에 가려 맞은 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1: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도 아까 예, 아까 배달 받아서 상해는 야동 세도 쓰겠답니다. 걔네 거기 보내주자 그럽니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335입니다. 연락 네, 예, 배달 전화번호입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평안통신화에 정말 떴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나는 처음에 이 약을 먹기 전에는 예, 숨이 차서 골도 못했습니다.
0: 예.
3: 그래, 우선은 시장도 못 갔습니다.
0: 어, 시장 못 갈 정도로 숨이 차서, 예, 예. 예.
3: 그래, 그러면은 딱 갈 일이 있으면 예, 그날 90만원 거듭마에다 욕구 댕겼습니다.
0: 어, 심각할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예. 예.
3: 그래, 저 딸 집에서 문을 닫아도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내 전화 와도 떨겠습니다.
0: 예.
3: 그랬던 게 우선은, 예, 야드발 반은 남았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배달 썼습니다.
0: 예, 야드발 반
3: 썼습니다. 예, 떨기던 둥살도 완화되고,
0: 예.
3: 그 다음에 숨이 찬 것도 우선은, 예, 약간 숨이 찹니다.
0: 예.
3: 그러기 때문에 내겐 이게 딱 맞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그럼 채소 샐러드 못 가던 게 어서는 채소 샐러드 다.
0: 생활 자리 갈 수 있게끔 보증됐다. 그렇죠. 예.
3: 예. 그러니까, 예. 저 정말 사는 것 같더랍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기라고 혈압이 높아서, 예. 혈압은 180, 200, 아니, 86, 이렇게 됐습니다.
0: 아유, 너무 높습니다.
3: 혈압약을 세 가지를 예. 먹었습니다.
0: 그래요.
3: 아침에 두 가지.
2: 네.
3: 오후에 또 한 가지 먹고.
0: 예, 얼마나 뭐, 복잡합니까? 예, 예, 예. 기억하기도 불편해.
3: 예, 지금은 세 가지 먹던 게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만 먹습니다.
0: 예, 예, 예.
3: 그럼. 그래, 얼마 썼습니까? 혈압은 높은데 또 맥박은 40, 41, 42 이랬습니다.
0: 아, 위험한 맥박에 속하고, 혈압은. 예. 심장 공능 자체가 혈압을 생성하는 동맥 펌프에 속한데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서 이제 모든 그런 증상이 진일보로서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제품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혈압약 끊었다, 90만 안 갖고 다닌다, 숨이 차지 않다 이런 분들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요삼은 기본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3: 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그럼요.
3: 그런 게 지금. 맥박이 우선 65, 67이 됐습니다.
0: 아, 너무 이상적인 정상 수치로 올라왔습니다. 40m로.
3: 예, 숨이 차 못 걸던 게.
0: 그렇죠. 40m 차게 되면 치부치를 열어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들고 올라왔죠. 예.
3: 그러기 때문에 나니, 내겐 이게 딱 맞는 약입니다.
0: 그렇죠. 예.
3: 그리고
0: 예.
3: 하필이라는 게 어찌 자꾸 나는데, 어우, 좋아하면 어때, 다 됐는가, 이랬습니다.
0: 아,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 부족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산소 부족이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하품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많은 분들이 해결받으셨다. 숨이 차고 하품을 하고, 이게 바로 심장병 가운데서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좋은 해결 가져왔지.
3: 하필 어디로 달아났습니다.
0: 달아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예.
3: 그러니까 오늘 돈도 난 우선 이 약을 내 계속 먹을 예상입니다. 그래서 예. 335대다 5대를 넣어 눌러서 또 배달을 받겠습니다.
0: 너무 기억도 잘하시네요. 그렇게
3: 아,
0: 하세요.
3: 아, 여기 딱 좋은 약이니까 나는 이 약을 계속 먹을 예상입니다. 선생님, 좋은 약을 그 소개를 해줬길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장수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입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두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저는 심장이 뭔가 뭐저 방울 노래 계속 쑥쑥쑥쑥 질고노는 것 같아요.
0: 심지어투이라는 게 협심증입니다. 오와. 예예.
4: 예. 예, 그래서 그 손바닥으로 퉁퉁퉁퉁 자꾸 치겠습니다.
0: 그렇겠죠. 예예. 예.
4: 예, 그래 뭐 병원에 가서 그 배우고 그래 약 먹었는데 이제 낯선 게 아예 알렵니다. 그래서 예. 이 가슴 심장도 아프고 그다음에 어쨌든 또 올리숨이 잘 올라요. 가슴이 계속 황황황황합니다.
0: 예.
4: 올리고 예. 그러게 예, 전통심한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전통심한 먹기 시작했는데 와 이게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 한동안 먹었는데 지금 많이 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4: 예, 그리고 미도 나빴댔는데 소화 달래고 잘 나야 되고서 그러던 미가 더그럭하고 아프고 그랬던 게 아, 이 약 먹는데 이제 그 따라 위도 좋아진다.
0: 아, 심의 통증한다 말했어. 심장과 위가 예. 통치된다. 그렇죠. 예, 예.
4: 뭐, 그래, 밥은 어제는 마음대로 먹고 그랬는 것 같으면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4: 그래, 내, 예, 저, 활동이 좋아서 오늘도 저 아홉가구 배달을 받자고 그랬다.
0: 아,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 심장병으로 예. 인해서 건강에 무슨 다른 이상이 생기는 걸 기본을 피해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기초 제품은 40대 중후반부터 누구나 몇십 년 문제없으니까 함께 드시면서 본 제품 드시는 건 기본으로서 뭐 건강 지킴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길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셔, 도원수님.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심장이가, 저 계산이 나빠서, 그래서 전청 심하니, 그, 열심히 썼는데 나는, 어제는 이제, 지가 좀 시간이 기니까, 어제는 뭐, 모든 거 다 해결 받았습니다.
0: 예.
5: 내가 하도 이야기 좋으니까, 우리 집안주 형님이가 생전에 가서, 그 보니까 심장이 계산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다 초약 쓰고 다른 걸 자꾸 쓰던 게 낫지 않고 그게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 약 먹기도 좋고 그 초약 바쁜데 이거 그래서 한 달만 먹으면 안개나 두 달 먹었는데 지금 예, 증세가 많이 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가슴이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게 황황하고 그다음에 무슨 허리 놀라고 계속 저 심장 올립 버침에서 이 가래가 자꾸 생나고 아침에 돌아 떼게 되면서 가래질 할 때는 그러면서 이 보내던 게 지금 그런 증세가 많이 없어졌답니다.
0: 그래서
5: 이거면 예 이렇게 이야기 좋으니까네 이거면 또 저 이야기 들었다 배달 받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 네. 안녕.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저도 심장이 나빠서 좋은 소식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6: 이미 내전에 심장이 나빴으니까 병원에 가서 심장이 두 달을 두 개 넣었습니다.
0: 아, 예.
6: 그래서 또 몇 년 되니까 또 다시 가슴 치고 숨 차고 예. 아, 그래서 지금 좋은 소식을 쓰니까 예. 아, 그런 수사에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주사가 네, 끝이 절대 아닙니다. 예예.
6: 네, 쓰기도 되네. 예. 아, 그럴 다음에 매달아도 손이 차서네. 서 있다가 앉아 어디나 앉아 있었다가 그렇습니다.
0: 예, 전립증 증세에 숨이 차고 그렇죠. 예.
6: 니네 맥이 없다고 하면 다리에 나가지 않다고 하면 내 골자다 있고 그러니까 그 쇠야 그거 그래도.
0: 그 심장 공능이 약화가 끝까지 신경 말초까지 갔다 피가 돌아서는 힘이 약해지니까. 다리맥이 딱 없다는 게 그게 심장병이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서 한 가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
6: 진짜 한 번 따로 뒤지기 바쁘다 뭐.
0: 아, 예. 그렇죠. 이해가 예, 갑니다. 예, 예.
6: 그래 놓을까 지금 이 전선시 안 쓰니까, 예. 오늘 아무리 좀 먼 길이 걸어도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
0: 그렇죠.
6: 예, 이제는 이제 조금 걸은 걸 한 대 매달 하다도 또 썼다가 웃었다가 그랬댔습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다리 무릎이 무슨 감절이 있어 그런 거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말합니다.
0: 심장으로 그럴 수 있죠.
6: 예. 아이가 쓰니까 이런 효과가 좋으면 나 더 써서 쓰라고 그랬나.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요정을 따라 견지하시게 되면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었고 너무 까다로운 이런 제품 아니고 OTC 먹약에 속하는 국약에 속하니까 실험 넣고 쓰시면 됩니다. 예.
6: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7: 예. 우리는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7: 그건 오랫동안 씁니다. 그건 2년 거의 대거 쓰고 있습니다.
0: 예.
7: 이 기침이 그러고 저 감기 걸려서 기침 나는 거 해주게. 그리고 목에서 가랑가랑하고 헐떡헐떡하고 숨 차고 앞도 가슴이 그저 담을 쏙쏙 찌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저 맥이 없어서 누워있고 소화가 다 되져서 계속 그저 죽고 그저 더워서
0: 아, 죽만 먹으면 절대 영양 실조가 옵니다. 예.
7: 혈압 조절까지 바로 알아야 되지. 누워도 얘 진해 약해놓다 밥은 누구도 먹을 게 쉽더라.
0: 그렇죠. 그렇죠. 예.
7: 예. 그래, 이래 서자면 또 어림지 나고, 이래고, 이래던 사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이랬었는데, 하나 서지가 우선 먼저 이봐이 그렇게 고쳐하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0: 아, 심폐혈이 심한 증상, 전액적인 증상, 입에서 예, 냄새가 나고, 기침 잘 됐죠.
7: 나 쓰는 것이 5개, 6개 써도 효과를 못 봤으니까.
0: 예.
7: 그래, 이거 보고, 예, 그러니까. 이빨이 앞으로 든 게 몸소리 나던 게 그것도 이렇고 하다 얼마 좋습니까?
0: 그럼 예.
7: 정신하고 맥이 오고 예 몸이 그렇게 무겁던 게 헷갑아지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그래 이래 좋아질 적에 또 아홉가 배달 받아서 계속 쓰려고 그런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335번 연락하시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7: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심장병 치료했지만 고혈압 치료한 거 아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더라. 넉 달 지켜봤는데 넉 달 동안 계속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혈압약을 끊었는데도 보온 제품을 쓰면서 혈압약 쓸 필요가 없이 혈압이 정상 범위 내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이래서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심장병인데 고혈압이 해결받는가?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바로 심장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수축 이완, 수축, 이완하는 과정이 혈압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功能 관상 동맥의 이상이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功能이 정상으로 되게 되어 있어서 수축, 이완이 정상으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혈액이 죽상경화가 어디로부터 생성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으로부터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장 치료를 하시게 되어 있으면서 심장이 혈액이 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점차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막아주게 되어 있고 뇌혈전으로 쓰러지거나 뇌출혈로 쓰러지는 걸 막아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면서 쉽게 말하자면 심장 심근경색과 뇌경색, 뇌출혈 같은 거 해결해 주는 데는 제일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심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엉뚱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이미 심장병으로 앓던 분들이 감각적으로 전형적으로 잘 느끼게 되어 있는데 심장병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게 심장병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 증상 학설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주약에는 가슴이 침침합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기침을 잘게 씁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데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하고 가래가 성내서 아마 기침약을 한더구는 먹었을 겁니다. 좀 낫는 것 같다 하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반복하고 이런 증상이 생겼는데 본 제품을 정말 딱 믿고 써보셨는데 벌써 새가게 한각 드시는 사이에 기침을 하루에 너무 담아두고 하고 가래가 성내서 곁사람이 듣기도 보기도 흉하고 본인도 힘들고 이랬겠는데 오히려 이 제품 쓰시고 나서 기침 소리가 없습니다. 가래가 지금 성내서 가래를 뱉는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전형적인 증상은 기침을 잘 짓고 특히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너무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서 냄새가 나지 않고 부자간에 앉게 되면 아빠 입에서 냄새 모질게 나네 아빠가 가서 치솔질 구강청소합니다. 그리고 구강에 좋다는 거 물었다 뱉었다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본 제품 썼는데 아들이 다시 아빠 입에 냄새가 없어졌네 어떻게 된 거지? 이 정도 했는데 본 제품이 바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심률은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그러니까 1분의 60부터 100차는 범위는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평균 심률은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지금 본 제품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심률이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40몇 차게 되면 치부치를 해야 됩니다. 치부치 심장 안에다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심장을 수축 이완시키는 이런 기계를 파묻어야 된다는 말인데 지금 이 제품 쓰시고 나서 68차, 60몇 차로 올라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또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어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시다며 숨이 차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서 집에만 계시거나 어디 나가게 되면 앉을 자리부터 찾아봅니다. 다리맥이 없고 숨이 차고 해서 하품을 많이 합니다. 어깨가 견주염처럼 띄엄띄엄 아픈데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계속 망치로서 내 어깨를 두드리고 다른 사람만 보면 집에 식구만 보면 내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다가 오른쪽 어깨까지 아파지는데 무엇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가 하면 심장병으로서 이런 엉뚱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례를 든다면 뭐 똑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한 친구는 밤에 갑자기 실려가서 이미 관상동맥이 거의 90% 막히게 돼서 제자로 이었습니다. 그후부터 어깨 두드려 달란 말이 어깨가 아프단 말이 없습니다. 이건 제자를 하란 말인 것이 아니라 심장병으로서 어깨가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중의에서는 이렇게 오향학설이 있습니다. 심장은 불입니다. 위는 터입니다. 그런데 신호성 양토란 말이 있습니다. 심장열로 인해 가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무치란 말도 있습니다. 자, 그 애가 아프게 되면 엄마의 기를 뺏어간다. 애가 아플 때게 되면 엄마가 많이 기가 떨어지지요. 애를 위하느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지금 위가 많이 불편한 데는 심장으로 그럴 수도 있다. 이걸 진일보로 말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을 쓰시면서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진일보로서 위 공능을 가강하는 차원에서는 리가 허월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리, 간이라는 간, 허월완 이런 거 함께 드시게 되면 더욱 원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늘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약간 치솔질하는데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례가 있는데 심장병 환자가 친구가 있었는데 한 분은

0: 뭐 실내 가서 그런 거 주사를 했는데 치아가 반년 후에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심장병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걸 진을 벌어서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가을바람이 창밖을 스치고 산골 곳곳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계절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요, 네, 가을의 별미이자 또 산이 내려주는 천연 음식 바로 도토리묵에 관한 따뜻하고 알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가을 되게 되면 연변의 깊은 산골에는 저마다의 수확물이 익어갑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잎 사이로 숨겨진 참나무 숲에는요, 아라리 통통하게 연근 도토리가 떨어져서 산바닥을 가득 메우곤 합니다. 에럽토리는 가을산을 찾아서 자연이 선사한 순수한 식재료를 채취하고 정성껏 가공해 겨울을 나는 별미 음식으로 삼아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도토리묵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가을산골의 정취와 선조들의 생활지혜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이 담긴 소중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도토리묵은요, 화려한 양념이나 비싼 재료가 필요한 음식이 아닙니다. 오직 산에서 얻은 천연 도토리와 사람의 정성, 시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순수한 음식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릴 적 가을이 되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산에가 도토리를 줍던 기억. 깨끗이 씻고 불리고 갈아서 정성껏 묵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던 따뜻한 기억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의 다양한 가공 음식이 넘쳐나는 오늘날 인공 첨가물이 하나도 없고 영양이 풍부하며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도토리묵은 옛 정취를 간직한 건강 별미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을 도토리 채취의 방법과 주의점, 우리가 잘 몰랐던 도토리의 놀라운 영양 효능과 건강 효과, 전통 방식을 그대로 살린 도토리묵 제조 비법, 그리고 도토리묵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전통 음식과 현대적인 요리 레시피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도토리묵이 가진 특별한 매력을 알아가고 이제 산에 가서 직접 도토리를 채취하고 묵을 만들어보는 소중한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을의 산의 선물 도토리와 도토리묵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0: 도토리묵 좋아하세요?
1: 진짜 저는 좋아합니다.
0: 오늘 저는 도토리묵 뭉글뭉글해가지고 노인들이 딱 드시기 좋은 음식 같더라고요.
1: 예. 근데 예전에 정말 그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이 오면은 사실 도토리를 뭐 사다가 직접 이제 만들어 줬거든요.
0: 도토리 가루를 갖다가 만듭니다.
1: 네.
0: 근데 그건 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1: 근데 요즘은 뭐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고
0: 비싸지도 않고
1: 안 비싸죠.
0: 그럼요.
1: 그 도토리묵은 사실 그 어떤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0: 좀 시원하더라고요.
1: 시원하고.
0: 네.
1: 그래서 우리 연변 지역의 가을은 산이 정말 또 가장 풍요롭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참나무 숲에서는 도토리가 점차 성숙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기간이 바로 도토리 채취의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가을산은 겨울창고다라는 말을 전해 내려왔는데 도토리 채취는 가을산 수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옛날에는 농산일이 끝난 틈을 타서 온 가족이 함께 산에 나가 도토리를 줍고 채취한 도토리를 정성껏 보관하며 겨울 식량과 별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농촌과 시골 마을에서는 가을이 되면 도토리 채취 풍경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도토리 채취는 단순히 주워 담는 일이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양질의 도토리를 얻을 수 있고 안전하게 채취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채취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0: 네, 이른 9월에 열리는 도토리는요, 아직 미성숙해서 알이 작고 수분이 많으며 떫은 맛이 강하고 또 목을 만들었을 때 탄력이 떨어지고 맛이 없습니다. 반대로 10월 중순부터 떨어지는 도토리는요, 완전히 성숙해서 알이 통통하고 영양소가 가득하며 떫은 맛이 적어 목 제작에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비가 온 직후에는 도토리에 수분이 너무 많고 흙이 묻어서 정리하기 어려우며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맑은 날 2, 3일 지난 후 산에 가서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채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요, 자연약한 도토리를 주워 담는 방식으로 가장 전통적이고 좋은 품질의 도토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성숙한 도토리는 바람만 불어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진 도토리는 알이 충분히 익어서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산바닥에 낙엽 사이에 숨겨진 도토리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겉껍질이 깨지지 않고 모양이 온전하며 무게가 무거운 것을 골라야 합니다.
1: 근데 이게 전문 이제 도토리 나무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0: 저는 도토리를 산에서 본 적이 없어요.
1: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쉽게 뭐 산에 가면 다 누구나 도토리 주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이 딱 계절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가벼운 막대기로 나무가지를 두드려 성숙한 도토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인데 이때 너무 세게 두드리면 나무가 상하거나 아직 익지 않은 어린 도토리까지 떨어지므로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취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도토리 상태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속이 썩거나 벌레가 먹은 도토리는 묵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즉시 골라내야 합니다. 자, 간단한 구분 방법으로는 도토리를 물에 담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에 뜨는 도토리는 속이 비었거나 썩은 것이고 가라앉은 도토리는 알이 꽉 찬 양질의 도토리이므로 가라앉은 것만 선별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에서 채취할 때는 안전 문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을 산은 낙엽이 쌓여 미끄럽기 쉽고 산길이 험하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신고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하며 혼자 깊은 산에 들어가지 말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채취가 끝난 도토리는 바로 정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겉에 묻은 흙과 낙엽을 깨끗하게 덜어내고요. 통풍 잘 되는 그늘에 펼쳐서 2, 3일간 건조시킵니다. 너무 강한 직사광선에 말리게 되면 도토리 수분이 급격히 증발해서 알이 갈라지고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늘에서 천천히 건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건조가 완료된 도토리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잘 보관한 도토리는 겨울 내내 목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안에서 천천히 건조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 옛날 사람들은 도토리를 단순한 산열매 배고픔을 달래는 구황식품으로 여겼지만 현대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도토리는 인체 매우 유익한 천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토리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비타민 E, 칼슘, 철분, 칼륨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있으며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서 현대의 건강관리에 최적된 식재료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도토리의 가장 큰 효능은 장 건강 개선입니다. 도토리에 다량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해 물질과 로폐물을 배출하는데

0: 도움을 줍니다. 평소 변비로 고민하는 사람이 꾸준히 도토리묵을 섭취하면 장 기능이 점차 개선되고 소화 불량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현대인들에게 저칼로리 고영양 식품으로 최적화되는 음식이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1: 네, 두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 보호입니다. 도토리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단닌 성분은 혈관의 콜레스테롤 축적을 억제하고요,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0: 자, 고혈압, 고지혈증 등 현대 내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을 주며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능도 갖고 있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과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꾸준히 도토리묵을 먹으면 혈관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세 번째 효능인데요.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도토리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은 신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쌓인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가을철은 일교차가 커서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쉬운 계절인데 도토리의 영양성분이 면역세포 활성을 높여서 감기 등 계절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로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입니다. 위 건강 보호와 해독작용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도토리는 위를 튼튼하게 하고 설사를 멎게 하며 독을 풀어주는 약재로 기록됐습니다. 평소 위가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또 그리고 잦은 설사 등 있는 사람이 도토리묵을 섭취하면 위장 기능이 안정되고 소화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도토리의 천인 성분이 체내 유해 독소를 흡수 배출하는 해독 작용을 해서 몸을 가볍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0: 네, 이 밖에도 도토리는 피부 건강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피부 세포 노화를 막고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며 영양소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건조한 가을철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줍니다. 이처럼 도토리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몸 전체 건강을 관리하는 천연 건강식품으로 가을철에 꾸준히 섭취하면 계절 변화에 따른 건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정성껏 만든 도토리 묵은 그 자체로도 별미이지만 다양한 조리 방법을 통해서 더 맛있는 음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요리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기본으로 하고요. 또 조선족 특유의 양념 맛이 어우러져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별미 음식입니다.
1: 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도토리 묵 무침이죠. 도토리 묵 요리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음식으로 밥 반찬, 술안주, 간식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굳은 도토리묵을 두툼한 사각 모양으로 썰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면 잡맛이 제거되고 식감이 더욱 쫄깃해집니다. 데친 묵을 식힌 후 다진 마늘이나 파, 고춧가루, 참기름, 깨소금, 간장, 식초, 설탕을 적절히 섞어 만든 양념장을 골고루 버무려 주면 되겠고요. 기호에 따라 오이나무, 당근, 양파 등 신선한 채소를 함께 넣어 무치면 색감이 예쁘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새콤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느끼하지 않고 깔끔해 가을철 입맛을 돋워주는 최고의 반찬이죠.
0: 네, 두 번째는 도토리 묵국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추운 가을과 겨울에 따뜻하게 먹기 좋은 국물 요리로 계절 별미입니다. 멸치나 소고기로 깔끔한 육수를 끓이고 썰어놓은 도토리 묵을 넣어서 약한 불로 끓여줍니다. 여기에 시금치, 콩나물, 파 등 채소를 추가하고 소금과 참치액으로 간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얼큰한 맛을 좋아하면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도 됩니다. 네, 도토리묵이 국물을 머금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며 담백하고 깔끔한 국물 맛이 속을 따뜻하게 해줘서 추운 겨울에 제격인 음식입니다. 네, 소화가 잘 되어 어린이와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1: 자, 세 번째는 도토리묵전입니다. 간식이나 간단한 식사를 즐겨 먹는 요리로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이중 식감이 매력적이죠. 도토리묵을 곱게 으깨어 밀가루나 찹쌀가루를 조금 섞고 다진 채소와 달걀을 넣어 반죽을 만듭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펴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완성되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도토리 특유의 고소한 맛이 가득 느껴집니다. 간장 양념에 찍어 먹거나 그냥 먹어도 맛있어 아이들 간식으로 최적입니다.
0: 네 번째는요, 도토리묵 김치찜입니다. 조선족 특유의 김치 맛과 도토리묵이 어우러진 별미찜 요리인데요. 잘 익은 배추김치를 썰어서 냄비에 갈고 그 위에 도토리묵을 두툼하게 썰어 올립니다. 김치 국물과 물을 적당히 넣고 다진 마늘, 참기름을 추가한 후 약한 불로 천천히 쪄줍니다. 김치의 달콤한 맛이 또 도토리묵에 배어들어서 느끼하지 않고 깊은 맛이 느껴지고요. 밥과 함께 먹게 되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겨울철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기 좋은 든든한 요리입니다.
1: 자, 다음으로는 차가운 도토리묵 냉채입니다. 가을 더위가 남아있는 시기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로 깔끔하게 상큼한 맛이 특징입니다. 도토리묵을 가늘게 채썰어 차가운 물에 잠시 담가 식힌 후 각종 신선한 야채와 해산물을 함께 섞어

0: 레몬 즙, 식초, 간장, 꿀로 만든 새콤달콤한 냉채 양념을 버무려주면 시원하고 깔끔한 냉채가 완성되는데요.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식욕이 살아나고 소화에도 좋아서 가을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1: 이외에도 도토리묵 샐러드, 도토리묵 볶음, 도토리묵 만두석 재료 활용 등 다양한 조리 방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순한 반찬을 넘어서 식사, 간식, 술안주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 바로 도토리묵의 큰 매력입니다.

0: 시작되었습니다. 도토리묵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연변 조선족의 가을 문화와 생활 풍습이 담긴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과 들과 어우러져 살아온 사람들은 자연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계절마다 제철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풍습을 지켜왔습니다. 가을의 도토리묵은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네, 옛날 농촌 마을에선 가을 도토리 채취 시즌 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에 가고 또 채취한 도토리를 함께 정리하고 묵을 만들어 육과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네, 혼자서는 힘든 도토리 가공 작업을 함께하며 마을의 정을 나누고요. 또 서로 돕고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도토리묵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는 가을이 되게 되면 직접 도토리묵을 만들어 친척과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0: 또한 도토리묵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과거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사람들은 산에서 얻은 도토리로 묵을 만들어 배고픔을 달래고 건강을 지켰습니다. 후황식품으로 시작했던 도토리묵은 시간이 지나며 계절 별미 음식으로 발전했고 현대는 건강 웰빙 음식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순수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들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선조들의 삶의 태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우리는 가을 산골의 순수한 보물 도토리와 도토리묵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가을 산에서 직접 채취하는 도토리의 채취 방법과 안전수의상도 좋겠고 여러분 또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요. 이제 화려한 맛과 비싼 재료가 아닌 자연이 선사하는 순수한 선물과 또 사람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도토리묵은 가을 계절의 정취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족의 오랜 생활 풍습과 문화 정신이 깃든 소중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자연의 은혜를 느끼는 계절. 또 올 가을에는 가까운 산을 찾아 가을 바람을 느끼며 직접 도토리를 채취해보고 정통 조선족 제조법으로 도토리묵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만든 도토리묵으로 마시는 무침이나 국, 전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며 가을의 따뜻한 정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음식 체험을 넘어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1: 네, 또한 도토리묵이 풍부한 영양과 건강 효능을 잘 활용해서 가을철 건강 관리에도 힘쓰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요즘 또 보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요.
0: 네.
1: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제 가을 천연 건강식품 도토리묵으로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좀 일조한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백세춘 황하 구보객은 교고란, 지하수호, 화마인, 황정, 천막,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귀한 약재로 조성이 되는 오태시 국약입니다. 이끼 양혈의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 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30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및 무료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황하 구박액 장수 제품

0: 이것과 더불어서 눈뺑치료 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복액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에 추석과 국경절을 계기로 한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15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본 제품이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는가 하며 현금권까지 빼주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널리 이번 우대 활동을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배달 전화번호가 여기에 주어져 있는데요.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약방에 가서 사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뭐 중간천 1층에 있는 우기 대학방 2호매대에 가시게 되면 역시 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0: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이거 황화구복약에서 한 반년째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조절에 앉아서 고생했는데, 혈압조절이 영 잘 됩니다,
0: 기본입니다. 천마란 성분 자체가 거기 들어가서, 일체 심장과 뇌혈관이 요관되는 문제는 천마에 맡기고, 삼칠에 맡기게 되며, 경락이 잘 수통되고, 기본으로서, 뭐, 여러모로서 머리에 혈관에 문제가 현우증이 생기거나, 마모기 생기거나, 이런 거 해결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2: 예, 혈압 조절 잘 되니까, 그냥 머리 아프고, 어찌든지 나던 게 많이 낫고, 신장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2: 예, 예 날씨 쌀쌀하니, 예, 자꾸 가려서, 기침을 자주 해서, 예, 예, 뭐, 이상수나, 자기 연거리 아니지, 이 약 먹으니까, 예,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예, 기저귀, 감기를 하지 않고, 이게 기침 가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여기 저구란이라는 이 성분이, 아주 장수의 비결 가운데서 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가서 기침가래가 칭폐화단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합니다. 결국 심장을 도와주게 돼 있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이런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저구란이라는 성분이. 예.
2: 예, 계속 관절이 아파서 예,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은 모르고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기본으로입니다. 관절이 아픈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뭐 여러분들한테는 귀해입니다.
2: 네, 이 약은 특히 B20에 된 약이 돼서 예, 안정성이 있고 구호약이 돼서 먹기도 좋고 흡수가 빠르고 예, 효과가 영 빨리 납니다. 다른 약에 비해서.
0: 그렇죠. 예, 예. 예.
2: 그래 이제 효과 얼마 없어서 배달받아 꾸준히 쓰다 그런다.
0: 예. 안전하니까 이 제품 자체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장수촌의 장수의 비결이 바로 본 처방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광범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나는 병예사인데 병원이가 그까 약도 써보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많이 써봤습니다.
0: 예.
3: 근데 이게 어째 효과 그닥지 않습니다.
0: 예.
3: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들은 다음에 이 명서방 우선에 5달 썼습니다.
0: 예.
3: 그리고 나니까나 우선에 아 눈이 이 부겹고 잘 아이 보던 것도 좋아지고 난 눈에 자꾸 피 어떻게 지는가 하면 이렇게 딱 맞힌 것들을 빨갛게 진다.
0: 각막출혈입니다. 그 주의해야 예, 됩니다. 안저출혈까지 생기게 되면 앞이 색감에 먹물 뿌린 것처럼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3: 예,
0: 그럴 때에 되면 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3: 근데 우선은 이게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 눈에 피 지는 것도 없어지고 눈곱이 나는데 나는 줄 모르는데 우선이 눈곱이 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소염을 걸봅니다.
3: 바람 불면 눈물 나던 이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걔네 이거 쓰고 너무 효과 좋으니까 우리 언니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언니 이거 그 연병병원에가 눈을 수술했습니다.
0: 예.
3: 효과 영 잘 보이더란다.
0: 예.
3: 2년 후는.
0: 그렇죠.
3: 근데 또 다시 수술하자고 아이보이서 가니까 인심 많다고 아이 해주더랍니다.
0: 예.
3: 수술을.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이야기.
0: 귀찮아서 백내장 수술 못 합니다. 예.
3: 아, 그렇습니까? 아,
0: 원래 그렇으면 안 됩니다. 예, 예.
3: 그래서 이야기 선택했었는데, 우리 언니도 이야기 정말 좋단다. 원래 텔레비전 바로 못 봤습니다.
0: 예.
3: 그리고 얘 뭐 자기 입에 머리끼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예. 그래서 부엽게 정말 잘 아이보였습니다. 예.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우선 텔레비로, 아, 괜찮게 잘 보인단다.
0: 속으로부터
3: 낫단다.
0: 겉으로 이렇게 내 치료를 하지 않고 단순 뭐가 겉으로 그 징티만 인공 징티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당분간이지 길게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이 완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견지하기 바랍니다. 예.
3: 그래 우리 언니 너무 좋았어야 된다. 야 이게 영등병원에 수술하는 것마다 더 좋다야.
0: 아 그렇죠. 길게 효과를 보는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시력이 원래 4점 온다.
0: 예.
3: 근데 우선이 6점.
0: 와 대단합니다. 예, 예 시력이 4점으로부터 6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예. 예.
3: 그래서 우리 언니가 둘이 합해서 이번에 아무래도 쓸 바에는 이거 이용 좀 오래 써야 다시는 재발해야 되니까.
0: 그렇죠.
3: 그래서
0: 한계료정이 백날로 되어 있으니까. 예. 몇 개 백날만 쓰게 되면 눈을 구합니다.
3: 아, 오늘이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제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연락하세요.
3: 예, 5017766번.
0: 예.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안녕하세요.
4: 황화구보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황화구보의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예, 예.
4: 아, 정말 좋은 약입니다.
0: 여기 네.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다른 데는 없는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 령지라든지 옥죽이라든지 삼칠이, 천마, 저구란, 호마란 이런 성분이 모두 장수의 비결을 낳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서 예 여러분들 쓰게 되면 효과성은 빨리 나타나게 될 수 있을까 하루에 세 번 식전 식전인 관계로 공복에 하루에 세 번 드시는 예. 것 아니겠습니까?
4: 예,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이 당뇨 있으면서 이 한 3년 전에 노골 들어왔다 간다부터 심자에 붙이고 그 후인지 그냥 어지럼증 동반하고 머리 아프고 예. 혈압 조절이 아이 되고 하는 게 지금 있지 않을까요?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심자에 붙이는 게 이롭습니다.
0: 여기 심자에 좋아지는 성분이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마라든지 삼칠이라든지 이런 성분 그리고 령지라든지 저구란 이런 성분들은 다른 데서는 이런 성분을 별로 못 봤을 겁니다. 여기에 성분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하는 그 혈지를 조절해 주게 되어 있고 노황진으로 불리우는 게 내 황금으로 불리는 게 호마란이란 이 성분에 속한데 이게 여기 들어갔거든요. 예.
4: 예. 어쨌든지 그러니까 머리 지금 어지럼증도 아야고 머리도 아야 아프고 혈압 조절도 잘 되지 그 다음에 식사를 영 잘한다 지금.
0: 기본이죠. 예.
4: 예.
0: 여기 황정이라 성분 자체가 건비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갔고 저우란이라는 성분 자체가 건비 역할을 잘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 소화 흡수가 너무 잘 되고 소화된 다음에 그게 전달이 잘 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4: 예. 연구도 소화 잘 돼서 어떻게 좀 조금 먹어도 그래도 속이 꿀뚝해서 배불고 그랬던 게 그런 정신 온데간데 없고 그래도 소화 속이 시원한 게 좀 편안한다. 어쨌든지 항하고 봐야 써보니까 예. 속이 편안하고 일신 이용에 아픈 데 없는 것 같아요.
0: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편안해지는 거죠. 그게 예. 장수의 비결이죠. 예, 예.
4: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예. 영 좋습니다. 그래. 이 우대 활동이 좋을 때 좀 자매에 배달 받자고 그런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지만 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에 심장과 뇌혈관, 소화계통, 호흡계통, 그리고 비뇨계통, 건파 포함해서 간을 포함해서 배변이 잘 되고 일신이 편한 제품이 바로 항화구멍에게 속합니다. 예.
4: 네.
0: 예,
4: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저방이 좀 다음 나죠.
0: 예.
5: 우리 누나가 한 분인데.

0: 지금 무기치 혼탕이라고 지금 진단받았는데 지금 뭐 문병 치료한다는 게 자꾸 재발하면 잘 말 듣지 않아서
1: 예.
0: 이게 명서방이 좀 탐내봅니다.
1: 예. 지금 명서방이 바로 그런데 쓰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기본으로서 명서방은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제품, 여기에 들어간 잔투이란 성분, 매미껍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뭐 찔레라든지 여기에 포함된 황야, 황금, 그 외에 여기에 눈은 혈액이 제대로 잘 소통돼야 잘 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당귀란 성분이 보혈 하면서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눈에 충족한 영양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제때 잘 빠져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오늘 좀 배달받아 그럼 쓰라운에 전달하겠습니다.
1: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서 단순히 백내장은 백내장 외관적으로 그저 수술해서 끝이 아니면 속으로부터 치료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없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기실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게 되면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견지가 중요합니다. 예.
0: 네,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박액 더불어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말라 해도 인정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황화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뭐 공복에 하루에 세 번 드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공복에 든다는 것은 식전에 드는 것과 다릅니다. 공복은 뭐 식전 1시간 전에 완전히 위가 비었을 때 드시라는 이 말에 속하게 되었는데 하루 3번 드시는데 일단 견제해서 드시게 되면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는 장수촌의 장수의 비결로 되어 있는 이런 처방이 여기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쓰시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좋아집니다. 심장과 뇌혈관이 와 많이 막혔던 게 풀리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천마라든지 삼칠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뇌혈관에 많은 지방이 쌓여서 경락이 막히는 걸 이거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천마란 성분, 삼칠이란 성분, 이런 성분들 자체는 마음대로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특히 천마란 성분 자체는 뇌혈관을 개조해주는 데 있어서는 우수한 성분으로서 완전히 알려지게 되어 있고 삼칠은 부종을 빼주게 되어 있고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천마란 성분 자체는 현증이 나거나 사지가 마목이 오거나 이런 걸 빨리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특히 우리 지금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기혈 부족은 온 하루 동안 정신이 잘 기와 혈이 부족하다는 걸 말합니다. 말소리가 낮아지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그리고 좀만 움직이면 쉽게 맥이 없어서 뭐 다리를 세우기 힘들어지거나 얼굴 색이 누르끄름해지고 입술과 손톱 눈 색깔이 많이 연해지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에 되면 눈앞이 새까매 나거나 그리고 자다가 깨나면 잘 수 없고 잠들기 힘들어지고 이런 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뭐 허혈로 인해 가지고 식은땀이 많이 생기가 더덕땀이 나거나 이런 걸 풀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 바로 황화구박액에 속한 우수한 성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룡지란 성분 자체가 우리 장수의 비결 가운데 주요한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기혈 부족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윤폐의 역할을 해서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호흡계통은 심장 공능을 도와주는 데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 공능을 도와주자면 심장혈에 충족한 산소가 포함되어야 하는 건데 룡지가 심장혈에 충족한 산소를 포함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소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지 않은 노년성 질병 가운데서 밤에 잘 수 없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령지는 늑대로 내려오는 장수 이런 제품에 속하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그 호마른이라는 이런 성분 자체는 룬장 통변에 변이 잘 통합니다. 혈지를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저구란이라는 성분은 이끼 양위 역할을 하면서 건비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윤폐 역할을 하고 양심의 역할을 합니다. 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쓰시게 되면 전역과 장수의 비결이 번처방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기념품이나 사진을 핸드폰에서 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필름처럼 펼쳐지는 장면 뒤로 호기심과 긴장감, 두려움과 즐거움, 기쁨 등 당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이 흘러넘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가져온 가장 큰 기념품은 냉장고 스티커나 엽서 같은 것이 아닌 추억과 또 그때 느꼈던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항주의 거리와 풍경을 거닐고 서호의 풍경을 감상하며 또 서호와 어우러진 항주 미식들을 하나하나 맛보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부드러운 물바람과 달콤한 음식 향기 가득한 항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항주 도시 이야기부터 시작해봅니다. 항주는 중국 동부 절강성에 위치한 도시로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도시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강남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이로부터 상업과 문예, 미식이 발달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대도시들이 화려하고 빠른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항주는 속도를 늦추고 물과 산, 정원이 어우러진 느림의 미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에도 고즈넉한 정원이 숨어있고 도시 곳곳에 물길이 흐르며 언제나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주를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또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행지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항주는 사계절 모두 매력이 다른 도시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복숭아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푸른 련꽃이 소호를 가득 채우며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가벼운 눈이 내려서 고즈넉한 한폭의 수묵화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언제 가도 아름답지만 특히 봄과 가을의 항주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럼 이제 항주 여행의 핵심 바로 서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주 여행은 사실 서호를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소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소호는 항주 한가운데 자리 잡은 천연 호수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이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넓고 잔잔한 호수 물결, 호수 주변으로 이어진 버드나무길, 정자와 다리, 삼봉우리가 어우러져서 언제 봐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소호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사계절 다른 풍경입니다. 봄의 소호는 정말 부드러움 그 자체입니다. 호숫가 주변 벚꽃이 흩날리고 연한 연두색 버드나무 가지가 물가에 드리워집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의 소호는 더욱 몽환적인데 가는 비가 호수 위에 내려 안개가 자욱하게 감돌아 마치 신선의 세계 같은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여름의 소호는 련꽃 낙원입니다. 넓은 호수 가득 붉고 하얀 련꽃이 만개하고 련잎이 푸르게 펼쳐져 시원한 여름 풍경을 선사합니다. 여름 저녁 소호 산책길을 걷다 보면 련꽃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와서 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가을의 소호는 고즈넉하고 품이 있는 풍경입니다. 호수 주변 단풍나무가 붉고 노랗게 물들고 가을바람에 잎이 흩날리며 조용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과 잔잔한 소호물이 어우러져 마음이 차분해지는 풍경 느낌을 들게 해줍니다. 겨울의 소호는 또 다른 고즈넉한 매력이 있습니다. 가벼운 눈이 내리면 호수 주변 나무와 다리, 정자에 하얀 눈이 쌓여서 깨끗하고 조용한 수묵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특히 소호의 대표 명소인 단교는 겨울 눈 풍경이 가장 유명한 명소가 되겠습니다. 소호에는 유명한 소호 십경이라는 대표 풍경이 있는데 계절별, 시간별로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맑은 호수 풍경을 보고 저녁에는 호수 주변 조명이 켜지며 또 몽환 야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걷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곳이 바로 항주 소호입니다.

자, 이어서 항주 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주는 강남 요리의 대표 도시로 담백하고 깔끔하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요리가 특징입니다. 기름지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이 매력인 항주 요리. 소호의 물과 산에서 자란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더욱 특별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항주 사람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대표 음식 바로 항주 소롱포입니다. 송나라 남송 시기부터 항주 거리에서 사랑받아온 전통 딤섬으로 지금은 항주 여행을 오면 꼭 맛봐야 하는 음식으로 꼽힙니다. 대나무 찜통에 쪄내는 작은 고기 만두인데요. 정통 항주 소롱포는 얇고 탄력이 있는 밀가루 껍질에 손으로 주름을 잡아 만드는데 한 개에 18개 이상의 주름을 잡아서 꽃처럼 예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채 나오는 소롱포는 껍질이 반투명할 정도로 얇아서 안쪽에 고기와 국물이 비쳐 보일 정도입니다. 먹을 때는 요령이 있는데 젓가락으로 살살 집어서 접시에 내려놓고 한쪽에 작게 구멍을 낸 뒤 뜨거운 국물을 먼저 마시고 식초에 찍어 먹는 것이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냥 한 입에 물면 뜨거운 국물이 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요. 맛은 짭짤하면서도 살짝 단맛이 돌고 고기의 고소한 향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느끼하지 않고 담백해서 아침 식사로도 아주 좋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따뜻한 콩국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주 시내 오래된 음식점에 가면 갓 쪄낸 소롱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 찜통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고기 향기가 가득한 소롱포 한 접시야말로 항주 서민의 맛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번째 대표 음식은 동파육입니다. 항주 미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메뉴가 되겠습니다. 송나라 시대 대문학자 소동파가 항주에서 벼슬을 하며 만들었다는 전설이 깃든 음식으로 지금까지 천년 가까이 사랑받고 있는 항주 전통요리입니다. 두툼한 삼겹살을 간장과 설탕, 향신료로 천천히 푹 삶아낸 동파육은 겉은 윤기 있게 붉은 빛을 띠고 속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입에 넣으면 전혀 기름지지 않고 달콤 짭짤한 맛이 조화롭고 고기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식감이 일품입니다. 느끼하지 않고 은은한 향이 남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입니다. 항주 현지 식당에서 따뜻한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서호 초오입니다. 초오를 이용한 항주 전통 요리로 담백하고 상큼한 맛이 특징입니다. 서호 초오의 비결은 바로 신선함과 상큼한 소스입니다. 초오를 익힌 후 식초와 설탕, 간장으로 만든 특제 소스를 끼얹어서 만듭니다. 생선살은 부드럽고 소스는 새콤달콤해서 전혀 비릿하지 않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남 특유의 담백하고 섬세한 맛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항주 오리고기입니다. 오리를 이용한 요리로 항주 현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일상 미식입니다. 잡내 없이 깔끔하게 손질한 오리를 각종 한약재와 향신료로 천천히 푹 삶아내면 고기살이 매우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배어듭니다. 짭짤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며 오리 특유의 고소한 맛이 살아있어서 한번 맛보면은 절대로 잊지 못하는 항주의 대표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평소 식사나 외식 때 자주 찾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네, 황주는 화려한 볼거리만 가진 도시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한 입 한 입 음식을 맛보다 보면 행복이 느껴지는 따뜻한 도시입니다. 서해의 잔잔한 물결과 가는 바람, 은은한 꽃향기, 그리고 담백하고 섬세한 항주 미식들이 어우러져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항주는 필요한 여행지가 돼 보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서호 풍경을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항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직접 항주에 가셔서 사계절 아름다운 서호 풍경을 눈에 담고 또 천년의 역사를 담은 항주 미식을 직접 맛보시면서 이 부드러운 도시의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어납니다.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과도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곁에 늘 머무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의 매 순간을 우리는 정열을 안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인생은 정열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김서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하얀 구름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맑고 순수한 마음을 하얀 구름에 비유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는 그 순간의 감격, 익숙한 풍경을 마주하는 그 설레임,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들과의 반가운 만남을 생각하노라면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고향에 돌아오다를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이번에 우리 황진수한 타의 혈배강에 새로 승급한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대 활동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진수한 타에는 전문 중풍을 치료하는 겁니다. 공론 수치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중풍 탄환. 탄화된 거라면 회복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황진수한타 이거는 빈파의 이름이고 옆팔에 약 이름은 그다맣게 펜탄푸엔왈이라고 썼습니다. 펜탄 반신이가 마모교거나 탄화됐거나 이런 사람들 회복해준다 이런 뜻이죠. 푸엔왈이. 그래서 이거 여섯 곽 사는 분들은 세 곽을 더

0: 물질입니다. 예, 그냥 130을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곽에는 8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10곽부터 우리 오늘이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은 또 PQQ 뇌세포 펩티드 또 드립니다. 이 PQQ라는 거는 영어 자문으로 나온 건데, 무슨 뜻인가 하면 다노젤링수랍니다. 그러니까 대뇌를 늙어간 거 젊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죠. 이거 2980원짜리 드립니다. 포장이용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빨아먹는 약입니다. 구복약으로 된 건데 모두 30 병살 들어있습니다. 예, 그거 이거 우리 공장 측에서 드리는 겁니다. 15곽 사는 분들은 직접 15곽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PQQ도 드리고 또 침구 8번 따라갑니다. 이 오늘이 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화 와가지고 안에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오늘이 딱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 PQQ를 못 드린다 그 뜻입니다. 이걸 잘 아시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서 우리 혈배강은 우리 10곽 쌓으면 10곽 더 드리고 20곽 쌓으면 30곽 더 드리고 30곽 쌓으면 50곽 더 드립니다. 그래서 20곽 이상부터는 오늘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약곽에다 그다맣게 썼습니다. 이제 없다고 텐량 무슨 뜻인가? 저녁에 턱 누워 자게 되면 온밤 잘 자가지고 서리 날이 밝을 때까지 잔다 이런 게죠. 거기 안에 약 처방이가 수산저울 들어가고 령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까마안지딩수산 까마징딩수산이라는 거는 머리에 신경세포, 그러니까 신경을 억제라는 이런 물질입니다. 예, 원래 머리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뇌내이 들어서서 예, 각종 원인을 인해가지고서 이런 물질이 많이 파괴돼가지고 잠 잘 못 잡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는 예, 우리 그 수면제람이 이런 물질을 자꾸 파괴합니다. 모든 서약들은 이 물질을 대량적으로 파괴합니다. 거기에 우리 혈압약도 포함돼서 특히 혈압약에 베타 쇼티 주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메토롤 같은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이런 게 많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잠 잘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준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 여기 안에 마이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중약제들 다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드리는 겁니다. 2980원짜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30곽, 50곽 여기면은 침구도 8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먼저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일단 제한테 전화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찾아온 거 보게 되면 대부분 사적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 돈대로 팔고 치료는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단을 잘 해드리고 결국 우리 그 위치는 연길 그 원래 기차역전 있지 않습니까?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 됩니다. 네,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진료소에 있을지 병원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약해야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 문의도 가능하고 또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주요하게 우리 심장을 치료하는 게죠. 거기 공능 주체에다도 관심병, 협심증, 또 심리를 고르지 못하고 마이웨이 제달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요하게 중이각돌로 말하는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해서 8가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그 징구요리 거기에 명백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저번에도 어떤 환자를 제가 봤는데 막 심장에 불쇠를 밤에 바빠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게 되면 심장이 거기서 약하다, 예, 불규칙적으로 뛴다 이런 진단은 나왔지 뭐 이런 심장 그 자초라 하고 예, 그 다음에 신덴투라 하고 해도 예, 거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치료합니까 하게 되면 예, 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럼 큰 병원 가봐라. 네. 어떤 때는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들이 말하는 거이 그 뒤에 제일 깊은 곳에 그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말하시, 여기면서는 하기 바쁩니다. 저자 북경 상해 그 작가 보세요. 이 말을 하는 거는 예, 기실은 최종의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 정말 거기를 가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별 해결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번에 어떻게 제가 그 환자가 말했는데 가볼 필요 없다 하는데 예, 자꾸 가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튿날에 또 가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는데 그 직발 이사가 없고 이번에 다른 이사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북경 상해병원 가봐라 하는데 이래 말할까나 뭐 미국 가 검사하면 더 좋지 뭐 이랬다. 노벨상 받았는데 걔가나 이게 기실은 뭐인가? 이사들은 그 검사해볼 거자 가지 말라 이런 말을 못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지 말라 했다가서는 자, 사람 잘못되게 되면, 그냥 이사를 라야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원활하게 서리, 예, 말을 돌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최종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산자 이외인데. 거기서도 지금 해결 못 하는데, 그건 큰 병원 가서 해결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 과호도 쥐고, 대단히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심자라는 거는 그 어느 한 시간이면, 그 때면 딱 발작하지, 그 외 시간에 또 괜찮습니다. 예, 이런 게 진단하기 엄청 바쁜 겁니다. 예.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내 뭐니까 동훈인가, 동훈이 실배랑 쓰는 집인가.
0: 아, 예, 예, 예.
2: 예, 근데, 이 뭐니까 혈액 순대 이상이 뭐가 이 심장에 이게 영수 없습니다.
0: 네, 심장 전문 치료하는 게죠. 예.
2: 예, 심장이 뭐니까 가서 너무 숨이 차고
0: 네.
2: 이 눕지 못했어요. 이게 오른쪽 오른쪽 눕지 못했는데.
0: 아 그렇습니다. 심장 나쁜 사람들. 예.
2: 제가 막 누워 자서 앉고 막 이랬는데 이거 뭐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0: 네.
2: 아무튼 저는 어디를 거예요. 숨 찬 것도 많이 나왔고. 예.
0: 그렇죠.
2: 근데 혈압이가 네, 한 달 전에 혈압량 아무것 됐어요.
0: 네, 예, 예.
2: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오후에 항신을 몰아가가지고 일단 혈압이 그냥 먹습니다.
0: 네, 예.
2: 그게 어떻게 근치하는 방법이 없을까?
0: 혈압이 하고 그거 잡을 예. 때 인차로 예. 그 혈배강이 두 알 더 가량에 잡수세요. 예?
2: 그 가량에 먹어도 됐습니다.
0: 예, 예.
2: 제가 요즘에는 약 요즘 써가지고 맨 많이 잃어보니까 그래서 옛날까 좀 오래 먹으려고 예. 매 하나씩 하루 10원 씹었는데 하나도 그런 사람들이 혈압이가 이게 담배기 또 뭔가 간격이 깨지 좀 차지 않을까 또. 예 그래 그런데 이게 혈압이 자꾸 높아져 가지고
0: 예, 예.
2: 무슨 방법이 있다 하니까 나도 그 방법 혹시 가르쳐줄게.
0: 어쨌든 예, 그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환자들은 저한테서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환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 지도를 해드립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잡수고 예. 이래가지고 그래서 기본상에 우리 혈배강은 어떤 사람들이 혈압 양백 40까지 올라가서 혈압약 먹어도 공제 잘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예. 우리 혈배강은 가량에 잡술 때 예. 하루에 막 열알씩 잡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잡수느라 하면 우리 혈배강은 여기에 단삼 삼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면은 혈압 낮춰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약의 혈압약처럼 그래서 혈관 확장해서 저리 낮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거는 심장의 피공급을 잘 되게 해주고 머리의 피공급을 잘 되게 해주는 기초상에서 혈압이 점차적을 내려오기 때문에 또 한 방면은 우리 혈배강이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줍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도 혈관이 늘어났다가 또 자기절로 쑥 졸아들고 탄력이 좋아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수시로 저한테 꼭 연락하세요. 예?
2: 예.
0: 예. 예. 한번 제 말한 대로 해보세요. 예?
2: 아, 영 좋습니다.
0: 예. 대단히 좋죠. 그래, 원래 자꾸 혈압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감각상에서 어떤가 이걸 많이 보세요. 얘네 감각상에서 많이 좋아졌다. 이러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어떤 때 올라갈 때라면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2: 아, 예,
0: 예, 예. 예, 예, 예.
2: 감사합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여덟 가지 심장 질환. 제일 첫째 질환이가 뭔가? 흉배통이랍니다. 우리 고대 이런 언어람이 영 간단하게 썼습니다. 근데 이 뜻이가 영 깊은 겁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3: 이거 전남에 그 김아내라고 거기 선생님 내가서 진도 맞고 약 먹는 사람인데 많이 나섰다고.
0: 네.
3: 증상이 내가 똑같으지, 뭐.
0: 네, 네.
3: 그래서 너무 자랑해서 내 지금 혹시나 해서 전화했습니다.
0: 네.
3: 나는 이, 그, 뭘까, 평시에 기관지 천식이 있는데.
0: 네.
3: 예, 조혈이 난다 하면, 예. 아, 목이 그래서 싹 마르지, 막 어지럽지, 머리는 또 떼개지게 아픕니다.
0: 네.
3: 그럼 예, 숨이 찬 거는 예, 더 말할 것도 없고, 자꾸 맥이 나는, 예, 맥이 없는 게 정말 힘든다서 죽고 싶습니다, 어떨 때에는.
0: 그렇지.
3: 예, 밥맛도 없지. 잠 잘 때는 예, 항상 숨이 차서 예, 오, 헐떡거려. 네. 문을 열어놓고 잔다는데, 예, 그 겨울에도.
0: 네.
3: 왜 낮에는 수업이 적은데 밤만 되면 거의 한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다니느라며 못 잡니다.
0: 네.
3: 거기다 예, 설사란 게 찍하면 설사 나갑니다.
0: 네.
3: 그럴 땐 그만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고 팔도 막 붓기지 신이 맞아 끄시게 신고 다니고 그랬다. 기억병도 영원히 아픕니다.
0: 네.
3: 엄마는 밥 먹고 무슨 죄를 먹었던가 생각이 날 때 많습니다.
0: 네.
3: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야, 그, 혈배강, 그, 광진수한 타이란 약을 썼답니다. 그렇게 좋단데, 될까요?
0: 네, 다 좋죠. 일단, 이 기관지 천식이라는 거는, 우리 네. 병원에 가 검사해보게 되면, 기관지 방면에 문제라고 이렇게 표면상에서 나올 수 있는데, 기술은 이게 다 그, 심장 주위에, 이런 네. 가래람이 그런 그, 그러니까 우리 심장 주위에 여러 가지 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
3: 아,
0: 그,
3: 예.
0: 막이 있죠. 그 막이 여러 가지 이런 가래람에 끼고 습이람 끼고 이래가지고 서리 천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비트 아. 말씀드린 흉배통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예. 그 진구의 원리에 나온 게 예. 가슴이 답답해 나고 그 다음에 자꾸 그 가슴 그쪽에 바늘 찍어놓는 것처럼 아파 나고 또 숨이 차서 헐떡헐떡 대고 기침하고 예.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혈배강 직접 이 혈배강 써야 됩니다. 혈배강 쓰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중약제 여기에 그 중거 거기 헌거 뭐 거기에 그 막에 있는 가래를 몽땅 청결해내가는 이런 약 처방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네. 제일 대표적인 약제가 꽈로스라는 약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바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예, 이래가지고 결합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제한테 와서 좀 진단 제대로 받고 그래 어느 유형이 어떤 질병인가 도대체 헌거모에 있는가 중거모에 있는가 괜찮으면 심보에 있는가 예, 이것을 잘 진단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대는 게 좋습니다. 예.
3: 아, 언제 가면 선생님 만날 수 있습니까?
0: 일단 예, 우리 환자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 2880018번 전화해서 예약을 한번 해보시죠.
3: 예. 2880018번 예?
0: 예예예 예. 예, 거기다 전화
3: 알겠습니다. 치시. 우리 친구가 하도 좋아지는 거 보고 예. 그랬던 게 우리 영감이 알아보고서 그거 돈 아끼지 말고 지금 싸랍니다 지금
0: 예. 그래 소개한 분 해서 그래.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
3: 그럼 전화하고서
0: 예예 예, 예약해야 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제임까.
0: 네 말씀 주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4: 전후에 제일 처음에 서인행에서 선생님이 강의한 경호 볼을 쓰고
0: 예예 예.
4: 몸이 더워 나오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0: 예, 예.
4: 그래서 예, 선생님 약이 효과를 봐서 저는 믿고 또 해배강을 사서 예. 복용합니다.
0: 아 예.
4: 그리고 요즘 또 제가 녹궁이 와서 예,
0: 예, 예.
4: 또 황진사태를 복용하려고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0: 아, 예.
4: 선생님께서 약을 직접 우리 집까지 가져오시고
0: 예.
4: 친구까지 놔주셔서 한번 맞은 것이
0: 예, 예.
4: 걷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0: 오, 좀 효과 나지요. 예? 예.
4: 앞으로 열심히 먹겠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4: 이렇게 제 집 식구처럼 생각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예.
4: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4: 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여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 말로는 인인조통. 네. 걔가 나,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이 자꾸 정말 아파납니다. 그러면서 전시, 이 기관지 천식 이런 현상이죠. 막 숨이 차서 헐떡헐떡 되고, 그리고 기침 자꾸 하고, 마른 기침 자꾸 합니다. 이거 우리 뭐 설명하는가 하면 심장에 양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데서는 진단하게 되면 심장이 양기 모자라다 이렇게 진단해가지고 심장이 양기를 보충해준 약을 대량

0: 양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틀린 겁니다. 이 심장의 양기가 闷在里边, 그러니까 겉에 문이 닫았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심장 양기가 팍팍 나가야 특히 우리 뇌경색이랑 온 사람들이라면 중풍 온 사람들 반신이가 막 차갑아나지 않습니까? 차갑단 거는 심장이 양기가 그까지 혈액 공급을 못해줬단 걸 말합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예, 예, 말씀 주세요.
2: 저도 혈배강하고 황진산 타협 같이 씁니다.
0: 예예.
2: 예, 이약 쓰기 전에는 뇌경색도 있고 뇌위축도 있어서 기억력도 없었습니다.
0: 네.
2: 기억력 너무 없어서 금방 한 일도 잊어버리고 전화도 통화하면서 손에 쥐고는 전화 찾고 했습니다.
0: 네.
2: 이약 쓴다부터는 무엇이나 인천 생각나고 그리고 심률이 고르지 못하고 간을 산소도 넣고 했는데 이약 쓰니까 나 모든 정신에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0: 네.
2: 이약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번 우대에는 우대 좋으니까 나 약을 많이 쓰니까 나 선물이 준 약이 이제 또 폐를 가져왔는데
0: 이제 어떤 캔량이란 겁니다. 걔가나 한 저녁에 턱 자게 되면 중간에 예.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내가 한잠 잘 수 있다 그런 게죠. 잠은 이래 불면증이 좋은 약이죠. 예.
2: 약이 너무 효과 좋습니다.
0: 네예예. 예.
2: 밤에는 이게 한번 깨나면 이게 잠이 잘 아요고
0: 네.
2: 자꾸 그러는데 이 약을 같이 쓰니까나 혈관 같이 쓰고 하니까나 너무 잠이 잘 온다.
0: 네.
2: 밤에 서면 한번 보면 너무 이틀 잠이 온다.
0: 네.
2: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0: 예.
2: 혈배강 약처럼 효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2: 예, 그동안은 약도 많이 쓰고 좋다는 약을 다 썼습니다.
0: 예.
2: 그래도 달라지 않고 선생님과 같이 이거 뭐니까 혈배강 쓰면서는 예, 친구를 했는데, 완전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거 물에 많이 쌌을까나, 약도 우대받고 했거나, 계속 쓰겠습니다.
0: 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게다가 심장의 양기가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이런 가래들이 나쁜 물질들, 한기들, 이런 것까지 뜯게 가져오서리 기사를 기시려는 우리 심장의 양기가 충족한데 이것이가 발휘를 못한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거 해줄 때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그런 나쁜 가래, 한기 이런 것들을 청결해 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을 쑥 열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잘 풀리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병원에 가서 아무리 심장 검사해도 쓸데없습니다. 이 원인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 각도에서 이걸 치료하자면 엄청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거기 매 사진 찍어보게 되면 이 폐, 심장 끝쪽에 인잉이 생긴다 이 뜻입니다. 인잉이란 게 뭔가 그 그림자 생기죠. 그 그림자가 뭔가 단조우랍니다. 중국에서는 단조우. 단은 가래란 단, 주어란 건 나쁜 물이란 주어. 이런 게 한데 엉켜가지고 거기에 검은 그림자 생기는 겁니다. 그럼 현대의학에서는 수술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청결해 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결해 내가도 그 주위의 환경, 그러니까 공농 이것을 회복 아연 이상은 그게 또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수술하게 되면 예, 결과는 이런 경락이가 몽땅 물러옵니다.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경락이 잘 통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약재가 뭔가 꽈로시라는 겁니다. 이 꽈로시는 중약재에 꽈로시라는 게 있고 꽈로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꽈로 天花粉 천화분이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거 쓰는가에 따라서 예, 이 공능이 틀리는 겁니다. 예, 꽈로시는 딱 어떻게 생겨나도 호박씨처럼 생기는데 예, 기실은 그 조롱박 과에 속하는 겁니다. 후루크 예, 이 중약제를 전부 쓰는 게죠. 예, 딱 우리 면과처럼 생겼달까 예, 또 조롱박처럼 생겼달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꽈로시 이것은 주약의 거기에 탄인 습기 예, 가래, 습기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작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중에서 습을 없앤다 하는 약들은 예, 어느 위치에 습을 없애는가 거기에 따라서 약재가 다 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구 뭐 불용, 배출 들어가면

29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틀립니다. 그래서 과로시는 주요하게 심장폐 그 주위에 있는 가래를 없애주는 작용했습니다. 그래고저리 심장폐 이 길을 막 이렇게 열어주고, 네, 이런 데 제일 좋은 게죠. 그래서

0: 우리 그 뭐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마늘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마늘이 예 그거 이렇게 말려와 가지고 소리 하는 겁니다. 마이를 끓여 가지고 말려와서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서 예, 달리 아시죠? 예, 불쌍 지금 조선말 지금 달리 생각해 놨거든요. 한조말 어제 씨에바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 씨에바이하고 꽈로스 결합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일 이게 밀바입니다. 예. 뭐에 들어가야 되는가? 빠이주 들어가야 됩니다. 빠이주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파는 건드릴려도 하는 그 빠이주를 쓰면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옛날 책에 빠이주라고 썼는데 옛날 술들은 다 빠져오에서 나온 게기 때문에 지금 놓고 말하면 우리 그 감주 있지 않습니까? 이 감주를 써야 됩니다. 어디 그런가? 이 감주가 파산하는 이런 영향이 셉니다. 울 올리미는 영향이 세죠. 그러니까 심장하고 폐 거김에 이 약재 성분이가 거김에 계속 오래 남아있을 수 있게끔 하느라고 서리 이 요인지죠. 이걸 딱 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약재를 쓰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뭐 어님에 좋다면 아무래나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 처방 쓸 때 이게 다 그 우리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꾸 진단 받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제일 중요한 이 제일 첫째 흉배통에 속하는 기관지 천식 딸기 속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배강 쓰는 기초상에서 예, 그 정황에 따라서 이 꽈로스, 씨에바이, 그다음에 빠이주, 예, 그러니까 감주 이것을 결합해서 이래 바닥딱 해놓게 되면 거기에 이런 습기 이거 몽땅 끄집어내가면 이런 현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뭔가 뭐니 흉비 뿌더워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가슴이 뚝 막힌 것처럼에 그래가지고 뿌더워 눕지 못합니다. 누워서 반드시 자지 못합니다. 눕게 되면 숨이 차고 심장이 막 아파나고 이래서 부득불면 앉아서 자야 되죠. 밤새 와야 되죠. 흉통 처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아픈 가슴이 아픔으로서 뒷잔등까지 아파난다. 이거는 중거화염이랍니다. 우리 그 심장 그 주위에 헝거란 게 있고 중거란 게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가르막이란 게 있으면 이 내리막에서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꽈로스 요 한 가지 가수구슬이 뚱뚱이 아이디입니다. 예, 이 지혜치 이것을 막힌 거 열어주지 못합니다. 이럴 때 꼭 반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혈배강에다 건신고를 꼭 같이 써줘야 됩니다. 건신고 안에 이런 반샤가 들어갔습니다. 반샤는 예, 디탄리량 특별창. 그러니까 우리 그 가래를 녹이는 작용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반샤는 아래를 내리미는 작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녹임으로서 녹이는 동시에 어느 곳으로 나가야 되죠. 나갈 길은 아래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보내는 이런 등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샤피 특히 저기람 있는 사람들 기본상 반샤를 많이 씁니다. 우리 중의 유명한 처방이 반샤 시신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샤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신고가 이런 방면에 좋죠. 그래서 건신고하고 혈배강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인가? 우리 흉비, 신중피치랬습니다. 신중피치. 별로 말 들어보기에는 고대 이런 그 수론이 이렇게 단어가 심장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위안에 빛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 같은 거 말합니다. 개체면 위시로 생겼거나 이런 걸 말하죠. 이럴 때 이런 사람들도 변비라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또 그 구이주도 들어가야 되고 호포도 들어가야 되고 시에바이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꽈로스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상 관계로 제가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런 방면에서 잘 진단받자면 예, 좋겠는 저한테 찾아오세요. 2880018번 전화치면 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먼저 해돋이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새 아침의 희망을 가슴 가득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윤영 가수가 부르드립니다.
1: Happy New Year!

여섯 장백의 하늘을 날아오르는 강렬한 기상을 표현한 비성빈 작사 김미란 작곡의 장백의 수리가입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연변은 새롭게 도약하는 연민의 내일을 힘차게 그려봅니다. 최종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문춘산 작사 전원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입니다. 신명나는 가락으로 기쁨을 두 배로 키워드립니다. 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명곡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문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정밀한 봉사 향상과 소비 전경 승격을 통해 수상시장과 인터넷 인기 간판 벽의 인기를 도시의 지속적인 경제

0: 경력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융합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0: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열공급 기업에서는 열공급 재반 준비 사업을 완수하고 10월 13일부터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길에서 수상시장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나 인터넷 인기 간판백의 찬란한 불빛은 도시의 매우 특징적인 문화관광 명암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곳은 아침 생활 정취가 모이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야간 인기 방문 명소입니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끈대서 지속적인 인기를 이어가기까지 연길은 일시적인 인기 효과에 의존하지 않고 정밀한 봉사 향상과 소비 정경 승격을 통해 인터넷 인기 열기를 도시의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융합발전에 연변만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밤 장막이 드리우면 연변대학 주변에 두 가지 언어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힙니다. 화려한 불빛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이 인터넷 인기 방문 명소는 일부러 만든 관광지가 아니라 원래는 평범한 상급거리였습니다. 특색있는 두 가지 언어 간판이 인터넷을 타고 뜻밖의 화제가 되면서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 됐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 와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특색 미식을 맛보고 인증사진을 찍으며 생활 정취를 느끼는 등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평범한 거리가 도시의 인기 명소로 거듭난 것은 단순히 화제를 만든 것 때문이 아니라 부대봉사를 끊임없이 완선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일시적인 인기를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몰려드는 인기의 직면에 연길은 발전 추세에 맞춰 시설과 봉사를 질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상가들의 기존 특색 간판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통일된 경관을 갖추도록 교범화하고 야간 조명 승격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아래 미식거리도 새로 조성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거리 소비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주변 작은 가게들과 요식업의 공동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 공안,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은 각자 맡은 바 직책을 다하는 동시에 명절 연휴 기간에는 연합 전문 집법 행동을 적극 펼쳐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의 관광 질서를 규범화하고 관광 봉사지를 높였습니다. 연결시 공원 가도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발전의 실제에 맞춰 상권 연합 당위를 설립하고 100명 자원 봉사 대우를 조직해 편민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쳤습니다. 공유 쉼터는 24시간 개방하고 거리 상가들은 공간을 내어 따뜻한 봉사점을 마련해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편민 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려뉴 관광객 왕 선생입니다. 예전부터 여기에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와서 보고 인터넷 인기 방문 명소의 분위기도 느끼고 특색 미식도 맛보면서 인증사진도 찍어보려 합니다. 사천 관광객 광여사입니다. 소홍서에서 보고 찾아왔습니다. 원래 연변대학 안에도 들어가 구경하고 나와서 사진도 찍고 분위기를 따라 가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것을 보니 전부 한 번씩 맛보고 싶었습니다. 미리 밥을 먹고 오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보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연길 야간 활기를 대표한다면 새롭게 승격된 수상시장은 이 도시의 이른 아침 가장 짙은 생활 정취를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승격한 수상시장은 낡은 시장의 좁은 공간과 큰 물 상황에 제약을 받던 문제점을 철저히 해결했으며 주차장 등 기초시설을 새로 갖추고 850개의 매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원래 위치보다 강과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강과 가깝습니다. 또한 시장은 원래 생활 정취를 보존하기 위해 실내 남북 양측에 여전히 많은 조선족 전통 미식을 남겨뒀습니다. 예전 수상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난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주차 공간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차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현재 남북 양측의 주차 공간이 대략 700여 개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쫀득한 찰떡, 향긋한 순대, 그리고 각종 장백산 특산물까지

0: 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일상 식재료를 사러 오고 외지 관광객들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러 옵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장터인 동시에 민속 음식을 맛보는 문화 관광 방문 명소이기도 합니다. 연결 수상시장 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라면 주차 공간과 새 건축물입니다. 실내 통로도 원래 시장보다 넓어졌고 장식도 승격됐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상가 왕장승입니다. 지금은 위생 상태도 좋고 환경도 좋음에 융합시켜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관광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으로 열기를 이어가기까지 연길의 실천은 문화관광 발전이 인기를 소진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발전 추세에 맞게 이끌고 정밀하게 관리하면서 생활 정취를 도시 명남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각을 증강해야 합니다. 각급 여러 부문 주요 책임자들은 중점 임무를 직접 포치, 독촉하고 총체적 책임을 짊어지며 다잡아야 할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고 짊어져야 할 책임을 굳건히 짊어져 재반 포치가 상하로 관통되고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다잡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장부와 대조에 답을 찾고 문제를 향해 나아가며 문제를 주시하며 일해야 합니다. 못을 박는 정신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아 모든 사항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협동으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위에서는 통과라고 방향을 정하며 정부에서는 실시 추진하고 업종 부문에서는 분담 추진해야 합니다. 작품을 전변하고 엄격한 표준을 느슨히 하지 않으며 세밀한 요구를 빠뜨리지 않고 항상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며 실속 있게 행동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향촌 전면 진흥 재반 사업을 검증해야 합니다. 두경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저선 사유를 확고히 하고 지원 상시와 감축 기제를 수립 완선해 규모성 재빈곤과 빈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지키는 것은 상시와 지원의 선차적인 임무이자 반드시 짊어져야 할 정치 책임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빈곤에서 벗어난 대중들의 안정적인 증수를 전력 촉진하는 것은 상시와 지원의 핵심 목표이자 지원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중점 사업 임무와 대조에 목적성 있는 강습을 조직하고 정책을 투철히 설명하며 절차를 명확히 하고 표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대중들의 인정도를 깊이 중시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에 집중 정돈과 결부해 대중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견결히 시정하며 정성을 다해 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성과로 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전조 상시와 지원 사업 관련 정황을 통보했습니다.
1: 10일부터 이틀간 우리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지 참관, 집중회의, 회보 교류 등 방식으로 건설 성과를 총화하고 사업 경험을 교류했으며 다음 단계 전주 아름다운 향촌 건설 중점 임무를 포치해 농촌 주거 환경의 질 제고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에 힘을 부여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의 림소림이 집중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으며 부수장 두경국이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중요한 사업으로 향촌 전면 진흥과 관계됩니다. 지난 3년간 각 현시에서는 적극 노력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존의 토대에서 더 큰 결심과 강도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보다 잘 추진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맡은 사업을 다잡고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선진을 본받아 격차를 찾고 염치를 차려 분발하는 긴박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부의 힘을 잘 빌리고 여러 방면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국면을 타개할 묘책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난관 공략 행동력을 보여야 합니다. 실속 있게 일해 뚜렷한 효과를 거두어 실적으로 진정한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두경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실속 있게 높이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에 대한 책임감과 긴박감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부족점과 취약고리를 주시하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에서 실질적인 재고를 가져와야 합니다. 조직 보장을 강화해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의 상시화 장기 효과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0: 약속 있게 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농촌 주거 환경 정돈 재고 재반 임무를 전력 실시해 천리변강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전주 도약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참관 기간 회의 참가자들은 손으로 왕청현 왕청진 서위자촌, 대흥구진 하서촌, 동광진 명월구촌과 마반산촌, 안도현 명월진 발제촌, 신합향 한촌구촌과 대교촌, 만보진 홍기촌, 도나시 강원진 이합점촌, 현유진 성산자촌, 홍석향 림강동촌과 중성촌을 찾아 각 촌의 전면도 종돈과 향촌 환경 미화, 기초시설 완선 등 아름다운 향촌 건설의 실제 성과를 살펴보고 각지 특색 있는 건설 구상과 실천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이어 소집된 집중회의에서 각 현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사업 전개 정황, 단계적 성과, 현존 문제와 다음 단계 사업 계획을 회부하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1: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열공급 기업에서는 열공급 재반 준비 사업을 완수하고 10월 13일부터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사무청사에 들어서면 연결시 도시구역 지의 열공급 관리 통제 플랫폼의 대형 스크린이 눈에 띕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열공급 부문에서는 열 사용자에 대해 전반 과정 수치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왕영입니다. 지혜 플랫폼을 승격하면서 기존의 사용자 계정 수치를 통합하고 AI 분석을 통해 과거의 조방식 열공급을 지혜와 열공급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공공건물, 아파트와 열 사용자를 선정해 균형 개조를 진행함으로써 열량이 천문만 호에 균일하게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올해 연계시 집중열공급 집단에서는 일꾼을 조직해 관할구역 16만 세대 주민 열 사용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전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내 열 사용 환경과 전의 열 공급 온도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동시에 문제 명세서를 작성하고 개선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열 사용 조건이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확보했으며 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분수기 교체, 도관 개조, 난방기 추가 설치 등 개조를 완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26채 건물의 난방 계통을 개조했는데 개조 면적이 10여만 평방미터이고 천여 세대 열 사용자와 관련됩니다. 왕영입니다. 봉사의 질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인공 고객 봉사석을 기존의 6개에서 14개로 늘려 사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기능을 이용해 생산과 고객 봉사를 효과적으로 결부했습니다. 사용자 신고가 비교적 집중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 판단해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계산을 거쳐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에서는 석탄 2만 톤을 추가 구매, 비축해 열공급 물자 비축을 1층 충실히 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10월 13일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는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하게 됩니다. 목전 기타 현시 열공급 기업들에서도 열공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설립 대회가 일전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제1회 작품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문물국과 연변 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중국예술세계소화원 연변 분원에서 주관했습니다. 전시 장소는 연변미술관 전시청이며 총 70여 점의 중국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전시 작품에는 장백산의 림해, 두만강 기슭 등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을 그린 작품도 있고 조선족 민속 풍정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습니다. 전시는 11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학회 회장 류홍상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학회의 설립은 연변에서 중국화를 배우고 창작하는 화가들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학회는 중국화 창작에 주력하렵니다.
1: 융암의 지간추리 뉴스입니다. 근일 전국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는 2025-2026년 전국 시범성 로인 친화형 사회구역 명명 예정 명단을 공시했습니다. 우리 조 왕청년 신민가도 시내 사회구역, 도나시 승리가도

0: 을흥무 사회구역, 연결시 북산가도 단연 사회구역,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훈춘시 마천자양 남산촌, 령정시 리원가도 리원 사회구역 등 6개 사회구역과 촌이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주 기상대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 기온 변동폭이 비교적 크겠습니다. 13일부터 기온이 뚜렷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일부터 16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도 내지 영상 2도겠으며 16일부터 기온이 올라갔다가 18일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8mm 내지 12mm로 평년 동기보다 약 4mm 많겠습니다.
0: 일기예보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장백산 남풍경부에서는 지속적인 강설과 좋은 날씨가 나타나 풍경부 도로와 잔도에 대면적 석설과 결빙이 생깁니다. 관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백산 남풍경부는 10월 16일부터 계절성 폐원을 실시하며 재개방 시간은 별도로 공고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윤율이었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결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위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직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0: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 건강백에 한 개와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 선물 세트와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선물 세트와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립니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 번호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대 활동은 어느 날에 끝나게 되면 끝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우리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번 활동이 특점이라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도 많이 드리게 되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지금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런 계절을 잘 넘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아까 선생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열라도각 살 때게 되면 우리 3,000원에 달하는 선물 가운데 우리 매트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요 계절에 우리 매트가 딱 맞는, 딱 수용에 맞는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제품은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가 있다게 되면 지금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면서, 이번 1년 가운데서 제일 좋은 우대활동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에서 잘 그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요 계절 바뀜에 많은 병들이 발병하거나 발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우리 약 80%가 호흡계통 질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우리 호흡계통 질병 많이는 그 원인 추적한다면 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감기 후에 나타나는 호흡계통 감염, 폐렴이라든가 근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천식이라든가.

0: 만성 주사성 기관이라든가 폐기종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폐섬유화 등을 포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병들은 모두가 감기 이후에 감기가 철저히 치료되지 않았을 때 나쁜 기가 체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감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병이 근원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 폐공능사로 인해서 나타나지만은 또 여러 가지 병이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한초 발효 경우는 독특한 발효 동안 기술을 통해 가지고 발효된 동충하초 발효 균분이 약효를 중약이 30배로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른 어떤 중약보다 그 약의 효과가 30배로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약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분들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 균분을 쓰고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가 잘 나지 않아가지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그리고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지금 우리 약을 바꾸시려 하시는 분들에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분이 이전 우리 그 가격이 비싸서 사지 못했다던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우대 활동하는 이런 기회를 이용한다게 되면 절반 가격 또 절반 가격도 되지 않는 이런 그 가격으로 지금 판매라고 하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네. 네.
2: 예. 아침에 이거 동천하차에 대해서 좀 조금 문의해보자고 그랬나? 네, 예. 어제 약을 쌌습니다.
0: 아, 예.
2: 약을 쌌는데, 그거 약을 싼 거 먹는 거 지금 두 개씩 먹어도 됩니까?
0: 맞습니다. 제가 예, 어떤 분들은 두 봉지 사라는 거 하면 새로 지금 우리 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네. 분들은 여러 가지 병이 잘 낫지 않으니까 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오장육부 기능이 하강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좀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예, 이런 그 병이 있다게 되면 두 봉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2: 병이 싼 거 있고 이제니까 네. 밤에 오전 너무 자주 넣으세요. 그래 사람이
0: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예. 지금 상고증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네. 심혈관 쪽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꼭 해결받을 수가 있고 지금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는데 혈압도 그 우리 지금 높다 낮다 이런 것을 우리 조절해 주는 것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특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라 하더라도 예, 약은 완전히 끊지 말고 유지량을 그냥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게 네. 되면 우리 혈압이란 것도 원인 추적이란 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시로 또 어떨 땐 혈압이 정상으로 됐다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게 되면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 조절도 되고 손님이 이제 금방 샀던데 먼저는 두 봉지 하십시오. 그러다가 나한테 있는 이런 그 내가 잠을 못 자거나 이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증상이 나아져서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음식도 잘 먹지 못했던 이런 부분.
2: 소화는 잘 아예 된다 말 아예 합니다. 근데 밥이 맛이 없고 맥이 없습니다.
0: 밥이 맛이 없다는 게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옵니다. 위축성 위염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위가 쫄아드는데 위산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하루 밥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지 않게 되면 생명에 위험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기만 하면
2: 맥이 없으니까
0: 그렇죠. 밥을 먹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밥 맛이 없으니까 먹지 않으니까 맥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맥이 난다는 것도 내가 음식을 먹어야 맥이라는 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심을 갖고 먼저는 두 봉지 하십시오. 그래 밥도 저는 밥도 당기고 잠도 잘 수 있다 이럴 때가 되면 한 봉지라도 됩니다.
2: 아, 네. 그리고 약이 좋다는 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잡 수 있거나 좋게. 어디?
0: 맞죠?
2: 하다 보니까 약이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예.
0: 예. 3g입니다. 그 한 봉지가 예, 3g입니다. 그 3g이라는 게 모두가 예, 세포 수복소로 되는데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났다면 다 세포로 되지 않습니까? 이 세포가 사망됩니다. 병이 오게 되면. 그 세포를 재생해주게 되고 그 죽은 세포를 대체해주는 것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 들어가 있는 3g에 달하는 세포 수복소가 해결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라는 게 나아지게 되는데 신심을 갖고

0: 또 방지하십시오. 예.
1: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 지갈이란 게 높아서, 예, 또 무슨 투석할 가능성이 많다고.
0: 어.
1: 그래가지고, 연변병원이, 얼병원이 가서, 이변에서 전문 그거 치료를 했댔습니다.
0: 지갈이 얼마 많이 없습니까?
1: 마지막에 나올 때, 지관이, 지갈이가 1배, 12배다.
0: 아, 질이 높은 건 아닙니다. 정상 범위가, 예, 83인데, 예, 너무 높진 않은데,
1: 근데. 83이니까.
0: 예, 그런데 어. 그게, 뭐, 한 300까지 올라가야 되면 투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1: 글쎄, 그래, 이거, 이리 놔도 많이 된다며.
0: 그게 꼭 나아집니다.
1: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0: 신장하고 관계지 않습니까? 예, 콩팥이. 콩팥이도 치료가 됩니다. 신장, 콩팥이. 방광, 이게 다 우리 그, 뭐입니까? 그런, 변경이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1: 서병이. 내보다도 우리 나그네 지금 자기 신심 없어. 한 달 그 사람들이 많이 샀다고 막 욕한 거네. 어제 싸움했습니다.
0: 아이. 선택 잘했습니다.
1: 예. 살다가 살다가 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
0: 맞지요, 예.
1: 맥이 없다고 밥 못 먹고 어떻게 이렇게 살겠느라고.
0: 그렇죠. 예.
1: 예.
0: 이제 그 증상이 다 좋아집니다. 예.
1: 예. 마지막으로 이거 선택해서 우리 먹어보자. 이게 이게 좋으면 좋은 길이고 나쁘면 뭐 다른 길이 선택해도 우선 먹어봐야지 한 달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0: 맞습니다. 예.
1: 응. 예. 그래서 아홉 통 쌌습니다.
0: 예. 그래. 예. 예, 복용하면서 내가 잘 이해되지 않은 문제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또 이 방송에 참여하십시오. 예.
1: 예, 방송 그냥 하지 않지 않나요? 오라제 어디 끝난다 할까? 어디 내가
0: 아니, 올해 끝. 야, 지금 우대 활동하지 않습니까?
1: 예.
0: 야, 우대 활동하는, 이 우대 활동이 지금 공장 측에서 끊으란 말 안 한단 말입니다. 이 우리 국경절을 맞아 진행하겠는데, 우선 국경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 공장 측에서 끊으라 하겠는데, 지금 끊으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말이지, 방송 끊는단 말이 아닙니다.
1: 아.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나 이 양이 무슨, 그래, 먹구슬이 많이 효과 있으면, 이제 더 주문하자면, 이런 가격이 없다. 그 말이겠구나.
0: 맞습니다. 예.
1: 그렇구나.
0: 283-0666번에다 또 연결해도 되고, 예. 그 다음 우리 이 전화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아, 건강하십시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동투학으로 쓰고 있습니다. 순풍이 와서, 예. 누가 이제 싹 비뚤어들었던 게 지금에 제대로 돌아왔고, 숨을 길게 흘리되게 지금 침 흘리지 않습니다.
0: 맞지요.
3: 그리고 그런 거리 봤던지 않던 게 지금 건강에도 문제 없습니다.
0: 그렇죠.
3: 예,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예, 오랜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이제 전수비대가 있어서, 소변 자주 보는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그렇죠, 예.
3: 저는 약을 썼는데 딴 약에서 효과 못 보던 이 약에서 효과는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 좋을까요? 오늘 여자가 그 배달받아 계속 쓰라고 한다.
0: 그러십시오. 우리 활동 언제까지 하겠는지 모르겠는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4: 저는 동통하트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동통하트 쓰기 전에 저는 항상 가슴이 아프고 불편하고 숨이 차고 이래서 뭐, 약 많이 썼습니다. 그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병원에가 검사니까 이 폐류 수술하라는 진단까지 받아가지고, 아, 병원, 수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나이도 많지. 또,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하려고 병원약으로 한동안 써서 안 되니까 또 주민원의 약도 오래 썼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방송 광고에서 나오는 좋다는 약을 많이 썼습니다. 한동안 쓰다가 또 안 되면 또 다른 약을 바꿔가지고 여러 번 바꾸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많이 약을 썼는데 그냥 치료해야 되고 점점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서리 그 선생님의 동통하토 강의를 듣고 서리 마지막으로 써보자고 동통하토 썼는데 쓰니까 얼마 안 되니까 나 좀 기분도 좋아지고 조금 나아지는 게 알리제다. 그래가지고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썼는데 어제는 꽤 오래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상에서 이 가슴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증세 하나도 없습니다. 뭐 걸어도 숨도 안 차고 뭐 집안에서 무슨 일해도 숨도 안 차고 아프지도 않고.
0: 맞지요.
4: 좀 예. 이전에는 많이 또 피부가 많이 말랐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내 동생 하초 이 몇 년 이전에는 밥도 잘 못 먹고 영 밥 먹기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이랬는데 이 동생 하초는 소화제는 아닌데 동생 하초 쓴 후에 영 소화가 잘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배고프고 밥 먹은 다음에 기분이 좋고 이래가지고 위하고 장이 편하니까 나 진짜 사는 게 밥 먹은 다음에 사는 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0: 제가
4: 그러니까 예,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하니까 기분이 영 좋고 그다음에 이 특히 이 옛말에도 사람 누르면 노인들은 특히 쌀이 막 때려대니까 먹어야 약 먹든 무슨 뭐 밥을 먹든 먹어야 되겠는데
0: 맞아요. 지금은, 예.
4: 예, 지금은 밥 잘 먹고 뭐 먹기 싶은 것도 많고 이러니까 나 영 이전보다 많이 건강해지는 게 알린다.
0: 그렇죠.
4: 예, 이러니까 나 뭐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 뭐 내가 아이 어디 하나 이런 생각도 이전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분 살 생각 아예 합니다. 이렇게 동충 하초는 내가 다른 약은 많이 썼지만은 몇 년 동안 썼지만 효과도 못 본데 이 동충 하초는 진짜 내가 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이고 쓰다 쓰다 이렇게 어떤 때는 생각합니다. 이거 어쩌다 내게도 다행히 이런 동충 하초 만나가지고 병을 치료해서 날마다 기분이 좋게 보내는가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동충 하초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노년인데 나이도 많고 한데 이 동충 하초도 놀래야 놀 수 없는 약으로 됐습니다. 동충 하초만
0: 그렇죠,
4: 먹으면
0: 예.
4: 어디 뭐 불편하거나 아픈 적도 없고 특히 저는 이 몇 년 동안 감기도 한 번도 아야 한다.
0: 맞지요. 예.
4: 예, 그리고 정신상에서 남들 보면 누구인데 영 정신이 옳더라다 하고 이랬다. 그리고 저는 이 내 동기들 한 본 적은 뭐 눈도 잘 안 보인다지 또 말을 잘 듣지 못하는 누구들도 많지 한데 나는 잘 보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이 냄새란 잘 맞고 정말
0: 얼마나 좋습니까? 예.
4: 예, 나를 그렇게 늙은 내 나이에 비해서 늙은 것 같아 참 이러니까 그럴 땐 그 말 들을 때는 좀 기분이 좋죠.
0: 예.
4: 예, 그래서 계속 이 방송 하토만은 놀래 나올 수 없는 이야기니까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0: 그렇게 예. 하십시오. 예.
4: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5: 저도 동충 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아픈 데는 뭐나 많아서 예, 몇 년 동안 많은 약을 써도 예, 제대로 효과 보지 못하고 한 번에 동충 하초로 마음을 써보자고 썼는데 진짜 약이 효과 좋습니다.
0: 맞지요?
5: 예, 숨을 쓸수록 단약의 효과 좀 거슬 병이 다 나사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지 않고 심밀이 130개씩 되던 게 78개씩 됩니다.
0: 정상이죠.
5: 이 식성 위험이고 미량성 위험이죠.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하는 감기를 다 하던 게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5: 예, 감기를 하던 게 계속 기침하면서 가래 많아서 병원에 가서 폐를 수시해본 게 배 만성염증이 있어 그렇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준 약을 먹지 않고 동충 하초가 배에서 터졌는데 아니 지금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았고 기침도 하지 않고 가래도 싹 없었어요. 다시 병원에 가 투시한 게 만성염증이 다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5: 인후염이 타고 나서 일단 이게 사주마자 하는데 지금 인후염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어제 동충 하초는 열려서 가서 왔는데 맥주를 주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5: 이게 우덜 활동에서 주는 맥주보다 더 좋습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에 다르게 용서와서 좋습니다.
0: 맞지요.
5: 예, 지금 우대 활동에 잠깐 돈도 많이 더 주고 약도 많이 더 주고 또 방송에 잠깐 또 많은 거 주거나 얼마나 우대 활동이 좋습니까?
0: 그렇지요. 예.
5: 예. 오늘 제 동생이 연락을 싸겠단다.
0: 그러십시오. 그리고

0: 매트라는 것도 뭐 수량이 제한되는데 그리고 활동이 언제 끝날 지도 모르니까 다그쳐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1: 예, 이렇게 우대 활동에서 할 때 우리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여럿이 다 먹고 있는데 이 우대 활동에서 할 때 우대 활동 이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하지 말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1: 이런 모두 지금 빨리 다그쳐서 하겠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예. 네.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네. 매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동청화철 쓰는 가족입니다. 우리 부부가 다 쓰는데 부부가 정말 너무 이렇게 둘이 이제 나이 듣고 하니까 병이 점점 뭐 약을 뭐 좋은 약을 먹느라 하고 돈을 쓰기 있어도 낚이는 곳 하고 점점 더 하고 하니까 정말 얘 그 매그 버림에서 이름이 살았는데 동청화철을 선택했었을 때부터는 정말 어쩌면 이게 정말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하니까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이전에는 오야 이렇게 매일 아프고 매일 병원 다니고 매일 약 먹으면 이렇게 살아서 무슨 쓸데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어쩌니 둘 다 고혈압에 고혈증에 뭐 쌍고가 다 있어가지고 정말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어떻게든 그랬습니다. 오 이게 먹어도 쓸데없는데 약도 먹지 말고 또 이래다가 말자고 이 우리 둘이 다 이런 말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안 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 밥도 더 맛있고 더 먹였고 예. 더 먹였고 그렇더니 맥이 난다고 둘이 같이 나가 운동도 하고 예. 너무 이렇게 오늘 내일은 무슨 좋은 거 먹으려고 하다 이러면 사는 게 너무 유쾌합니다.
0: 그렇죠. 예.
3: 내일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형제간들도 욕 말합니다. 그래 내 동생이 저기 그런 뭐입니까 이 18각사하고 그 매트가 그렇게 좋다니까 지금 그거 저번에 방업보다 더 좋다면서 싸겠다고 오늘 18각 주문합니다. 예.
0: 그러십시오. 다 그쳐 사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 활동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예.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도 왜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저도 동청화철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약을 시작했는가 하면 예, 뇌출혈을 왔댔습니다, 선생님.
0: 예.
4: 그 뇌출혈을 왔는데 병원을 하루 건널 댕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무슨 심장도 나쁘고 폐도 나쁘고 위도 나쁘고 예, 종합적으로 다 왔을 때 살이 싹 빠졌을 때다 지네 하루 건널 병원 댕기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거 동청화철 듣고 또 듣고 좋다 하니까 내 이거 시작했었는데 시장 쓴 건을 어떤가 하면 많이 났습니다. 어전 한 반년 썼습니다 선생님.
0: 그렇지.
4: 모든 방미가 효과 그저 점심 알기 때다. 처음엔 두 봉지지 선생님 썼습니다. 이랬던게 예, 그래서 조금 효과 있고 이래가 차차 한 봉지씩 썼는데 아주 시장 효과용 좋습니다. 딴 약도 아예 먹고 예, 감기도 아예 옵니다.
0: 그렇죠.
4: 감기도 아예 하고 예, 근데 살색이 영 곱습니다 선생님.
0: 하얀게 예.
4: 위로이 됩니다. 이게
0: 맞습니다.
4: 마치 우리도 더러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4: 동미들 나가면 암개야 동무는 어째 얼굴이 색이 이렇게 곱아졌는가 그래 내 동전화들 써도 이렇다고 이러니까나 그냥 자기네들 써보겠다 합디다. 그래 내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싸라고 예. 그래서 이방 내내 효과 모든 방면에 효과용 좋습니다. 밤에도 자지도 못하고 수면제를 먹고 예, 수면제를 먹으면 이튿날 아침 정신 때 양에 얻어 맞은 것도 이렇던 증상 이상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렇죠.
4: 선생님 길에 나는 이렇습니다. 시장 이렇게 써서 모든 방면에 효과 다 좋으니까 예, 계속 쓰자고 나 시작한 겁니다.
0: 예.
4: 예.
0: 잘했습니다.
4: 건강해야, 예, 가정도 화목하고, 예, 기분도 나오고, 이렇지, 입니까?
0: 맞지요, 예.
4: 예. 그래서, 어제는 내 이게, 나도 좀 나아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바고서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장애도 많이 주 지금 조통만 좋습니다, 시장.
0: 그렇죠.
4: 그래서 이번에 할도이 솔직히 이래도 가서 싸려고 내 우리 시애기들도 싸겠다 합니다.
0: 예.
4: 우리 술 조금 한데 이거 조금 수익이 났다고 저를 이래서.

0: 네, 알켜졌습니다. 그래, 전화하면 이렇다고서 알켜졌는데, 싸겠다가 합디다. 그래서 나도 싸고, 우리 시에 싸고, 예, 둘이 같이 싸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래도 가고 싸겠습니다, 선생님.
1: 그러십시오.
0: 그래서 예.
1: 282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사는 게 맞습니다. 다 붙여서 해야 되지. 오늘 끝나려면 끝납니다. 활동이라는 게.
0: 예, 예. 옳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도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구름이 많이 모여 있어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을 때 하늘은 비를 쏟아내고요. 슬픔이 많이 모여서 그것을 버틸 만한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고 한 시인이 말했습니다. 고여있는 모든 것에는 그만큼의 무게가 더해져서 넘치고 휘청되지 않으려면 때때론 덜어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은 날씨에 이따금 흐리겠습니다. 훈촌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겠고 기타 지방에는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0도입니다. 우리주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이고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네, 석화는 이름만 들으면 마치 식물이 돌로 변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생장 형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예 분야에서 말하는 석화는 식물의 일부가 정상적인 형태와 다르게 불규칙하게 부풀거나 뒤틀리고 여러 생장점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마치 조각작품처럼 변하는 모습을 뜻하죠.

석화가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처음부터 그런 모양으로 태어나는 하나의 독립된 종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어느 개체에서는 평범하게 자라는데 다른 개체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생장점에 변화가 생기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식물의 줄기 끝에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며 몸을 키워가는 생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의 성장 방식이 정상적인 방향에서 벗어나면 줄기가 한 방향으로 길게 자라는 대신 불규칙하게 퍼지거나 덩어리처럼 뭉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석화식물을 보고 있으면 누군가 일부러 조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식물 스스로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결과인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석화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식물 가운데는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아데니움도 있습니다. 국내 식물 유통시장에서도 석화라는 이름으로 아데니움 오베숨 계열이 거래되고 있고 작은 개체부터 대형 개체까지 다양한 형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데니움은 원래 굵게 부풀어 오른 줄기와 뿌리 그리고 그 위에서 자라는 가지가 특징인데 여기에 석화 형태가 더해지면 줄기와 가지가 평범한 나무처럼 뻗어나가기보다 납작하게 퍼지고 주름지며 굴곡진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오래 자란 개체는 줄기 아랫부분에 굵은 몸체와 뒤틀린 가지가 서로 어우러져 작은 분재나 오래된 고목을 축소해 놓은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석화와 철화를 완전히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화 역시 식물의 생장점에 변화가 생겨 정상적인 한 점의 성장에서 벗어나 넓고 길게 퍼지는 형태를 만들어내지만 석화는 보다 불규칙하고 뒤틀린 생장 형태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의 현장에서는 두 용어가 서로 겹쳐 사용되기도 하고 식물의 종류나 재배자에 따라 부르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향촌 진흥 부문의 자료에서도 유포르비아 계를 가운데 석화기린이라는 이름이 별도의 식물명으로 소개되어 있어 석화라는 표현이 단순히 한 종류의 식물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독특한 생장 형태와 식물명을 함께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화의 매력은 바로 이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에 있습니다. 보통의 식물은 햇빛을 향해 줄기를 뻗고 잎을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형태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석화는 성장의 규칙이 조금씩 흐트러지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개체는 물결처럼 굽이치고 어떤 개체는 부채처럼 넓게 퍼지며

또 어떤 개체는 울퉁불퉁한 바위처럼 자라기도 합니다. 같은 종이라고 해도 개체마다 생김새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식물 애호가들에게는 단순히 잘 자란 식물보다 오히려 한 개체만의 독특한 형태를 가진 석화가 더욱 특별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내 유통시장에서도 석화와 철화 형태의 개체들이 별도의 희귀식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화는 식물에게 좋은 변화일까요? 나쁜 변화일까요? 사실 이것을 한쪽으로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석화는 일반적인 생장 형태와 비교하면 식물의 성장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개체에 따라 성장 속도나 형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육식물은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줄기나 몸체의 형태가 조금만 달라져도 상당히 극적인 외관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석화가 곧 병들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식물의 모습을 기준으로 보면 특이한 생장일 뿐 그 자체를 질병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살아있는 식물이 자신의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변형된 아름다움으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관리할 때도 석화라는 이름만 보고 특별한 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식물이 원래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데니움과 같은 건조지역 다육식물이라면 충분한 햇빛과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이 중요하고 물을 지나치게 오래 머금게 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석화 역시 특별한 모습에만 시선을 빼앗기보다는 그 식물이 가진 본래의 생태적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오래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석화를 바라보면서 재미있는 것은 식물의 아름다움에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듯하게 자란 나무, 일정한 모양의 꽃, 좌우가 정확하게 맞는 잎만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조금 비틀리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라는 모습 속에서도 오랜 시간 살아온 흔적과 생명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석화는 그래서 단순히 희귀한 다육식물의 한 형태로만 바라보기에는 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자연은 때때로 정해진 모양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자신만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특별하다고 부르는 모습 역시 결국 식물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하나의 기록이니까요. 돌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여전히 자라고 있는 석화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것은 어쩌면 끊임없이 자신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지구 탐험 코너에서는 석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방송 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 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하며 적절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행복 상태로 정의합니다. 즉,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진정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마음까지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위생이 왜 중요하며 우리가 흔히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일생에서 마음을 돌보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낮에는 도나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4, 5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0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3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정신적 건강은요,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신위생이란 무엇이며 어떤 증상에서 그 정신위생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신위생은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정신위생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고도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정신위생법을 시행하여 정신건강서비스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건강중국행동 2019-2030에서는 이 정신건강증진을 주요 과제로 삼고 2030년까지 정신건강서비스 피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건강서비스 연도를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신위생이 나빠지면 다양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불안과 초조함, 우울감과 무기력함, 수면장애, 식욕변화, 집중력저하, 대인관계 회피, 이유 없는 신체 증상인 두통, 소화불량, 심장 두근거림 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위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습관과 환경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누구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높이고 성과를 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지만 과도하거나 장기간 지속

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 소화도 질환,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합니다. 불안은 미래의 위협에 대한 반응입니다. 적절한 불안은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불안은 일상생활을 방해합니다. 봄 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 불안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기능을 저하시킨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정서적 소진은 만성적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과도한 업무량과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수면장애는 정신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면증, 과다수면, 악몽 등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증상일 수 있으며 반대로 수면 문제가 정신위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도 이 현대인의 새로운 심리적 과제입니다. SNS에서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거나 온라인에 지나치게 몰입해 현실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로움, 분노 조절 문제, 대인관계 갈등, 트라우마, 중독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정신위생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일상적인 이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정신위생을 지키는 생활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째는 규칙적인 수면은 정신위생의 기본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감, 불안, 그리고 짜증을 증가시키고 집중력과 판단력을 저하시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고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와 같습니다. 운동은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등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즉 걷기, 조깅, 수영 등을 추천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숙면을 돕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도 마음 건강에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그리고 마그네슘, 트립토판 등이 풍부한 음식은 기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과 설탕은 불안과 우울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숲속을 걷거나 햇볕을 쬐거나 식물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취미 활동은 마음의 여유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음악, 미술, 독서, 요리, 원예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활동은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몰입과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전자기기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벗어나 현실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회적 연결은 정신위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가족과의, 친구와의, 이웃과의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외로움은 정신위생의 치명적이며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완충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는 없지만요, 관리할 수 있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으시면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심호흡과 명상은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식호흡, 즉 배로 숨쉬기를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 심박수가 낮아지고 긴장이 완화된답니다. 자, 함께 따라해볼게요. 자, 복식호흡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 챙김 해보시기 바랄게요.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연습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식사할 때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거나 걷는 동안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일기 쓰기도 도움이 된답니다.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긍정적 정서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자신을 비난하거나 몰아붙이기보다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나는 지금 힘들구나 라고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활용해 보십시오. 힘들 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요,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위생 문제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타날 때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고려해야겠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이나 불안, 수면장애, 식욕 변화, 일상기능 저하, 대인관계 회피, 자해나 극단적인 생각 충동,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에는 심리상담,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등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대화를 통해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말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인식하고 바꾸는 치료 방법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효과적입니다. 약물치료는요, 뇌의 신경전달물질 균형을 조절해서 증상을 완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신위생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가족과 이웃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아래와 같은 배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청하는 겁니다. 판단하거나 충고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와 같은 공감의 말이 위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와 같은 말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정신위생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환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권유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병원이나 상담소를 방문하도록 부드럽게 권유하고 함께 가주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행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위험을 생각하고 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능히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을 생각을 느끼는 사람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사람은 즉시 부문에 연락해야겠습니다. 정신위생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편견입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정신질환은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질환 환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은요, 이 회복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신건강은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신건강의 연속적인 범주 안에 있으며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고요, 누구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건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의 이 정신건강에 대해 편하게 대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 지금까지 정신위생의 중요성과 일생에서 마음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신위생은 몸의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하며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답니다. 자,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잠들기 전에 10분간 명상한다든가, 하루 한 번 가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든가, 주말에 자연 속에서 걷는다든가, 또는 힘들 때 혼자 감당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작은 변화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건강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편견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현대병원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영진시 현대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낸 또 몇십 년 동안 걸쳐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해서 얻어진 새로운 특색치료, 바로 부강주사료법과 그리고 복부섬유합 방리기술, 예, 그리고 면역각성료법으로서 지금까지 잘 낫지 않는 여러 난치병 치료의 체계를 확립하고 그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병들 하면 몇 가지 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0: 말씀하신 골관절병으로부터 허리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목을 돌리기 불편하거나 그리고 또한 대퇴골 무혈괴사 병원에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이런 환자들도 연길시 현대병원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돈도 많이 들이지 않고 부작용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근데 치료할 수 있는 범위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골관절병에서 물론 그 치료 효과를 많이 인정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내과의 병으로 심장질환에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 개선에도 일반적으로 모두 습관적인 방법으로서 안면제를 사용하는데 안면제 사용하지 않고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치료해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매우 어려운 병은 자가 면역성 질병, 과민성 질병, 완고한 피부병. 여기에서 자가 면역성 질병 하면 아마도 흔한 병을 들자면 류풍습 관절염, 홍관낭창, 경피병,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건조종합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과민성 질병으로 이게 아주 역시 흔하지만 잘 낫지 않습니다. 약물이 과민, 또는 음식의 과민, 과민성 천식, 과민성 비염, 과민성 피부염 등등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저는 정수 기자가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한 번은.
0: 예.
2: 정수기 밤에 소변차세가 많아서 자리도 못하고 그랬는데 예, 한 번 치료한 게 효과는 따라서 없습니다.
0: 한 번 치료했습니까? 예.
2: 예, 예. 예,
0: 소변 하룻밤에 몇 번씩 합니까?
2: 5번, 6번 되었습니다.
0: 예, 그건 좀 빈번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예, 예. 괜히 지금은 이거 한 번씩 한다면서 돌아다니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렇게 소변을 봅니다.
0: 아, 3번. 아직도 예, 좀 정상보다는 횟수가 많습니다.
2: 아, 그래가지고 좀 더 치료하고 그랬나?
0: 그렇죠. 효과를 볼 때 부쩍 치료하면 거의 정상으로 원래 건강한 사람은 하룻밤에 밤에 소변 보지 않거나 한 번쯤 일어납니다. 예. 그 정도는 안 돼도 한 번, 두 번 해도 괜찮으니까 치료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진짜입니까?
1: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3: 예,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는 저기, 나는 이 소변이가 예, 어제 날씨가 치부도 하고, 그리고 예, 곧만 하는데 또 한 반시간 아래에서 또 자꾸 찌찌찌찌나.
0: 소변 자주 본다 얘기죠, 예?
3: 예. 예, 대피 저기 예 동상이 더 하다만 봐 예.
0: 날씨 차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3: 지금부터 이게 자꾸 치바니까 이 몸이 아슬아슬하면 이래서 그래서 그 현대병원에 저 그 선생님이 리관대 선생님 그 주사를 보는데 야 정말에 한 번 가마다 하는데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이제 먼저 본 것 같습니다. 한 번 예. 치료했는데 지금은 하룻밤에 몇 번씩 일어납니까?
3: 지금은 어제는 예, 네 번입니다. 원래 한 6번.
0: 6번 하던 네 번에 한 번 치료에 예.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3: 네, 지금 네 번이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잠이 그러니까 잠이
0: 잠도 잘 수 있고 가만, 그렇죠. 예. 자꾸 일어나는데 어떻게 자겠습니까?
3: 예, 예. 그렇다만 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효과가 상당히 좋으니까 예. 예, 또 우리 한 부위가 또 이래 저 젊은 부위인데 그분들 그런데 그분들 그래 내 말아서 그래 같이 내리 여행하자가
0: 그분도 소변 자작을입니까?
3: 예, 소변입니다. 그분도 소변입니다.
0: 예, 전립선 비대에 예. 나이 드신 예. 분들한테 남성분들이 피하기 어려운 문제.
3: 예, 이건
0: 치료 예 절대 못하는 게 아니고 현대병원에서는 그 새로운 치료 방법 부강 수사료법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3: 예.

0: 예. 그러니까 이건이 먹기보다 헐다만
1: 그렇죠.
0: 약
1: 예.
0: 먹기보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 예약하세요.
1: 내일 예 그렇게 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제자 나왔으니까.
1: 맞습니다.
3: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는 예, 단란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입안이 대단스럽고 예, 입안 마르고 예,
1: 예.
3: 그렇습니다. 그래 예, 밤에 예, 자고 한잠 자고 나면 예, 입이 진해 말라서 예, 저, 예, 쇠때도 놀리기 바쁘고 이렇습니다.
1: 예.
3: 예, 그래, 용서, 약 먹은 것처럼, 예, 어찌 쓰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병도, 병원에서,
1: 치료하는지, 예.
3: 예, 치료할 수 있는가, 그게 치료한다고 되면, 저도 가보자고 그런다. 예,
1: 예.
3: 치료하자고.
1: 담낭염, 예.
3: 예.
1: 담낭염이 있어 그렇습니다. 담낭 안에 염증, 예. 예, 염증이 있으면 담즙이 배출이 잘안 돼서 그게 원래 그이 소화관을 통해서 담즙이 쭉쭉 배설 잘 돼야 되는데 배설이 안 되니까 그게 담즙이란 게 원래 쓰지 않습니까? 요리라고 민간에서 예. 그러니까 그게 배설이 잘안 되면 입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랜 예, 만성 염증인데 이거 그냥 놔두면 또 어떨 때는 결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 찰 수도 예, 치료 잘해야 됩니다. 혹시 또 결석이 담관을 딱 막아 놓을 때는 일반 문제 아닙니다. 예, 급성 발작으로서는 심하게 아픈 것도 물론이고 예, 또 췌장염도 일으킬 수 있고. 혹시 그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해봤습니까?
3: 했습니다.
1: 그렇게 불편한데 해봐야 됩니다. 예. 예, 혹시 결석도 동반하고 있는지. 예. 예, 어떨 때는 뭐별 증상 없이도 초음파 검사 해보면 예, 염증이 그냥 만성적으로 생기면 담낭벽이 두껍기도 하고, 예. 또 결석이 돌이 생기는 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예, 이런 병그별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병원에서는 그저 관찰하다가 엄중한 단계에서는 수술하는 방법. 예. 아마도 수술은 다 누구나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완전히 잘 해결이 안 돼서 재발도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담낭염, 담낭결석 치료합니다.
3: 네, 그러면 예, 선생님 저를 가게끔 예약을 해주십시오.
1: 예, 2652120에 전화하시면
3: 예.
1: 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4: 예수님 맞습니까?
1: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현대병원에 3번 갔다 왔습니다.
1: 세 번. 예, 무슨
4: 예.
1: 병입니까?
4: 허리가 다리 중에 아파서 예, 그래도 갈 때마다 예, 앉을 자리 찾고 그래야 됐습니다.
1: 자꾸
4: 이런
1: 앉고
4: 날에도
1: 싶어서, 예.
4: 이런 날에도 예, 지내 아파서 영 그렇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1: 진단은 무슨 척추 협착증으로 받았습니다. 예. 신경이 꽉, 예, 눌리와서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이게 좌골신경통으로 다리, 예, 다리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4: 예, 다리 지금 아픕니다.
1: 예, 저리고, 예, 뻣뻣하고, 감각 잃을 때도 있고. 세번 치료했는데 효과를 잘 보셨습니까?
4: 괜찮다.
1: 예.
4: 그냥 좀 중요한 건지 확실하게는 알겠는데 사척이 아픈 게 그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1: 이 병도, 예, 그만, 그저 뻗치고 있다 해서 나사질 병은 아닙니다. 점점 더 엄중해집니다. 예,
4: 그래서
1: 그러다가, 큰 병원 찾아가면 또 수술하라. 예, 이런,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 번의 효과 있다면 엄중한 분들은 좀네 번, 다섯 번도 치료 가능합니다.
4: 예, 그래. 아이, 내일 모레 가서 오기 합니다.
1: 예, 전화번호 아십니까?
4: 예, 압니다.
1: 예, 거기다, 예, 오늘은 이미 늦었습니다. 내일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집에서 갱성간절해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1: 네.
5: 무릎이, 한쪽 무릎이 안쪽으로 해서 세게 아파서 폈다, 굽혔다도 못하고 이로써서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1: 오, 좀 중합니다. 예.
5: 예. 네, 두 번 치료한 게 있으니 붙다고 붙다고 소리 잘 나고 일어나 약간씩 걸을 수 있습니다.
1: 예.
5: 예, 이렇게 아까서 아까 내일 가서 이런 열할이 됩니다. 내일 가면.
1: 예.
5: 나도 받자고 내일 아침 예약하자 그랬나.
1: 네, 그렇게 하세요.
5: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6: 이 예, 우리 고모부가 그런 무릎 관절염이 돼서 예, 이러도 못하고 그저 앉아서 이래 뭉게 됐습니다. 지네. 그리고 예, 화장실도 못하고 이래 그저 뭉게 이렇게 갔댔습니다.
1: 예.
6: 이제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두 번 치료받았습니다.
1: 예.
6: 그런데 처음에는 고통이 떨어지고 돌아눕고 모조기를 넣고 이랬던 게 예,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이번에 두 번은 두 번 테리 그래 가야 되겠는데 내일에는 딱 12날입니다. 그래서
1: 예.
6: 예약하면서
1: 예.
6: 전화 걸어서 예.
1: 예, 265-2120. 예, 265-2120 전화, 예, 연락하시면 됩니다.
6: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7: 예, 한 가지 담합시다.
1: 예.
7: 예, 저기, 그런 사촌 언니 있는 게, 이 담야의 벽이 두꺼우면 결석이 그저 꼴떡 안 샀단다.
1: 네.
7: 그래서 어제 그거 약 쓰느라 해도 지금 잘 되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는데다 아이디고 그래서 현대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가 자문해 달란다.
1: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담낭염이나 담낭결석 이병 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 10% 정도로 결석이 있어도 이제 어느 분이 문의하셨는데 이 결석은 뭐 한 개 두 개로부터 몇백 개 있는 경우도 있고 각기 부동합니다. 근데 이 결석이 많아도 어떨 땐 증상이 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결석이 돌인데 이 돌이 떨어져 담관을 내려가다가 딱 막힐 때 이게 아주 위험한 상태고 예, 그때 증상은 아주 위급하고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췌장관까지 막아서 췌장염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증상 있으나 없으나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7: 네, 예, 예. 예, 그래 내일 가겠습니다.
2: 예, 안녕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1: 다소 일어나서 잠을 잘 자.

0: 하지 못한다 하는 분들. 이 빈뇨라는 것은 물론 이제 남성들한테 전립선 비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여성들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네, 나는 이 어깨는 이제 안쓰니까 부스 고등이라도 하기라고. 그 다음에 또 그 뭔가 그 그 무슨 그 부순 고등을 하고 또 대형성도 관절염이 있고 그래서 지난 이 가슴에 세 번을 맞았습니다. 선생님.
0: 네.
2: 난치다 해주고 오늘 칠순가
0: 추울 때도 합니다. 예.
2: 올해부터는 까때로 쓴다 이 말씀으로 어느 맞은지 세번 맞은지 어느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0: 아예 그런 게 다시 네.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예.
2: 아예 재발하지 않습니다. 바로 들기도 이렇고 아무리기도 이렇고 예. 손이 이렇게 뭔가 왼쪽이 손 왼쪽 손이 손톱이 좀 하얀 색깔 띠고 그 주말이 좀 자꾸 끊어지더라 왼 발이.
0: 네.
2: 한 열 달 거의 알았습니다. 그러니 끝내 이 보강수사를 보고 세번 맞으면 일어서서 예. 이 가스리면 거서 치워서 빼려 다 아픈다. 난 해마다 한 8년 채 그렇습니다.
0: 예.
2: 원래는 이 까땡, 지금 어디서 이롭습니다. 난 치도 아유, 제 그만.
0: 예.
2: 굉장히 이롭습니다. 오, 하여튼, 보강수사 옆으로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발레 원장님하고 선생님 강의 잘하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0: 아,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저기뇨독증, 예. 이런 병들에 대해서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통상적인 치료 방법을 떠나서 복부 섬유화가 직접 신장으로 통하는 혈관을 압박하는 것을 발견함으로 구도 있는 주변의 조직을 방대해서 소변이 잦은 남녀 여실금의 전립선 비대 또는 소변이 잘 나가지 않거나 이 소변 장애 증상들을 치료해 드립니다. 수술 없이 열나흘에 한 번씩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치료해 드립니다. 그 밖에 담낭염이나 담결석, 신결석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부의 섬유화를 방대하고 담관에 대한 협착을 풀어서 이 만성 담낭염 담결석을 치료해 드립니다. 그리고 완고성 통증에 통증은 림상에서 예, 아주 흔한 증상, 예, 통증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을 찾게 되는데 특히 완고한 통증, 예,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자주 반복하고 오래 지속되는 통증 또는 여기에 신경성, 혈관성, 중추성 예, 이런 통증에 진통제, 뭐 지통제 사용이 없습니다. 예, 특히 아마도 어려운 통증, 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통증이라 한다면 3차 신경통, 예, 그리고 대상포진 통증 또는 난치성 두통, 완고성 어지럼증 또는 원인이 예, 확실하지 못한 복통, 배가 아프다 하는 증상, 음낭염, 위험부 등 각종 난치성 통증의 부강주사료법으로서 지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피부에 좀 완고한 병을 들자면 소보짐, 예, 건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신경성 피부염, 백반증, 예, 예, 이런 병들 그리고 특별히 자가면역성 병이가 진단은 있어도 치료 방법이 없어서 증상만 공제해주는 약물을 사용하고 보통 격소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 격소가 또 문제는 잠시적으로 효과는 보지만 오래 사용할 때는 부작용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병을 때려하다가 또 다른 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약물 사용하지 않고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건선은 인류 역사상의 가장 오래된 피부질환이라고 부르는데 피부에 그 비듬처럼 벗겨지고 심한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증상의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재발성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0: 사이에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다가도 전신으로 또 퍼지기도 합니다.
1: 네.
0: 예. 이 근손이 이게 왜 잘 낫지 않는가? 아, 역시 자가 면역성 질병. 예. 예, 이런 자가 면역 체질을 가진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이 자가 면역이란 몸이 면역 기능이가 외부에 세균을 물리치고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진균이나 기생충, 암세포 같은 것을 물리쳐야 하는데 자기 몸의 조직, 피부를 공격해서 병을 일으킵니다.
1: 예. 네.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예, 지금 저희 정황을 합니다. 요즘 이 날씨가 추워 그러는지 아주 이 허리 아프면서를 젊으니까 허리 아프지, 내리도 무릎이도 아프지.
0: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예.
2: 예, 막 내리도. 그리고 밤에 낮보다 밤에 소변 어떻게 다른?
0: 소변 자주 보고. 예.
2: 예, 그런데
0: 장피로 생각하지 말고 치료해야 됩니다.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의 연락전화는 265-2120입니다.
2: 예, 잘 선생님 항상 고맙습니다.
0: 선생님. 예.
1: 네,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제 피부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데 근손 이병 가진 사람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자꾸 재발하니까. 예.
1: 네, 네.
0: 예, 쓰는 거는 그저 그 격소가 들어간 연고로서 예, 그냥 버티고 있는데 예, 이 해결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뭐 몇 년을 몇십 년을 두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이 바로 외적이 나타나는 증상만 공제하는 방법이고 근본적으로 몸이 면역 기능을 개선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후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곰병 국가 속이 중국 파푸아뉴기니아 수교 50주년과 관련해 파푸아뉴기니아 총독과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습곰병 국가 주석이 에스토니아 마디세 대통령의 취임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외담 국회 주석을 접견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22일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 다다의 총독과 서로 축전을 주고받으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파푸아 뉴기니아는 태평양 섬나라 지역에서 중국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동반자이고 좋은 형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수교한 반세기 동안 정치적 상호 신뢰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호혜 협력 성과가 풍부했으며 인문 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상무 관계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는 양국인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태평양 섬나라 운명 공동체 구축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파푸아 뉴기니아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다다의 총독과 함께 노력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전통적 진선을 이어가고 각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파푸아 뉴기니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이끌어

0: 한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다의 총독은 수교 50년 동안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과 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해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은 중국과의 오랜 친선을 소중히 여기며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존수하고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상호관계가 지속적으로 심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국무원 리강 총리는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 말라페 총리와 서로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파푸아 뉴기니아 독립국과 함께 노력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고품질의 1대1로 공동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중국, 파푸아 뉴기니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말라페 총리는 파푸아 뉴기니아 정부는 파푸아 뉴기니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중국의 중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는 오랫동안 견지해온 한계 중국 원칙을 계속 준수하고 중국과 각 분야의 호혜 협력을 심화해 양측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 석금형 국가 속이 11일 율례 마디세계 축전을 보내 그가 에스토니아 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석금형 주석은 중국과 에스토니아는 전통적인 친선을 갖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는 안정적인 발전세를 유지해왔고 재반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중국 에스토니아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합니다. 나는 마디시 대통령과 함께 우리의 양국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호의 협력을 확대하며 인문 교류를 넓혀 쌍무 관계의 시대적 내포를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0: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 공문을 주체로 하고 자연보호 구역을 기반으로 하며 각종 자연 공문을 보완으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함으로써 대표적인 자연 생태계와 희귀종의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의 첫 국가공무원 조성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특색 국가공무원 제도 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됐고 중점 지역의 자연 생태계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며 대표 종군집의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에서 연구진은 최근 정라산 청마의 생육 범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라산 천마는 연구진이 3년에 걸친 추적 조사 끝에 확립한 신종입니다. 해남대학 장물학 박사 진지형은 정라산 천마처럼 부생하는 난초와 식물은 생태환경이 좋아져야만 이곳에서 자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 조성과 보호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해남의 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높이는 일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이 삼강원, 참대곰, 동북호랑이와 표범, 해남 열대우림, 무이산 등 첫진의 국가공원들을 공식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이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구역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 경관이 가장 독특하며 자연 유산의 정수가 가장 풍부하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들을 점차 국가공무원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설립으로 중요한 생태 공간을 대규모로 전요소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복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 각 국립공무원은 산과 물, 숲, 밭, 호수, 초지, 사막의 통합적인 보호와 체계적 관리에 힘을 모아 서식지 복원과 인위적 활동 관리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역 생태 기반을 지속적으로 공고해왔습니다. 중화의 물탑으로서 삼강원 국가공원의 수온 함양 능력이 뚜렷하게 강화됐고 황하 발원지인 마다현에서는 천 개의 호수가 서로 아름다움을 겨루는 생태적 절경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강원 국립공원 관리국 유지상 부국장은 삼강원 국립공원의 생태 환경이

0: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흙토탄과 퇴화한 조치 등을 복원하고 정비관 면적이 루계로 5067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장강 황하 난창강의 성박 단면 소질이 오랫동안 2급 이상의 우수 기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대표 종보고에서 역사적인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삼강원 서장령량 개체군이 7만 마리 이상으로 회복됐습니다. 해남 긴팔원숭이 개체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체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긴팔원숭이류 개체군으로 됐습니다. 참대곰 국립공원은 야생 참대곰의 국부족 개체군의 생태 통로를 개방해 전국 야생 참대곰의 70% 이상을 보고했습니다. 참대곰 국립공원 섬서관리국의 호명유이 부국장은 섬서성은 사천 감숙등성과 수평 연계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성간 공동 순찰은 세계성 보호 업무에 고정된 조치로 됐습니다. 그리고 13개의 다지역 생태 회랑을 구축해 정보 상호 연계, 법 집행의 통일, 연구 협력의 연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생태 보호와 민생 개선이 함께 추진됐습니다. 각 국립공원은 생태 보호의 레드라인을 엄격히 지키는 동시에 생태 관리와 생태 보상 등 방식으로 주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어 약 5만 명의 지역 주민이 국립공원 생태관리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무이산 국립공원 복권 동목보호소에서 진필동은 삼림보호자이자 현지 차 농가이기도 합니다. 진필동은 삼림보호원으로 돼 큰 산을 잘 지키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를 재배할 수 있게 돼 마을 주민 모두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생태관리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는 데 핵심적인 힘으로 됩니다. 설산과 림의 사이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에서 드론 순찰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늘을 누비는 위성 원격 탐사에 이르기까지 국가공원은 하늘과 지상을 아우르는 통합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태 변화와 야생동물 활동 등을 실시간 관측 및 조기 경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동북호랑이와 표범 국립공원 동명시 보호관리센터의 조양구 보호소의 왕리비 소장은 5년 동안 시범 사업을 통해 순찰과 관리 모색을 모색해왔고 이제는 스마트 관리 플러스 국경 간 공동보호로 나아가 산림을 인지 가능한 데 이어 네트워크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명은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의 대형 고양이와 동물 보호를 위해 복제 가능한 경험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푸른 산이 울창하고 만물이 공생합니다. 한 지역 한 구역에 그치던 것에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면서 우리나라는 점차 중국 특색의 국립공원 건설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사업이 법치화 규범화된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국립공무원법 시행과 새로운 국립공무원의 질서 있는 설립이 이어짐에 따라 아름다운 중국의 바탕색은 더욱 찬란해져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장을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국가 림업 초원국 자연보고지 관리사의 손홍란 부사장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의 고품질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국가공무원을 신중하고 질서 있게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획 주도를 강화해 공간 질서를 규범화하고 서식지와 생태회랑 조성,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대 공정을 과학적으로 추진하며 생태보상과 영리봉사 등 정책을 한층 더 보완해 민생 개선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공문 의리강 총리가 12일 북경에서 윈남 전 타인문 국회 주석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 4월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군평이 윈남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또름과 회담을 갖고 량당과 량국 관계를 심화할 때 관련해서 방향을 한층 더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지자 형제로서 우리는 윈남과 함께 전통적인 우정을 이어가며 단결과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며 무역 투자 상호

0: 연결,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인문동 분야에서의 호의 협력을 심화하고 타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양국 입법기관이 양측의 실무적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법치 보장 제공과 민심 소통 촉진 등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전 타이머는 왜남은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제하고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전략적 의미가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왜남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동명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12일 요청에 응해 뉴질랜드 락센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현재 중국과 뉴질랜드 관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재반 분야의 협력이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모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지지자이자 실천자로서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중국과 뉴질랜드는 수교 55주년을 맞이합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함께 전통적인 진선을 이어가며 무역, 신에너지, 자동차,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양국과 지역, 나아가 세계의 안정적 발전과 번영에 동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락슨 총리는 뉴질랜드는 한계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제하고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해 무역 등 분야에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정상 비공식 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지 위원장이 11일 북경민대회당에서 왜남 국회 전 타이먼 주석과 회담을 갖고 중국과 왜남 립법기구 합동위원회 제2차 회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올해 4월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석범평과 총석이며 국가수석인 또름이 성과적인 회담을 갖고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의미를 지닌 중국 왜남 운명 공동체 구축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왜남과 함께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중국과 왜남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량측은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상호 지지를 확고해야 합니다. 실무적 협력을 심화하고 인프라 연계를 추진하며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민의 기반을 다지고 문화 등 분야의 교류를 심화해야 합니다. 다자 협력을 긴밀히 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공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중국은 왜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평화롭고 안녕하며 번영하고 아름다우며 진선적인 5대 공동의 삶의 터전을 건설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왜남 국회와 함께 량당 량고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 리행을 조선으로 립법기구의 직능과 책임에 기반하여 협력 수준이 한층도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기 교류 기제를 잘 구축하고 활용하며 립법, 감독 등 업무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호의 협력의 법적 문서 리행을 독려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 타이먼 주석은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도 아래 왜남 중국 관계와 전략적 의의를 지닌 운명 공동체 건설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남은 중국과의 관계를 대외 정책의 전략적 선택이자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경제 무역 투자, 인프라,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기를 원합니다. 왜남 국회는 중국 전국 인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립법, 감독, 대표 업무 경험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하며 왜남과 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왕동명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중국 화교연합회 설립 70주년

기념대회가 12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정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조석인 왕호영이 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대회 참관 전체 대표를 접견하고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왕호영 정협조석은 습근병 총서기는 귀국 화교와 해외 교포 관련 업무를 중시하며 신시대 새 노정의 화교 업무에 대해 중요한 논술과 중요한 지시를 내려 화교 업무 발전의 방향성과 근본성, 전략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답변하고 해결을 추진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요구를 깊이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화교 업무의 방향과 임무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왕호영 정협조석은 중국 화교연합회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단체로서 70년간 광범위한 해외 교포를 단결, 인도해 당과 국가 산업 발전에 독특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당 18차 대회 이후 중국 화교연합회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실현하는 주제를 견지하며 광범위한 해외 동포를 단결 동원해 국가 경제사회 발전 촉진, 조국 통일 촉진, 중화문화 전승과 발양, 중외 교류 협력 증진 등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 유럽은 동반자적 지위와 협력의 기조를 견제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중국과 유럽 무역투자협의체 제2차 정례회의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론을 통해 4대 분야를 아우르는 16개 성과 공감대 목록을 마련했습니다. 양측은 2027년 3월에 기재 제3차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유럽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관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리는 의지와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마찰이 격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AFP 등 국제 언론은 중국과 유럽이 무역, 투자, 시장 진입 등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외부의 우려를 완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동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고 주된 기조는 협력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유럽 동맹 내부에서 보호주의가 부상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른바 중국의 생산 능력 과잉, 중국 유럽 경제 무역 불균형 등 잘못된 논리를 부각함으로써 중국과 유럽의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중국과 유럽은 브뤼셀에서 중국유럽 무역투자협의 기재 첫 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재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목적은 장관급 무역투자 정책 대화를 강화하여 양자 관계를 안정시키고 더욱 균형있게 만드는 데였습니다. 이 기재는 무역투자 균형, 수출통제,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네 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돼 양측의 핵심 관심사를 포괄합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양측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중국 유럽의 핵심 무역 동반자 지위를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구도 안에서 경제 무역 분쟁과 상호 관심사를 균형 있게 처리하며 호혜 협력의 심화를 논의함으로써 중국 유럽 무역이 상향 균형을 이루고 전진하도록 추진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16개 성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 관계의 일부 난제와 교착점을 포괄하고 또 산업계와 시장의 기대에도 부응했습니다. 이번 성과 합의 목록의 주요 하이라이트에 대해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유럽연구소의 하전신 부연구원은 가장 큰 성과는 양측이 외부의 큰 관심을 받은 자동차 문제를 후속 협상의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과 유럽 경제무역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에 대해 량해를 이루었고 전기차 반보조금 사건과 관련한 기업가격 약속 및 재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사태의 격화를 피하고 중국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이익을 강력히 보호했습니다. 또한 목록은 수출 통제와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도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중국과 유럽 무역투자협의 기재와 구도를 갖추는 단계에서 성과를 내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세계 2대 주요 경제체인 중국과 유럽이 경제무역교류에서 의견이 보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경제적 난제는 주로 내부의 누적된 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규제체계의 혼합, 단일시장의 파편화,
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유럽의 경제적 난제는 결코 중국의 발전이 가져온 이른바 충격이 아닙니다. 책임적인 대국으로서 중국은 무역 수지를 의도적으로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른바 과잉 생산 능력을 부각하며 선동하는 것은 대부분 상품 무역 적자라는 단일 지표에만 기반하고 있어 봉사 무역 흑자의 사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유럽 동맹의 대중국 봉사 무역 흑자는 484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식재산권, 사용도반도 중국은 매년 유럽 동맹에 거의 100억 유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봉사무역과 상품무역을 종합평가에 포함하면 량측의 전체 무역 불균형 정도가 현저히 축소됩니다. 중국의 흑자, 유럽의 리기야말로 중국과 유럽 무역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실상 중국은 유럽 문제의 군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동반자입니다. 올해는 중국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시작해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에는 대외무역의 질적 향상과 효율 제고를 촉진하고 수출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며 기술, 제품, 봉사 수입을 장대하는 목록을 개정하고 외자 진입, 부족 목록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 동맹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더욱 넓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 유럽 동맹 상공회의소가 5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8%가 중국 내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과 유럽의 경제 총량은 세계 경제 총량의 3분의 1을 넘고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기재 제2차 정례회의에서 중국과 유럽 양측은 안정적이고 건전한 중국-유럽 경제무역관계가 중국-유럽 기업과 이민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성장과 생산과 공급망의 안정에도 확실성과 공정적 에너지를 불어넣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보호주의는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며 개방과 협력이야말로 대세입니다. 중국과 유럽 무역투자협의 기재 제2차 정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0: 중국과 유럽 양측의 공동 리그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서로 마주보며 나아가서 제2차 정례회에서 도출된 성과적 합의가 실질적으로 리행되도록 함께 추진하고 중국 기회 2.0을 공유하여 중국과 유럽 협력의 성과가 양측과 세계에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유럽은 동반자적 지위와 협력의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0: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던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류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습금평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장족 전통 수공 예인 종이 제작 기술의 영영연대 전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전문가가 중국을 시종 안정하고 건설적인 추진 역량으로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자. 2020년 12월 24일부터 25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연설에 요지입니다. 우리 당은 이제 곧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의 창건을 시작으로 신중국의 창건을 거쳐 개혁개방이 이르면서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당이 시종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초심과 사명을 굳건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시종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며 당과 인민의 사업을 오래도록 밀고 나아가려면 반드시 정치적 의식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볼 줄 알고 정치적 대국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는 것은 막스주의 정당의 뚜렷한 특징이자 우리 당의 일관된 정치적 우위입니다.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종 우리 당의 정치적 본성을 유지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자신의 위치를 잘 찾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며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정치적으로 잘 관찰하고 처리함으로써 정치를 중시할 때 관한 요구가 외적 요구에서 내적 능동성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를 중시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진행한 혁명과 건설, 개혁의 역사적 행정은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것이 가장 유리한 능동이고 정치적으로 피동적인 것이 가장 위험한 피동이라는 도리를 거듭 증명했습니다. 정치적 판단력을 강화하려면 국가의 정치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중시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해 정세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현상과 본질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내고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당과 국가사업의 전 국면과 관련되는 근본적, 전반적, 장기적인 문제를 잘 사고해 전략성, 체계성, 전망성 연구 계획을 강화함으로써 중대한 문제와 관건 고리에서 두뇌가 특별히 명석하고 해안을 가져야 하며 일반적인 사무에서 정치적 문제를 발견할 줄 알고 경향과 조짐이 보이는 문제에서 정치적 단서를 발견할 줄 알고 복잡 다단한 모순 관계에서 정치적 논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시종 정치적 입장이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방향이 기울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를 중시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리해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지도 간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당중앙의 정신을 깊이 있게 배우고 전면적으로 투철하게 리해하여 시종 당중앙의 정신으로 정세를 분석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종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당중앙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조직자와 추진자로서 더욱더 정치적 리해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국가 대업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자기의 소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치를 중시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지도 간부는 당중앙의 정신에 자주 비추어 대조해 보면서 당중앙에서 제창하면 결연히 호응하고 당중앙에서 결정하면 견결히 집행하고 당중앙에서 금지하면 절대 하지 않으며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뒤처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으면서 당중앙의 정신을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최저선적 사고와 문제의식을 지종 업무 수행에 일관시켜 미세한 조짐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보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진심으로 책임을 알고 전력으로 책임을 지고 실제적 행동으로 책임을 리행하여야 하며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0: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족 전통 수공예 종이 제작 기술의 영영년대 전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서장자치구 낙주시 서현에서 2000년생 대학 졸업생 상주는 귀향 창업 지원 정책의 힘을 빌려 아버지에게서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작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야장과 목수와 같은 전통 기술까지 함께 익혀 소현 수공의 제품 판매점을 차렸습니다. 1년 넘게 영업한 결과 이 가게는 누적 500여 점의 제품을 판매해 3만여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계열 제품이 특히 시장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영 연대생 전승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래된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면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서장식 팔찌, 서장식 가구 등 온갖 민족 수공예품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모든 제품의 손길의 온기가 배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이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상조와 아버지의 생산 작업장이 있습니다. 평소 부자는 집에서 두드리고 썰고 햇볕에서 말리고 재단하며 철물과 목기,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품을 하나씩 만들어낸 뒤 판매점으로 옮겨 판매합니다.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공방에서 마을 가게까지 이어지는 이 소박한 생산 판매 사슬은 다섯 대에 걸친 기술의 축적을 품고 있고 한 청년의 창업 꿈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상주는 소현 가메이향 판가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배달기사로도 일했으며 건설 현장에서 기술 업무에도 종사했습니다. 실무에서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힌 뒤 상주는 과미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주의 아버지 츠숭은 우리 집의 전통 수공인은 대대로 이어져 왔다면서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작 기술은 무려 5대째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눈도 침침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 많은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을 아이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아이가 이 전통 기술을 잘 이어받아 발전시켜 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이 기술을 지켜내리라 믿습니다. 부모 세대와 달리 상주는 제품군을 세분했습니다. 서장식 칼, 서장식 가구 등 전통 실용 제품은 기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고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와 서장식 팔찌 등 문화신미 제품은 주력 제품으로 정하고 젊은 소비자와 관광객을 주력 고객으로 삼았습니다. 상주는 예전에는 이것들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기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밖으로 나가 한 바퀴 돌고 나서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고객 초심은 가게 물건은 종류가 다양하고 품질이 믿을만하며 가격도 실속이 있어서 우리 목촉민들에게 있어서 특히 실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주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누가 쓰든지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하면 사고 싶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장족 전통 수공인 종이 작품을 각종 증서와 같은 문화창작 제품으로 디자인해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 제품을 필기용품에서 문화선물과 명예기념품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서예 애호가 지가는 평소 쓰는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는 모두 상주가 만든 것이라면서 상주가 만든 종이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주는 분발 진취 칠송 상표를 등록해 장족 전통 수공의 종이와

저장식 팔찌 등이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브랜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는 시와 현, 형, 각급 기관이 주최하는 창업 전시회와 판매전에 적극 참여해 5대째 이어진 장족 전통 수공예 종이 제작 기술을 밖으로 알리면서 소현 수공예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전문가가 중국을 시종 안정하고 건설적인 추진 역량으로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인도네시아 대학 아세안 중국 연구센터의 연구원 나이안 노노디프로는 최근 끊임없이 발전하며 장대해 온 브릭스 협력 기제는 신흥시장과 발전도상국이 발전 공간을 넓히고 국제적 발언권을 높이는 데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브릭스 국가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글로벌 관리와 국제 규칙 제정 참여 능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브릭스 국가 협력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노노디프로는 지난 20년간 브릭스 협력은 연구보고서, 소개 경제 개념에서 출발해 신흥 경제체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단결 협력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개발은행, 비상준비금 협정 등 기제가 구축되면서 발전도상국이 자금 조달 경로를 넓히고 금융 안정을 지키는 새로운 선택지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브릭스 국가 간의 무역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자국 통화 결제 등 기제가 모색되고 있으며 보건, 농업 과학 기술, 교육,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로노디프로는 브릭스 협력 기제가 계속 발전하고 장대해지는 것은 세계 구도의 깊은 변화와 글로벌 남방 국가의 집단적 부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신흥 시장국과 발전 도상국이 글로벌 관리에서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이고 국제 규칙 제정에 더 깊이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브릭스 협력 리념이 갈수록 많은 발전 도상국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델리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중국 지도자는 브릭스 국가가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성공,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성공, 문명 간의 상호 학습을 이끄는 성공,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완비화하는 성공으로 될 것을 제기하면서 브릭스 협력의 심화를 위해 인공지능 오픈소스 보편적 핵택 창의 무역 투자, 원활화 창의 디지털 산업 협력 창의, 스마트 제조 협력 창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창의 등 다섯 가지 창의를 제기했습니다. 로노디프로는 브릭스 협력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은 언제나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추진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자가 제기한 일련의 창의는 브릭스 국가의 협력에 더욱 선명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브릭스 회원국 확대와 빅 브릭스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발전 도상국과의 친구 규모를 계속 넓히는 것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 리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인프라 협력과 기술 공유 등 방식으로 브릭스의 실질적인 협력을 꾸준히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뉴델리 선언은 지난 20년간의 브릭스 협력을 토대로 확대된 브릭스의 정치 안전, 경제, 무역, 재정, 금융, 인문 교류라는 상륙구동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를 증진하고 대표성과 공정성이 더 높은 국제 질서를 구축하며 다자 체제를 되살리고 개혁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브릭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각국 인민들에게 혜택을 마련해야 합니다. 로노디 프로에 따르면 앞으로 브릭스 국가는 합의를 실제 행동으로 전환해 인프라 보건, 디지털 상호 연결, 무역 원활화 등 분야에서 더 많은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일반인들이 브릭스 협력의 성과를 더 많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브릭스 국가는 UN, 20개국 그룹,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관리 체제가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의 리익과 추구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0: 업계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3: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인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인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4: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로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이야기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새로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담낭명하고 담낭결석 환자분들을 위해서 예, 스웨이 사이얼 또한 하고 장지 화조 전환 우대 활동 진행합니다. 예, 스웨이 사이얼 또와는 여수과거 사시면은 세 과학을 또 면비로 드리면서 장지 화조 전환도 여수과학을 또 더 드립니다. 예, 우리 사이얼 또와는 아홉과학이면은 예, 72날 한 개 료종을 드실 수

0: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결석 치료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한 개료정에 맞추어서 치료를 해야만이 또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사이얼드 완화는 담즙 분비도 촉진하고 결석을 제거하는 이런 장약으로서 우선으로 담낭염하고 담낭결석 환자분들은 우선으로 써야 되는 약입니다. 담낭결석이 있거나 담관결석, 간내 담관결석 모두에 아주 좀 뚜렷한 이런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즙 분비도 촉진하고 담즙이 침적 상태를 개선하면서 만성 담낭염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주요하게 담낭결석이 발생하는 원인하고 그 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낭결석이라 할 때에는 담낭하고 신체 전반이 균형이 이루어지고 담낭질환 치료에서는 우리 담낭결석과 원인 치료를 초점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혈독이라든가 수독, 어혈과 같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전면적으로 분석하면서 원인과 증상을 동시에 치료해야만이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담석증이라 할 때에는 담낭 내에 형성된 결석, 즉 담석이 담낭이 경부라든가 담낭관 혹은 총담관으로 이동하면서 담즙이 흐름을 막아서 염증이라든가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 장의학 리론으로 분석한다 할 때에는 우리 몸이 기와 혈 그리고 진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데서 우리 내부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담낭결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인에 대한 장의학적 분석이라 할 때에는 첫 번째가 담낭결석이 발생하는 이 원인은 기체입니다. 우리 기운이 흐름이가 막혀서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담석증이란 질병이 발생합니다.
1: 네.
0: 그리고 기라 할 때에는 우리 몸이 구석구석 돌면서 기능도 조절하고 순환을 돕는 이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만약 스트레스라든가 좀 과도하게 과로했거나 혹은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간이 기가 울체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런 간기가 울체된다 할 때에는 담낭이 기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면서 담즙이 고이고 뭉쳐서 담석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네.
0: 이런 이론은 우리 중의학에서도 중의학에서 흔하게 말하는 간기 울결 상태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라 할 때에는 습열을 말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전에는 왜 잠이라 명사자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60이 넘어가지고서 이제 한 반이 된다 잠을 못 잔지.
0: 네.
2: 오래 잠을 못 자니까 머리도 심하고 어떤 때는 잠이 아예 올 때는 옛날에 갱년기 하던 것처럼 가슴이 막 쥐어짠 것 같은 그런 감각도 막 오고요.
0: 네.
2: 그 다음에 밤에는 있지 않습니까? 잠이 아예 오니까 소변이 또 어찌 자주 보는지.
0: 네.
2: 야, 어찌 바쁜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총리를 보이면 무슨 그게 모습이 없다는데 어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이를 배우고 좀 약 써버려서 청약도 먹어봤습니다. 침도 맞고. 그런데 효과 없었대라.
0: 네.
2: 방송을 들어봤습니다. 방송 들어보니까 모두 서장약을 쓰고 소리 모두 그렇게 잠도 잘 오고 한다니까 나도 그래 약방이 소리 듣글장 약방 찾아가보다 갔댔습니다.
0: 네.
2: 그래서 내 상황 다 말했더니까 말했더니만이 뭐 장 대표 치수의 전주환하고 로드코완 화신커피에 요 세 가지를 먹어보랍니다.
0: 네.
2: 그래서 요거에 한 40일 정도 먹었습니다. 먹은 게 벌써 아이 머리가 벌써 잠 자지 못해서 그 휘잉하는 게 그게 벌써 없어지고 밤에 자주 일어나다 그러고 지서 일어나고 몸이 영 가볍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내 이전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요거 먹어서 효과 봤는데 좀 더 먹자 그랬는데 이것도 여정이 있습니까?
0: 몇 달을 썼습니까?
2: 한 40일 정도 됐어요. 아.

0: 그거 이 화신 커피에는 료정이 있습니다. 두 달에 한 개 료정이고, 예. 그리고 치수의 전주환하고 로더코아는 석 달에 한 개 료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환자분들이, 나는 잠도 안 오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변도 굳고 지금 영 불편한데 검사해서는 큰 문제 없죠. 예. 이런 증상들은 지금 우리 딱 마치 그 갱년기처럼 이렇게 하지만 70이 돼서 그런 증상이 있다 할 때에는 자율신경문란입니다. 우리 인체라는 거는 이런 자율신경이 있어서 이 인체의 기능을 다 통제합니다. 이 통제가 어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막 잠도 안 오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관절도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납니다. 근데 지금 서의학적으로는 큰 별 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기에서는 이 감로장약에서는 치수의 전주환, 화신커프의 로도커환 이렇게 같이 드시면은 이러한 자율신경을 공고하게 해주면서 전면적으로 인체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도커환은 우리 심신불안치료제라고도 합니다. 그래 지금 별일도 없는데 계속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세 가지를 결합했으면은 자율신경이 안정 상태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기능이가 온정됩니다. 예. 그래서 이 3개월씩 쓰면서 그 다음에 증상에 따라서 또 조절하셔.
1: 아 그래라까.
0: 예예. 예. 예. 그렇게 하죠.
1: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문어 사진을 자주 보고, 예, 단면을 사진 다 자주 보고, 이래까지 잠 잘 쉬어 없습니다.
0: 네.
3: 그래서 망제와 허술이나라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지금 예, 50날 썼는데 사진을 자주 보지 않고, 예, 단면을 사진을 한 번만 봅니다.
0: 네.
3: 그리고 사진 영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네.
3: 예, 선생님 물어보겠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아랫배 무지가면서 사변 볼 때 막 저리고 아프고 이러고 사변 용사도 봅니다.
0: 네.
3: 이런 데는 이 약수는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써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 무지가다 할 때는 이 한기가 있다는 거 말한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 수류를 완또 같이 있으면 더 빠릅니다. 이 망주하고 허즐리녀완하고 스류르르완 이렇게 같이 쓰면은 몸에 이 풍한 습 제거하면서 몸도 따뜻해지면서 이 효과를 봅니다.
3: 그럼 나는 약을 이거 다 먹고 이제 또 배달 받아 쓰고 이게 뭐 내 사촌 동생에게 내일 배달 받아 쓰겠습니다.
0: 예, 그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4: 나도 좀 한 1년 전에는 머리 지내 부스를 아프고서 가서 병원을 보니까는 네겐 색이 오면서 그러니까 한 곳이 막혔답니다.
0: 네.
4: 그랭교체 혈압, 그랭교체 혈압이 조절 안 된다. 한 네. 곳이 막혔다는데.
0: 맞습니다. 그 막힘은 이 피가 나가면서 혈관벽에 주는 압력이 커집니다. 앞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이 자꾸 올라가면서 그게 열기지 않을 거 아니 약을 아무리 드셔도 쓸데없습니다. 예, 그래서
4: 예, 아버님, 예.
0: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4: 예, 아무리 먹어도 안 낫더라고 합니다. 예. 그 병원에서 처방해서 약 먹어도 안 낫고 그냥 머리에 어지럼증 자꾸 나오고 나는 문제는 어지럼증 나는 게 문제라 말입니다. 아프기도 그렇지. 아프지만 해도 어지럼증 나면 심하다 할 때 막 집이 막 빙빙 돌아가지 이러면서 막 번져질 것 같으면 배고 밥 받지 않고 유산실도 가기엔 바쁩니다.
0: 피가 떨지 못해 그렇습니다.
4: 예, 앉아서 일어나면 그것 평평히 돌아가죠. 힘들었습니다.
0: 네.
4: 약을 자꾸 먹어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되겠다. 이 장약을 좀 써보자고 지금 시술의 전주활에다가 장생활하고 바오의 전생활 이 세 가지 먹는데 지금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4: 벌써 혈압이 온종일 잘 되니까 머리 어지러움증이 많이 나아지고 맑아진다 머리가 많이.
0: 네.
4: 그리고 또 관심병이 있으면서 예, 그래서 마음이 그냥 불안해서 늘상 마음이 불안하고 예, 그러면 안 된다. 자꾸 갔다 왔다 들락날락 거리고 그다음 또 많이 침침하고 예, 요즘엔 또 전번에도 자자면 예, 깊은 잠을 못 자고 또 저녁에 자꾸 예, 무서워서 돌아오고 전화기 돌아오면 자지 못하고 자꾸 얕은 잠산 토끼 잠산다 말해도 자꾸 깨락깨락 엄밤 자지 못하고 아침에 너무 귀환한다.
0: 그 심기가 약해 그렇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 제가 이제 두 달 먹었는데 두 달 거의 되게 먹었는데 효과 영 좋았어요. 잠 영 잘 산다 지금.
0: 네.
4: 예, 지금 가슴이 편안하고 마음이 막 편안 진정이 잘 된다 지금 마음이 진정 잘 된다.
0: 네. 예.
4: 그래서 지금 효과 좋을 때 내 계속 더 먹자고.
0: 예.
4: 안주도 예 더 먹어야지
0: 예. 예, 지금 이 우리 날씨가 예. 추워지기 때문에 지금 내 계획이 있는 분들이란 예. 요즘 이 10월하고 11월을 잘 남겨야 됩니다.
4: 예,
0: 그래서 이 지금 그 세 가지를 그냥 결합했으면서 더 좋은 효과를 보자면은 거기다 예. 알수 5의 쌍후안까지 같이 있으면은 아. 더 효과 그 어지럽은 건 인차 없어집니다.
4: 아, 알수의
0: 쌍후안.
4: 아, 알수의 쌍후안.
0: 예, 예. 쌍후안에 그 머리 맑아지고 신경 회복시켜 주는데 효과
4: 아.
0: 좋습니다.
4: 예, 그래 써야 되겠습니다.
0: 예, 그 네 가지를 같이 쓰면서 예. 조절하고 혈압이 없을 땐 장생화로는 조금 예, 끊어도 예. 되고 예. 이렇게 아. 증상에 따라서 그 네 가지를 결합하면은 이 겨울을 또 무사하게 넘습니다.
4: 아, 예. 그 전화번호 이제 그
0: 5089929번입니다.
4: 아, 5089929번 예. 이게 맞습니다. 예.
0: 예.
4: 그럼 대답 받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5: 저는 뱃내장이 있어 눈 부엽게 보이고 눈에 티 들어간 것처럼 까까라면서 아프고 예, 머리까지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예, 시스웨이 저주알 로디 미모아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5: 이제는 눈이 밝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눈에 티 들어간 것도 아프는 게 좀 아프지 않습니다.
0: 네.
5: 선생님 이렇게 효과도 오니까 예, 배달받아도 쓰다 그랬나.
0: 예, 그저 눈이 불편하거나, 예, 머리가 어지럽거나, 이런 분들은 로디미무안하고 치수오일 같이 쓰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눈이 불편한 이런 증상을 다 해결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자문하면서 쓰십시오, 예.
5: 예, 알았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7: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리고 우리 단란 결석이 발생하는 원인에 또 습열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지금 단란 결석이 생겼다 하면은 단순히 이 결석만 밀어내고 쳐내면 되는가 이래서 뭐 기계로 이 분쇄하는 이런 치료도 받죠. 그러나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재발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저도 위 아이 좋고, 관도 아이 좋고, 장남은 두 아이 좋아서 망지하고 저주 따시를 먹었습니다.
0: 예.
8: 그래, 이 약속이 되면 소화도 아이 되고, 입이 쓰고, 밥 먹으면 따르면 지긋해서 내리 아이 가서 계속 소화제를 먹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아서, 밖에 나가서 걸어 운동도 해도 어떨 때는 소화 아이 됐습니다.
0: 네.
8: 그래, 이 방송 듣고 이 두 가지 약을 썼는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있으면서 배도 뜸하면서 배도

0: 하고 했는데 다 풀렸습니다.
1: 네.
0: 네, 뱀비도 지금 없습니다.
1: 네.
0: 지금 입도 수급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정신 납니다.
1: 예.
0: 이 장난이 정말 효과 너무 좋습니다.
1: 예.
0: 예, 너무 효과 좋아서 내 6개월 전에 용이 깨져서는 더 쓰자고 그럽니다.
1: 예, 이렇습니다. 예, 우리 위가 좀, 예, 위질환이 있다 할 때는 이제 저런 망주하고 조수 다시 쓰면 된다. 예. 근데 예. 지금 담낭염까지 같이 있다 하죠. 예.
0: 예,
1: 예. 예, 담낭염까지 같이 있으면 요즘에 이 활동하는 스웨이 사이얼 또한하고 장즈 화조전환 같이 쓰셔. 예, 예. 그러면 효과를 또 더 잘 봅니다. 우리 사이얼 또한은 6곽을 사시면은, 예, 3곽을 또 더 드리면서 장즈 화조전환 6곽을 드립니다. 이러면은 72날 한계 료정이 되면서 담낭염이 있거나 담낭결석이 있거나 이 담총관이가 문제 있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간내 이 담관결석이 있거나 이런 증상을 다 해결합니다.
0: 예. 네, 대단히 좋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이 5089929번에 연계하시오. 그러면 예. 그 잘 배합해 드립니다.
0: 예, 이렇게 우리가 좋을 때 내 약을 좀 많이 싸겠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리고 우리 몸속에 고인 습기하고 열이가 담즙을 탁하게 만들면서 담석증을 일으킵니다. 예, 때문에 단순히 우리 담낭에 결석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돌이 막혔다, 이렇지만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이제처럼 잘 배합했으면은, 예, 망주에도 쓰고, 사이얼 또한하고 또 장주 화조전화 이렇게 같이 쓴다 할 때에는 이 원인을 제거하면서 또 증상도 개선합니다.
2: 네.
1: 예, 일단 우리 담낭 결석이 있거나 담낭염이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소화도 안 되고 입도 수겁고 또 통증까지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이 원인 치료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2: 네.
1: 예, 그러면서 우리 지금 담석증을 보면은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음주, 예, 단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몸속에 습하고 열이 쌓입니다.
2: 네.
1: 예, 지금 우리 단 음식을 즐기는 분들은 대부분 습열이 몸에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담즙이가 끈적거리면서 탁하게 예, 변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어서 담즙이 원활하지 못하게 배출이 되면서 점점 굳어져서 또 돌처럼 된다 할 때에는 이 담석증이 됩니다.
2: 네.
1: 예, 특히 우리 간하고 담량 습열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 과정을 또 설명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지금 담석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간담 습열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나는 습도 많고 열도 많다 이런 분들은 예, 이제처럼 사이얼 또한하고 장즈 화조전화 예, 활동할 때 쓰시면은 또 이런 질환이 발생을 또 예방도 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있잖아, 이 무릎 관절이 아예 좋고, 그 다음에 이 다리도 있잖아, 계속 맥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젊으니까, 쪽도 뻣뻣하고, 예, 움직이기도, 예, 좀, 어떤 때는 예, 뻣뻣한 게 좀 잘, 걸을 때도, 예, 그렇게 좀 이상하더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러면서, 예, 나 뼈도 있잖아, 예, 아랫다리도 좋고, 그 다음에, 예, 어떤 때는 이 발목, 이 뼈도 좋고, 예, 이렇게 참 아파나기도 하고,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예, 예 저는, 예, 좀, 뭐니까, 약을, 뭐, 저, 약, 예, 이것저것 많이 쓰고, 뭐, 그나 병도, 그니까, 예, 뭐, 댕기면 조금 치료도 받고, 예, 그랬습니다. 그나 약도 받고, 그리고 그냥 붙이기도 근데 그렇게 잘 아예 났던데 그다음에 서장약이 모두 좋다 구슬이는 저 그래드라만 이렇게 우연하게 또 이 약방에도 찾아가서 이 약을 썼습니다. 굉장히 효과 영 좋더라 말입니다. 깨져 쓴 거니 기술 전조할하고 얼사완하고의 그다음에 진피제후 전항 이 세 가지를 썼습니다. 어순이 아니 예, 두 달 넘어 썼습니다. 그래서 약도 많이 챙치해서 그다음에 좀, 예, 좀 좋아질 때 계속 쓰려고 해서 배달 받아오잖아.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결합했으면 예, 그 이상 효과 좋은 약은 없습니다.

0: 예, 그렇게 있으면 아주 전면적입니다. 우리 관절이 아프다, 평소 골병이 있다, 이럴 때에도 몸 전체를 조절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 우리 골과 풍수 골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해서 그거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치수오이도 쓰면서 이 진피제구 전황은 예, 우리 골다공증이라든가 아, 또 이 여러 가지 이런 아픈 증상도 해결하고 이 진피제구 전황은 이 장약에서 감로 장약에만 있는 이런 상품입니다. 예,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이제처럼 예, 치수의 얼차완, 진피제구 이래 같이 쓴다 할 때는 예,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도 좋습니다. 예, 그래 날씨 조금 날씨 추워지면서 혈액 순환도 안 되고 이러면서 지금 관절이 또 아파나서 또 치마질란 당기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은 그 효과가 또 아주 선명하게 봅니다. 예.
1: 아니,
0: 그 시기를 이용
1: 효과 보고 쓰는 게 좋아질 때도 또 쓸 수
0: 없어요. 예, 그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예,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이 담낭 결석이라 할 때는 이 담이라 할 때는 담이 정체로서 탁기가 쌓이면은 돌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담이 정체는 담석증이 또 원인이 됩니다. 이 담이가 한 데 가서 모이는 거 말합니다. 예, 그리고 진액이 탁해져서 생긴 노폐물들이 또 담석이 바탕으로도 또 됩니다. 예, 이거는 우리 혈액순환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몸속의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진액이 잘 순환되지 않으면은 끈적한 찌꺼기 성분인 이 담이 생겨납니다. 이 담이라 할 때에는 점점 단단한 형체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그 담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학적 이론으로 보면은, 예, 우리 담이라 할 때에는 단단한 가래가 아닌 우리 몸속에 쌓인 정상적인 탁한 물질로도 보고 담석은 이러한 물질들이, 예, 이 담이가 점점 굳어진 형태로 또 내려도 둡니다.
2: 네.
0: 예, 그리고 네 번째 원인이라 할 때에는 비위 허약과도 관계됩니다. 예, 우리 항상 간하고 담낭 비장 위를 같이 보죠.
2: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담낭에 문제 생겼다 하면은 비장하고 위도 관계된다 이 말입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이 비위 허약이라 할 때에는 소화 기능 저하로 인해서 담즙이 생성되고 배출되는 거 말합니다. 우리 비위라 할 때에는 음식물을 소화 운반하면서 영양도 공급하고 진액을 순환시키는 이런 핵심 장부입니다. 예, 우리 담석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 진액이 뭉치는 게 있죠.
2: 네.
0: 진액이 뭉친다 할 때는 비위가 허약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비위가 허약해지면은 담즙이 제대로 예, 이 배출이 되지 못하면서 담석증이 생기는 이런 현상으로 또 넘어갑니다.
2: 네.
0: 예, 특히 오랜 시간에 예, 좀 활동 크게 하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 있거나 혹은 불규칙한 식사 예, 이런 생활 환경이 있다 할 때에는 비위 허약증이가 또 유발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담석증은 장애학적으로 보면은 몸속에 길이 막히고 물이 고이면서 예, 기운이 소통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걸로 또 봅니다. 예, 그래서 담석증은 단순히 예, 담즙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혈이 순환하고 수분 대사, 간하고 담낭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전면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

0: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있나요? 편안하고 충분한 잠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 충전소와도 같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0: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1: 10월 13일은 국제자연재해 경감의 날입니다. 자연재해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경제,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진은 갑작스럽고 위협적인 지질재해에 속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짧은 대피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건축물이 흔들리게 되죠. 흔들림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0여 초에서 수십 초에 불과합니다. 지진이 닥쳤을 때 우리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안전한 대피 공간을 신속하게 찾아야 하는데요. 적절한 대피 공간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실내에서 비교적 안전한 대피 공간으로는 내력벽 밑부분이거나 벽 구석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위험한 공간으로는 침대 후 천장 아래 주변에 아무런 지진물이 없는 바닥 등인데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내에 있다면 좁은 곳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아래, 화장실, 주방 등이 포함되는데요. 흔들림이 약하게 느껴진다면 진원이 비교적 멀다는 것을 뜻하므로 튼튼한 가구 옆에 피신하면 됩니다. 동요 듣고 돌아올게요. 노란 표의 싹을 보내드립니다.

자아보호를 잘해야 합니다. 피난 공간을 정한 뒤 쪼그리거나 앉은 자세를 취하고 얼굴을 아래로 향합니다. 혹은 탁자, 다리 등 주변의 견고한 물체를 붙잡아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몸이 쏠려 다치는 것을 막아야 할 텐데요. 머리와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여야 하고 이불, 베개, 대야 등으로 머리나 뒷목을 감싸야 합니다. 눈을 감는 것이 좋으며 이물질에 다치지 않도록 눈을 잘 보호해야겠습니다. 입과 코를 보호해 호흡이 원활하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머리로 떨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물체들은 피해야 합니다. 강한 흔들림이 멈추면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안전한 곳이란 침수, 함몰 등 위험이 없는 야

외에 탁 트인 곳을 말합니다. 이동 중에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묻힐 위험이 있는 곳을 반드시 피해야겠는데요. 동요 풍년가를 듣고 계속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시류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뛰어다니지 말고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해야 하며 가깝고 넓은 장소를 찾아 대피해야겠습니다. 유리창문이나 광고판이 떨어질 수 있는 보나한 거리거나 건물 아래에 있다면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벗어나야 하는데요. 그리고 고층 건물, 립체교, 변압기, 전선대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 시 함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요. 야외에 있을 경우 산기슭 기거나 가파른 언덕은 산사태가 나타나거나 돌이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꼭 멀리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창고 등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동료, 비행기 타고를 듣고 지진으로 인해 폐허 속에 갇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 건축물 잔해에 깔리거나 폐허 속에 갇혔을 경우 본인의 상황과 주변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자구조를 시도해야 합니다. 먼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무작정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는 외부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청하세요. 물건으로 도관이나 벽을 두드려 신호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팔이나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주변의 잔해물을 가능한 만큼 치워 압박받는 상태에서 벗어나 탈출 방법을 찾도록 하세요. 잔해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입과 코 그리고 가슴 부위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동료 햇님과 달님과 함께라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눌린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탈출하지 못한다면 벽돌 등 물체로 몸 우측에 있는 무거운 물체를 받쳐 생존 공간을 넓히고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이 더 무너지거나 여진이 찾아왔을 때 다시 묻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탈출 통로를 찾되 흔들리기 쉬운 잔해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체를 피하고 빛이 들어오며 더 안전하고 넓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나 음식을 발견하면 조금씩 아껴 먹으며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하고 차분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또 함부로 전원 등 실내 시설을 만지지 말고 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자연재해 경감의 날을 맞아 오늘 우리는 지진 대피 상식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위험이 닥쳤을 때 침착함과 올바른 행동이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답니다. 평소 재해 예방 지식을 잘 익히고 비상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종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빨간 단풍을 준비했습니다.

겨울인가요? 배움길에 넘쳐나는 청열인가요? 앞산에도 뒷산에도 활활 불타네. 10월의 빨간 단풍 활활 불타네. 아, 단풍, 북디붉은 10월 단풍에 이내 맘도 빨갛게 물이 든다네. 부모 사랑 담고 닮은 사랑인가요? 햇님 웃음 담고 닮은 웃음인가요? 변강 가을 수놓으며 활활 불타네. 10월의 빨간 단풍 활활 불타네. 아, 단풍, 북디붉은 10월 단풍에 이내 꿈도 빨갛게 익어간다네. 이내 꿈도 빨갛게 익어간다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등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 전화는

0: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계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5년 전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이 정식 설립됐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면적은 14,100평방킬로미터로

한림 흑룡강 두상에 걸쳐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1기류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공원 길림구역은 전체 70% 가까이 차지하고 핵심구역은 바로 연변에 위치해 있는데 훈춘 왕청의 12여 개의 향진이 공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 수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원 내 야생 동북범과 동북표범 수는 체제 시험 초기 27마리와 42마리에서 각기 약 72마리와 115마리로 늘었고 새끼범 생존율은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겨를보도 왕이 귀환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첫 번째 편 5년간의 수호로 범 표범 보금자리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오화산 가지각색 나무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층층이 펼쳐집니다. 도로 양켠의 시냇물을 맑고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뛰놀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전규룡 리목국의 작은 공원에서 로인들이 335 산책하고 있습니다. 퇴직 종업원 진헌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날 아침 촬영한 동영상을 기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진헌수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봤어요. 이건 아침 7시 57분에 우리가 밭에 가다가 발견한 겁니다.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 집단 전규령 림업위원회사 관리보호중심 부주임 오정용입니다. 우리가 감정한 결과 이 동물은 노루가 아니라 동북지역 특유의 고라니일 가능성이 높지요.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입니다. 동북범은 현존 고양이과 동물 가운데 체형이 가장 크며 온대 침엽수와 활엽수 호남림 모기사슬 최정상했습니다. 생태학에서는 이를 우산종이라고 부릅니다. 범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것은 마치 우산 하나를 펼쳐 숲속 만물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산을 든든히 받치려면 먼저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자란 암범 한 마리의 활동구역은 300평방킬로미터에서 5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수범의 활동구역은 1000평방킬로미터를 넘습니다. 범이 이 숲에서 말사슴이나 밑돼지, 꽃사슴과 노루를 비롯하여 충분한 먹이를 찾아야만 털을 잡고 새끼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먹이 동물의 밀도가 부족하면 어미범은 새끼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북범은 한때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 말 해내베 연합조사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경내의 야생 동북범은 1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범과 표범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국가공원에서는 156건의 광급권을 전부 폐쇄 퇴출시키고 276개의 도급 대상을 7세기에 정리했으며 루게로 림지 3만 4천부를 회수했습니다. 또 박목소 8만 1,500마리를 정리하고 교정을 위반해 설치한 방목 울타리 130여만 메터를 철거했습니다. 과거 림구 도로 양길에는 울타리가 빼곡히 설치되어 범과 표범이 이동할 때 늘 수십 킬로미터씩 우회해야 했는데 지금은 울타리가 철거되면서 갈라졌던 산림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산림이 다시 이어지자 먹이 동물도 돌아왔습니다. 국가공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올가미 제거와 밀렵 탄소, 겨울철 먹이 보충, 사냥과 방목 금지를 실시하여 야생 동물 수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훈춘 구역에서 발굽 동물의 활동이 30만여 차에 감축되었습니다. 핵심 분포 구역의 꽃사슴은 멸종 위기 상태에서 회복되어 지역 우세종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범과 표범의 활동 범위는 이미 국가공원 80% 이상의 구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훈춘 구역에서는 범 한 마리가 새끼 다섯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영상이 촬영이 됐고 올해 9월에는 왕청 구역에서 한 주민이 어미범 한 마리가 새끼범 네 마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훈춘림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보호중심 공회 주석 단련여입니다. 이 범에게 우리는 T56이라는 번호를 붙였지요. 처음에는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세 마리로 늘었고 가장 많을 때는 주변에

0: 택기범 5마리가 따라다녔습니다. 단순히 개체수가 변한 것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범들이 우리 이 림산지구에서 안심하고 번식하고 서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 안심더리고 지식.
0: 감축 결과 현재 동굿범 한 마리는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범이 한 번 산행을 완수하려면 보름가량 걸려 했습니다. 이 살림의 수용 능력으로 추산하면 약 300마리 동북범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관리국 훈천시 관리보호중심 동물보호순찰대 대장 리동위입니다. 범은 최고 포식종이죠. 범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늘이 더 푸르고 물이 더 맑아졌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2: 중국 적십자회 당조 성원이며 부회장인 변효일행이 10일 연길과 동문에서 적십자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변효일행은 먼저 연길시 진학가도 신양사회구역 적십자회를 찾아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진지 건설, 기층조직 운영, 회원 확대와 자원봉사 전개 정황을 살펴보고 사회구역 적십자 사표보를 청취했으며 사회구역에 뿌리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실천 방법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적십자회, 도문시 적십자 응급구호 강습기지, 도문 동산구 국문 박애봉사소에서 변효일행은 천급 적십자 조직 진지 건설과 향촌 인도주의 봉사 전개 정황을 참답게 살펴봤습니다. 또한 응급구호 강습시설 배치, 수업 설치와 대중성 응급구호 지식 보급 성과, 도문 통상구 국문 박애봉사소의 운영 모식, 출입경 인원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구호봉사를 전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연구 과정에서 변효는 우리조 적십자 계통이 기층 일선에 깊이 뿌리내리고 정성을 다해 대중들에게 봉사해온 재반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그는 기층조직 토대를 1층 튼튼히 하고 응급구호 강습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며 변경 실제에 입각해 연변 특색 있는 인도주의 봉사 브랜드를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적십자회 구제구호부 2급 순시원 곽근양, 중국적십자기금회 리사장 폐효초, 성적십자회 당조 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허벅군이 조사연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세관 총서가 근일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훈촌 종합부세구 대외 무역 경제가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입 무역액은 동기 대비 89% 증가한 159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년 내 훈촌 종합부세구 관리국에서는 지역 위치 우세 입각하여 보세 플러스 정책 우세를 확대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은 1년의 보세 플러스 세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국 첫 신선 킹크랩 보세중개 플러스 분류 수출 모식이 낙착했습니다. 킹크랩은 입경 후 직접 종합보세구에 들어가 림시 양식과 포장을 거치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잠시 면제받습니다. 세관에서는 예약검사를 실시하여 당일에 화물인수, 육로운송, 통관, 항공기 적재 등 전반 과정을 완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TIR 운송은 77개의 제약국에서 한 번 신고하고 한 차로 목적지까지 직행할 수가 있어서 다국 물류 시간과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혼출은 동북 지역 첫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TIR 노선을 개통하여 화물이 출경한 후에 모스크바까지 직행을 하고 다시 유럽 여러 나라로 연장되게 했습니다. 혼출은 이미 제조 인증 대로시아 육로 간선 물류 거점 도시로 되었으며 송매통, 오존 등 주요 다국 플랫폼들은 훈촌 변경 창고에 화물을 집결하고 대량으로 해외 운송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훈촌은 동북 삼성에서 앞장서 1210 모식을 낙착시키고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모식을 연결하고 일반 무역, 보세 중개 업무와 결합하여 협동 발전 구도를 형성했으며 통관 및 창고 회전 효율이 뚜렷이 제고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전국 173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순위에서 훈촌 종합보세구는 65위를 차지하여 지난해 동기보다 14순위 상승했습니다. 수출입 총액은 동북지역 9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훈천에서는 동산구 동건봉사를 지속

0: 쪽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히 하며 보세 종계, 다국 전자 상거래 등 대외 무역 새 경영 모식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 대외 무역 경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산업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반 대외 무역 안정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며 다국 무역 발전에 병목 제약을 부단히 타개함으로써 대외 무역 수출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1: 또 한 해의 수확철이 돌아왔습니다. 연변 대지의 비옥한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곳곳에 수확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드넓은 흙토지에서 벼가 황금 물결을 일으키고 콩은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오색 찬란한 가을 화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시기를 다잡아 수확의 박차를 가하며 산업의 풍작으로 향촌진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계열 보도, 다시 찾아온 수확의 계절을 내와 전야의 풍년 모습을 기록하고 산업 발전의 맥박을 느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연변 농업 고품질 발전의 풍성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영정의 만무 사과백 과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영정 만무 사과백 과수원은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과일나무의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진 가운데 일꾼들은 맑은 날씨를 빌어 수확, 선별, 포장, 발송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정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가 충족합니다. 독특한 산지 기후와 양질의 수토 조건은 사과배 당분 축적과 북미 형성에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9월과 10월은 현지 사과배 품질이 가장 좋은 수확철입니다. 영정시 과수농장 만무사과배 재배기지에 들어서면 알차고 큼직한 사과배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빛깔이 선명하고 즙이 많으며 달고 아삭한 사과배에서 풍기는 진한 과일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묵직한 열매마다 가을 풍작의 기쁨이 담겨있습니다. 영정시 과수농장 정품원 책임자 전열입니다. 올해는 비도 적당히 잘 왔습니다. 올해 사과배가 크게 자랐고 보기도 좋습니다. 맛으로 보면 최근 10여 년 사이에 올해가 가장 좋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사과배 산량은 지난해보다 3천여 상자 늘었습니다. 주요 판매 경로는 여전히 온라인 판매입니다. 위채 모멘트에 올려 팔고 정품 선물 세트로 포장해 전국 각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년에 영정시에서는 성숙된 전자상 거래 산업체계에 의탁해 사과배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현지에서는 틱톡, 콰이소, 토보, 핀도도 등 주요 전자상 거래 플랫폼에 의탁해 짧은 영상 홍보, 인터넷 인기인 생방송 판매, 온라인 상점 직접 판매 등 다양한 모식으로 영정 사과배 특색 우실을 전면적으로 선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일 판매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연변의 양질 농산물을 전국에 널리 팔고 있습니다. 글림 경위 실업위원회사 부총경리 강추성입니다. 이렇게 선전한 후부터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포장하고 산에서는 일꾼들이 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니 정말 잘 팔립니다. 기본상 모두 외지 관광객들이 주문입니다. 외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집에서 제 조카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주 사과배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과일 품질은 뚜렷이 높아졌습니다. 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아삭하며 평균 당도가 12.5도 이상입니다. 특등배 산량은 총 산량의 70%로 평년보다 2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현재 영정시 사과배 수확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과일 판매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재배호들의 증수를 전력 보장할 계획입니다.
0: 영결시에서는 13일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가동하여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국농길림용화 화력발전주식위원회사 연결화력발전소는 연결시 하남구역의 열 공급 임무를 맡고 있는데 주로 장백살로 남강거리 서쪽, 신풍거리 동쪽, 부르하통화 남쪽, 철도선 북쪽 구역에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기자입니다. 여기는 집중통제실입니다. 대형 화면에서는 보이라 일식설비와 열공급 도관망의 급수 온도, 압력, 흐름량 등 각종 변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삼일꾼들은 일터를 지키면서 열원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있죠. 공릉 길림 용화 화력 발전

0: 주식위원회사 연결화력발전소 부총경리 손전혜입니다. 올해 열 공급 표준이 높아져 실내 난방 온도가 기존의 섭씨 18도에서 22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우리 단에서는 열 공급 전의 설비와 열 도감망 검수에 만전을 기했고 석탄 비축량을 늘려 전반 난방 기간에 석탄 사용을 확보했지요. 현재 1호기가 가동 중이었으며 13일 0시부터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법정 열 공급 기간은 10월 20일부터 이듬해 4월 20일까지로 두어 183일입니다. 올해까지 연결시는 연속 15년째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 공급 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연결제 당위 정부의 열 공급 요구와 시간차, 보일러 가동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13일부터 정식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도관망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죠. 도관망이 비교적 방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저녁이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열 공급 기업에서는 24시간 보일러 운행 정황, 도관망 압력 등 핵심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흐름량을 24시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실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열 공급 부하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난방 고장이 발생한 사용자에게는 제때의 방문 수리를 제공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올해 연결시 도시 열 공급 총 건축 면적은 4,161만 7,700평방미터이고 열 공급 경영 단위는 도합 8개입니다. 전시 석탄 사용 휴액은 53만 톤인데 지금까지 30만 8,400톤이 입고돼 입고률이 58.2% 이상입니다. 길림성 도시 열 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요구에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3년 난관 공약 목표를 정했습니다. 2026-2027년 난방 처리는 연결시 주요 도시구역 주민들이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열원 도감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가동을 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저온 세대를 정돈함으로써 열 공급 질이 뚜렷이 개선되게 합니다. 2027-2028년 난방처리는 연결시를 제외한 각 현시 도시 건설 구역에 집중 열 공급 주민집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2028-2029년 난방처리는 전주 도시 건설 구역 집중 열 공급 구역 주민집들의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하여 전역 열 공급 계통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실현하게 됩니다.
1: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계,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정다운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은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지역의 발전과 민생의 행복을 위해 땀 흘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일을 하는 사람만을 영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삶의 향연에서는 실천과 책임으로 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세 분의 감동적 이야기를 마련했습니다. 식품 한 봉지에도 정성을 담고, 약 한 알에도 생명을 담고, 담배 한 개비에도 책임을 담는 사람들, 그들의 하루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 일찍 자급장 불을 켜는 사람들이고, 늦은 밤까지 품질 기록지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며, 명절에도 가족보다 자급장을 먼저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품질과 신용을 생명선으로 삼아 연변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조인대 대표이며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리사장인 리홍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생산자업장에서는 자동화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기계 전송벨트에서는 갖가지 과자들이 가지런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홍위는 생산작업장에서 담당 직원들과 교류를 하면서 각 생산라인의 세부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품질관리는 생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준에 맞지 않은 제품은 그 단계에서 바로 걸러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직접 살폈습니다. 작업장 곳곳을 우가며 품질을 확인하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기업 경영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 한 봉지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끝을 걸칠까요? 원료를 고르는 사람, 반죽을 치대는 사람, 부를 조절하는 사람, 포장지를 접는 사람, 상자를 싣는 사람. 그 수많은 손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품질이라는 문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홍위가 바로 그 문지기입니다. 32년 식품업계에 몸담아온 그는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규모와 장이 아니라 품질과 봉사를 중시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혁신과 성격을 멈추지 않는 데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는 규모 확장보다는 제품 혁신과 기업 문화 구축에 공을 들이었고, 실천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런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현재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는 13,000평방미터의 생산 부지에 국내 선진 수준의 디지털 지능화 생산 라인을 갖춘 연구 개발 생산 판매를 일체한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위협식품, 장백산 예초원, 한예계 등 자체 우수 브랜드를 확보했고, 약식봉원 건강식품, 전통민족식품, 중서식 제과, 냉동 및 가루 제품, 조선족 특색 문화 관련 기능 상품 등 20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5년 연속 미국, 일본, 한국, 오스트라리아 등 국가와 유럽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며 국내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15년 연속 수출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5년이면 아이가 태어나 중학교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수출이 끊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의 품질이 일관되게 믿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리홍유가 창업 초기부터 견지해온 확고한 원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규범 경영과 신용 경영을 기업 발전의 생명선으로 삼았습니다. 기업의 경영 최저선을 확고히 지켰으며 악의적 경쟁과 관련 마케팅을 단호히 배제했습니다. 또한 원자재 구매부터 판매 후 보장까지 전과정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제품과 봉사질 향상에 집중을 하면서 착실한 경영으로 시장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마치 정직하게 살아온 이웃 어른처럼 그는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을 지키는 힘을 믿었습니다. 규범 경영을 토대로 리홍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혁신을 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연면장백산의 우수한 생태 자원을 의탁을 해 인삼, 목이버섯, 시래기 등 농특산물 경쟁 가공에도 힘을 넣었습니다.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전문팀을 운영을 하여 생산 효율을 최적화했으며 제품 종류를 늘리고 전통 연면 풍미와 현대 건강식 트렌드를 접목하여 각종 농특산물과 연면 특색 미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된 혁신으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리홍유는 연면 고유의 맛을 살려내면서 현대 건강식품 트렌드를 충족시키는 제품들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지능화 생산 라인 도입으로 표준화 규모화 생산을 실현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연변의 맛이라고 하게 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매콤한 김치, 고소한 들깨, 쫄깃한 떡, 달콤한 약과. 저는 개인적으로 연변의 맛은 정의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은 먹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니깐요. 리홍위 리사장은 바로 그 연변의 맛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시장 확장 면에서 그는 국내외의 판로를 넓히며 적극적인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직접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고 현지 유통업체들과 접촉을 하면서 판매 시장을 한층 더 넓혔습니다. 그는 국내에서는 대형 마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연변 음식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해외에서는 15년간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는 향후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전국적 영향력과 국제적 인지도를 갖춘 식품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리홍유는 조인대 대표로서 기업가로서 자신이 할 일은 실천으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대 대표의 사명과 기업가의 책임을 명심하고 특색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에 힘쓰며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추진하고 우수한 식품 브랜드를 구축하여 연변의 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소비 촉진에 기업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과자에 담긴 정성, 그것이 바로 연변의 맛이고 중국의 맛입니다. 리홍일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과자를 한입표 물면 아마 연면의 들판과 장백산의 기운이 입안 가득 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네, 노래 듣고 다음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약산업을 연변의 고품질 발전, 민생건강보장, 향촌 전면진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는 의약 분야에서 20년간 종사해온 조밋 활용시 인대 대표이며 길림용흠약업위원회사 총경리인 권문걸의 소원입니다. 그런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의 동력을 불어넣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을 뒷받침하며 초심으로 대표 직책을 성실히 수행을 하고 책임감으로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지역 경제와 민생 사업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약 한 알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여행을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작은 알약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까지 수많은 연구와 실험 그리고 정성스러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수십 년을 연구실에서 보내고 누군가는 수백 번의 실패를 견디고 누군가는 밤새 품질 검사를 반복합니다. 권문걸 총경이란 바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수년간 그는 여러 연구 과제를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그중 중약 자원의 산업화 순환 리용 연구는 국가과학기술 진보상 2등 산수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제품 발명 특허 신청을 주도하여 핵심 기술 돌파로 의약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그날 현대 제약기술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함으로써 좌기환, 수압향환 등 7가지 고전 명방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여 큰 경제적 효익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 중의학이 새 시대의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능화 개조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을 하여 생산 공장과 검사 설비의 개조 승격을 전면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 라인의 지능화 조정과 제품의 기술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이 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생산 능력 조정과 규모 확장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됐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진보상 2등상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의 무게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상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상 뒤에는 수많은 환자의 건강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권문걸 총경의 진짜 멋진 점은 그 상을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백산의 풍부한 약재 자원을 바탕으로 그는 산업 발전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발전 경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변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리마삼, 세신 등 도라지 약재의 재배 기술 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친환경 재배 기준과 품질 표준을 수립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 중약재의 재배, 구매, 가공, 판매를 아우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약재 브랜드 가치의 제고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의 약초가 지역 주민의 일자리가 되고 그 일자리가 다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치 산삼이 뿌리를 내리듯 이 기업도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대 대표로서 그는 항상 직원들과 대중의 목소리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정기적인 방문과 현장 조사를 통하여 기층의 민심을 청취하고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생활 물품을 지원하고 중병이나 사고를 당한 직원들에게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1대1 장기 지원 기제를 구축을 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귀속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강력한 결속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층에 심입하여 깊이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건의를 제기해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치 가족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가장처럼 그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업은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생산에 1억 1,100여만 원, 납세액 1,367만 원을 달성을 했으며 132명의 취업을 해결하여 경제적 효익과 사회적 효익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약을 만들고 초심으로 직책을 이행해온 권문건은 민생을 염두에 두고 종이약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성실히 일을 하며 책임을 다해 더욱 실속 있는 조치로 지방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 건강을 수호하며 연면의약건강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실천과 책임으로 인대 대표이자 기업가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며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묵묵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약 하나에 담긴 생명의 무게 그리고 그 무게를 20년간 한결같이 짊어져온 권문걸 총경리.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한 혁신은 사람을 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노래 듣고 다음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범한 종업원에서 기업 책임자로 성장하기까지 26년간 근무지는 바뀌었지만 불설주야로 작업장을 지키고 종업원들과 늘 교류를 가지면서 품질을 엄수하는 여리는 종례로 변한 적이 없는 길림 연초공업유한 책임회사 연길담배공장 당위석이며 공장장인 마광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한

한 사람이 한결같은 열정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평범한 종업원에서 공장의 책임자로 성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리가 바뀌면은 마음도 바뀐다고요. 그러나 마광선 서기는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기가 올라갈수록 더 낮은 곳을 살피고 더 바빠질수록 더 세심해졌습니다. 이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당건서에 있습니다. 당건서를 틀어짐에 있어서 마광선은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거칠애를 하지 않고 지도간부 학습 인솔, 당지부 서기 선행 학습, 선진모범 학습 선도, 청년당원 심층 학습, 지도 양성을 통한 정밀 학습, 매체 플랫폼을 이용을 한 학습 촉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원 간부의 리론 소양을 향상시켰습니다. 리론은 실천의 지침입니다. 고온 작업 시 어떻게 온도를 낮출 것인지, 통근 버스로 우선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 종업원이 가정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마광선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염두에 두고 해결하여 종업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 직원이 작업장에 무더워 견디기 어렵다고 반응을 하자 그는 앞장서 작업장을 개조했으며, 다른 한 직원들이 통근하기 불편하다고 푸념을 하자 통근 버스 노선을 합리하게 바꾸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조치에 종업원들은 마석이는 진정으로 일선 작업 일꾼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처리해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광선은 또 당건설 다섯 가지 사소한 브랜드를 공장의 년도 1호 문건에 놓고 여러 당집을 인솔하여 담배 생산, 디지털화 전환 승격 등을 둘러싸고 외손 두 가지 당건설 과제를 수행을 하여 당건설을 생산에 깊이 융합하고 당원들이 위급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마광선 서기의 사무상 서랍 안에는 늘 민생 노트가 들어있습니다. 노트에는 어느 직원의 부모가 병치료에 어려움을 겪는지, 어느 직원이 자네의 취약 문제의 골머리를 알던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마광선은 공장을 대표하여 빈곤 당원 13명을 위문했고 여러 가지 생활 난제 28건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조직하여 훈천시 경신진 사도포촌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촌의 컴퓨터와 에어컨을 기증을 했으며, 결연 공동건설 지역인 용정시 계산둔진에서 문화광장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촌민들은 담배공장 간부들은 우리 촌민들을 친척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도와줍니다 라며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런데 마광선석의 진짜 분업은 역시 품질입니다. 그는 늘 우리는 소비자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추진한 품질관리 3년 행동은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끌고 작업장에서 실담배 수분 함량에서 담배 한 개비당 무게에 이르기까지 지표를 하나씩 따져가며 품질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도로 기류 실담배 건조기 출구의 수분 편차 개선율을 30%를 추가하고 초박형 담배 한 개비당 무게 편차가 11.53% 감소되어 공장 건설 이래 가장 훌륭한 품질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정성스러운 요리사가 불 조절 하나하나에 신경 쓰듯이 그는 담배 한 갑의 무게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마광선은 세계 작업장 혁신 사업실 현판을 추동을 했으며 연결담배 공장에서 다니는 전문 특허 수량이 크게 증가하고 여러 가지 효율 품질 개선 과제, QC 과제가 각급 영예를 달했습니다. 지능화 생산 수준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공정 정부화에 전반적 청사진을 구축을 했으며 로우 코드 도구의 현지화 설치를 실현했습니다. 한편 여러 가지 디지털화 응용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여러 응용 개발 측정과 디지털 보드판 구축을 완수했습니다. 또한 3대 관리 체계 깊은 융합을 추동을 하여 연결 담배 공장은 길림성 친환경 공장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제4 작업장과 고년 제조 및 포장 작업장이 동시에

중성급 시원장으로 평이되는 것입니다. 이에 마광산은 설비 운행이 원활해지고 에너지 소모가 줄고 담배 품질이 향상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광산 사기는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디지털 혁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로우코드 도구의 현지화 설치, 기업 위챗 연동 링크 관통, 데이터 보드판 업로드, 마광산은 팀을 인솔하여 정보와 청사진을 구축을 하고 한 단계씩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에 힘입어 2025년 연길담배 공장은 길림성 지능화 공장으로 평이됐습니다. 동료들은 마석이의 배움의 열정을 모든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라며 탄복해마지 않았습니다. 마광선은 도구가 업그레이드 되어도 장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며 기술이 자급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은 그 모습 참으로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2025년 연길담배공장의 초박형 담배 생산량 비율은 5년 전보다 32% 증가했으며 공업 생산액은 40%가량 늘어났습니다. 수치의 이면에는 마광선과 전체 직원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낸 노력이 있습니다. 마광선은 실제 행동으로 공산당원이라는 네 글자를 일터와 직원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26년의 세월, 한결같은 열정, 마광선 속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한 리더는 뒤에서 빛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 속에는 26년 정성이 함께 실려있을 것입니다. 식품 한 봉지의 정성을 담은 리홍유의 리 사장, 약 한 알의 생명을 담은 권문걸 총경리, 그리고 담배 한 갑의 책임을 담은 마광선 사기. 이들에게는 사람을 향한 마음 그리고 기본을 지키는 정직함이 묻어 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묵묵한 실천으로 큰 구호보다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식탁은 안전하고 우리의 건강을 향상하며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먹은 음식, 우리가 마신 물, 우리가 사용한 물건들 그 모든 것 뒤에는 누군가의 정성과 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성에 감사할 줄 알 때 우리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남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처럼 묵묵히 뜨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사태만입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여 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이제 필요한다요. 평소 식사 습관, 목욕하는 습관, 이렇게 늘 하는 일들 속에 건강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리는 평온함 뒤에는요, 민족의 위난 속에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이야기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생활의 발견 코너에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중년기에 접어들면은 뭐 예전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던 사람들도 어느새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옷을 입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게 되고 또 뭐 체중계 수치도 점점 올라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또 우리 주부님들은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몸 관리 무척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근육량 감소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차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와 같은 량을 먹어도 몸이 소비하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호르몬 변화인데요. 중년 이후에 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지방이 엉덩이나 또 허벅지보다 더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또 일상에서 걷거나 움직이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뱃살이 늘어나는 큰 이유랍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곤 하죠. 네, 밥을 굶거나 또 탄수화물을 아예 끓는,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요,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잠시 체중이 내려가도 금방 또 요요 현상이 찾아오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너무 큰 고통 없이 일상 식습관만 조금 바꿔도 뱃살을 관리하고 자기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건강 영양 매체 It is Not Day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

간단하게 쉬운 식사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뱃살 관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점이라면요, 억지로 굶어서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과식과 또 폭식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을 너무 적게 먹고 또 배고픔을 오래 참다 보면 저녁시간이나 또 간식시간에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주부님들은요, 이 가족들에게 세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끼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꼭 챙겨주십시오. 단백질은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어 과식을 막아주기도 하죠. 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 살찐다고 생각을 하고 밥, 고구마 등을 극도로 제한을 하는데요. 탄수화물을 너무 빡빡하게 줄이다 보게 되면요, 나중에 빵, 과자 같은 달고 고칼로리 음식이 갑자기 땡겨서 폭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완전히 끊지 말고 또 적당량 섭취해주는 편이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좋다고 그래요. 식사 사이에 또 배고픔이 느껴질 때는요, 크릭 요구르트, 과일, 삶은 달걀, 소량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어 배고픔을 미리 달래면은 정식 식사 때 과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끼 식단의 반은 남새로 채워주는 것이 규칙이랍니다. 반찬이 네 가지라면요, 두 가지는 나물과 채소로 준비를 하고요, 스테이크나 고기 요리를 밥상에 올릴 때는 고기량과 비슷한 분량의 샐러드를 함께 올리는 식입니다. 식탁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면은 배는 충분히 부르지만은 총 칼로리는 낮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속이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불필요한 간식 욕구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종류별로 과일과 남새를 다양하게 섭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뱃살을 빼려면요, 식단에서 무엇을 줄일 것인가 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먼저 오이를 자주 챙겨주세요.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또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B6, C2가 풍부해서 노화를 막아주고요, 또 심정과 두뇌의 건강에 도움을 가져다주며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도 아주 좋습니다. 네, 시금치 같은 입냄새도 마찬가지로 영양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매일 식단이 포만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저항성 성분, 예, 그렇죠, 전분 식품을 적절히 복용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일반 전분은 소화가 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뀌지만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를 최대 90%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전분은요, 초장에서 소화되지 않고요, 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에 의해 발효가 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 허리 주변에 쌓인 복부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항성 전분은요, 견과류, 씨앗류, 콩류, 감자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식사법은 뭐 특별한 다이어트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평소 식탁에서 조금만 바꿔서 실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목욕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매일 샤워하면서 또 피로를 풀어주고 또 몸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런데요, 이 일상적인 목욕 습관 때문에 심각한 폐질환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주부님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니니 여사는 오랫동안 반복적인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누런 가래가 끓고 또 심할 때는 각혈까지 나타나고 했는데요. 3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 병세를 억제했지만 1년 뒤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의사가 원인을 찾아보니 의외로 매일 샤워할 때 작은 습관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니녀사는 매번 목욕을 할 때 먼저 물을 틀어 욕실 안에 김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 뒤에 들어가서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집에 달린 샤워 헤드는 무려 11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 니녀사는요, 마이코박테리움 암이암, 즉 이 세분지간균 감염으로 인한 폐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귤은요, 따뜻하고 우둡고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을 한다고 해요. 오래된 샤워 헤드 안은 바로 이 기운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됐습니다. 샤워 물을 틀면 물방울 안에 섞인 기운이 물 한 개와 함께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되고 또 우리가 숨을 쉴 때 폐로 흡입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당부에 따르면요, 샤워 헤드 안에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함량은요, 수돗물보다 훨씬 높을 수가 있으며, 10년 넘게 교체하지 않은 샤워 헤드는 세균이 가득한 세균의 호화 아파트라고도 할 수가 있대요. 이 기운에 장기간 노출이 되다 보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반복적인 기침과 가래, 흉부 답답함과 흉통, 발열, 전신 무기력, 또 림프 종대, 관절통 등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라면요, 피조직이 손상이 되고 호흡에도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부님들은요, 사전에 예방을 잘해야 되겠죠. 샤워 헤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오랜 시간 교체하지 않았다면요, 교체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샤워를 시작할 때는요, 잠시 물을 흘려보낸 뒤 들어가는 습관을 길들여주시고, 욕실은 목욕 후 환기를 잘 시켜 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매일 하는 목욕인 만큼 작은 관리로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하겠죠.

뒤에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고 또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산마다 진날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방 곳곳에는요, 영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항일전쟁에 몸을 바친 대만령 가족의 이야기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령은 1871년에 태어났으며 본적은 산동성 뢰주입니다. 청나라 말기에 대시 가문은 온 식구가 관동으로 와서 도나 일대에 정착했습니다. 몇 대에 걸치어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며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대만령의 때에 이르러서 대시 가문은 도나 일대에서 이름난 부호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 민족의 위기가 동북대지에 덮쳐오자 대만령에게 있어서 몇 대에 걸쳐 모아온 재산은 전혀 다른 무기로 다가왔습니다. 1932년 2월 길림성 방위군 27대여 676단 3령의 영장 왕덕림은 중국 공산당의 도움 아래 중국 국민 구국군을 창설했습니다. 또한 전보를 발표해서 각계 민중이 단결하여 항일할 것을 호소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대만령은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가산을 팔아 군자금을 마련하고 또 총기를 구입하여 특별한 부대인 대가군을 조직해서 구국군에 합류를 했습니다. 대가군의 핵심은 그의 형제와 아들 등 50여 명의 일가족이었고요. 여기에 같은 마을 청장년 200여 명이 더해졌습니다. 대가군은 정식으로 구국군 제5영으로 편성이 되고 대만령이 영장을 맡았습니다. 한 지역의 부호이자 향신이였던 대만령이 항일 구국군 영장으로의 변신은 한 가문의 운명이 국가민족의 운명과 깊이 결합됐음을 보여줍니다. 부대는 곧바로 흑룡강성 명안현 일대로 이동을 했고요. 대만령이 이끄는 대가군은 경박호, 려난전 등 중요한 전투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일제와 괴뢰군의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적들은요, 이 대가족이 머무는 사하연에 들이닥쳐 집을 지키던 가족과 또 가정부를 총검으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때 겨우 살아남은 대만령의 손녀 대소운의 회상에 의하면 일제와 괴뢰군은 대가족에게 모든 이 가옥과 세 개의 큰 곡식 창고에 불을 질렀고요. 큰 불이 꼬바 사흘 낮밤을 탔다고 합니다. 집은 잿더미가 되었지만은 대시 가문의 항전 결심은 불길 속에서 더욱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1933년 1월 일제와 괴뢰군이 구국군 총사령부를 압박을 하자 왕덕님은 소련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대만령을 찾아서 함께 가서 실력을 보전하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대만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살아서도 중국인이고 죽어서도 결코 이국 땅을 밟지 않겠다. 후퇴를 거부한 대만령은요, 온 가족과 독립이형 전사들을 이끌고 주부 중위에 조직한 소령반 반일 동맹군의 합류를 잡고 이후 동북항일연군 제5군으로 재편성이 돼서 당의 지도 아래 장백산 밀림 속에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전의 깃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1937년 대만령은 부대를 이끌고 비밀리에 사하연 일대에 잠입을 하여 군량과 군자금을 모집하고 항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에 한간의 밀고로 적에게 붙잡혔습니다. 혹독한 고문 앞에서도 그는 끝내 굴복하지 않고 영영하게 기생이 됐습니다.

희생은 대치 자제들의 투쟁 의지를 극지 못했습니다. 당의 양상 아래 대만령의 여섯째 아들 대극정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8년 8월 불과 22세의 대극정은 13명의 전우를 이끌고 조단산자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200여 명의 적들에게 포위됐습니다. 적은 병력으로 적들과 대치하던 중에 그는 장렬히 희생이 됐습니다. 1931년부터 1938년까지 대가군은 200여 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대만령의 형제와 아들들을 포함을 하여 한 집안의 여덟 열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중국 항일사에서 보기 드문 비장한 항전사를 남겼습니다. 대만령의 아들 대극근은 1935년 동령 돌파전투에서 다리에 중상을 입고 상첩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고, 대극금은 부대 후퇴후 어무하다 희생이 됐으며, 대극진은 전투 중에 중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만령의 동생 대완춘, 사촌 동생 대완주와 대완발, 둘째 사위 매점산, 동서 로장평, 셋째 며느리 임시, 여섯째 며느리 채씨까지 모두 항일 전쟁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한 가문이 어떤 감당을 할 수가 있는지, 민족 존망의 시기에 수참한 평범한 중국 자네들이 얼마나 장대한 힘을 모을 수가 있는지, 이것이 바로 대만령 가문이 생명과 선율로 남긴 장렬한 답입니다. 한 집안 여덟 열사 호윤지기가 천지를 증가합니다. 발밑에 이 뜨거운 흙 도는 영혼이 잊지 않을 것이고, 위대하고 불굴의 민족도 이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에서는요, 중년 뱃살 관리, 식사법, 목욕 습관 속 숨겨진 건강 위험, 그리고 항일 영웅 대만양의 가문의 이야기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을 잘 다듬어도 우리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가 또 지금 누리는 평온한 삶이 영웅들의 희생으로 이어졌음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서태만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은 때로는 친구이고 때로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구처럼 스승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면서도 또 많은 인생 천리를 담은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각자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2023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의 희곡집으로 처음으로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밤은 노래한다, 겨울, 잠 등 세 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밤은 노래한다에서는 시리에 빠진 작가와 헤어지기를 오랫동안 망설이는 아내가 결혼의 곤경 속에서 침묵과 붕괴에 빠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겨울에서는 출장을 간 남자가 주동적인 여자를 만나 오해로 불륜 관계를 시작하고 결국 그 여자가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에서는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진 두 쌍의 부부가 시간의 교차 속에서 얻은 비슷한 결말을 보여주면서 일상 속의 소외감과 질식감을 제시합니다. 포세는 간결한 언어, 인물의 침묵과 정서의 억압을 통해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인물 간의 심리와 관계의 틈을 섬세하게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무한한 상상의 공간을 남겨줍니다. 다음은 상속파란 책입니다. 99년생 몽골족 작가 도란이 쓴 상속파는 그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나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생각으로 일상을 시작한다. 생활이란 이런 무관심은 일종 무선 힘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들이 어느새 연이어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는 마법 같은 현실주의 기법으로 주인공 나와 죽은 외삼촌과의 12번의 만남을 단원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평론가 양경상은 도란의 작품을 두고 변신기라고 불릴 수 있으며 카프카 기질보다는 대체적으로 오비디우스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일정한 정도로 우리의 열독 상식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필 끝에서 자연은 가장 높은 존재처럼 보이며 사람과 물건은 서로 융합될 수 있습니다. 그 불분명한 경계의 삶과 죽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의 소설적 상상력은 자유분방하며 그가 쓴 세계는 뜨겁지만 차분하고 부드럽지만 폭력적입니다. 다음은 독일의 작가 유디트 헬만이 쓴 소설 집에 있다입니다. 한 여인이 이전의 생활을 포기하고 북쪽의 바다가 오두막으로 이사를 가 새로운 생활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닿지 못한 곳에 어떤 이야기가 깃들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자는 이 시대와 관련된 그 무엇을 잘 포착했습니다. 바로 집과 뿌리, 기억과 믿음, 떠나는 것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기대에 관한 것입니다. 집에 있다의 반대편은 집을 떠나다입니다. 소설의 시작에는 젊은 내가 일자리를 얻어 집을 떠날 수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필봉이 몇십 년 후로 바뀌면서 눈에 띄는 사실은 내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줄곧 도달하지 못한 먼 곳과 삶에 대한 동경이 무질서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은 혹시 귀속지로 대체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설의 본질은 사람이 자신의 안식과 귀속을 영원히 찾는 것입니다.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도망치게 쉽게 만들지만 그것 역시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집에서 점점 멀어지고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간 딸 앤에 대한 느낌처럼 사람은 표류하는 작은 배이며 항상 자신의 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사의 탄생입니다. 여의사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성들은 비록 전문적인 직함으로 불리지 않지만 일찍부터 의료 봉사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들은 약초사, 치료사를 겸한 사제, 현자, 무당으로 불리웠습니다. 이 책이 집중하는 것은 근대 이후 진정한 의미의 여의사 탄생입니다. 저자는 전문적인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방대한 역사 자료를 수집해 엘리자베스 블랙웰, 엘리자베스 게럿, 소피아 잭스, 블레이크라는 세 명의 개척자가 어떻게 험난한 전문 의사길을 걸었는지 재현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책은 생동감 넘치는 여성들의 이야기이며 책장 한 줄 한 줄에 인물들의 성장 곡선이 비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성별 서사와 과학적 전문성을 넘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와 싸우는가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양의 그림자라는 책입니다. 볼스카의 작가 레시아드 카포히친스키의 태양의 그림자는 독자들이 감탄할 정도로 독특한 아프리카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마치 세계가 탄생한 초기와 같은 절정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부족, 민족, 문화, 세력이 얽힌 거친 바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카포히친스키만이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세계적 기자의 뛰어난 창작력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그 시기에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는 미국의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폴 칼라니테의 작품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치명적인 뇌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무렵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직면하게 된 36세 젊은 의사 폴 칼라니티. 이 글은 그의 마지막 2년의 회고록이며 간절한 고백록입니다. 36, 전문의를 앞둔 신경외과 의사 마지막 해. 10년간 하루 14시간씩 이어지는 혹독한 수련 생활 끝에 원하는 삶이 손에 잡힐 것 같던 바로 그때 마주한 폐암 사기 판정은 칼라니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때부터는 의사와 환자의 이중 신분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기록하고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이 남았는지 명확하다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분명할 거다. 석 달이라면 나는 가족과 함께 보내리라. 2년이 남았다면 늘 쓰고 싶었던 책을 쓰리라. 10년이라면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들을 치료할 것이다. 내 담당인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해줄 수 없어요. 당신 스스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요. 그는 언제 죽을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통감합니다. 그는 수술실로 복귀해 최고참 의사로서 엄청난 업무량을 소화했고 인공수정으로 그의 아내 루시는 임신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의사 출혈을 앞두고 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의사의 길을 포기하게 되고 만삭의 아내 곁에서 사경을 헤맵니다. 결국 딸 케이디가 태어난 지 8개월 후 그는 소생 치료를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칼라니티가 사망한 후 그가 사력을 다해 써내려갔으나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이 책의 에필로그는 아내 루시가 집필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12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칼라니티는 청소년기 문학에 매료됐습니다. 그는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라는 주제에 매혹됐고 문학은 삶의 의미를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인간의 정신은 뇌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전공합니다. 문학과 철학, 과학과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그는 결국 이 모든 학문의 교차점에 있는 의학을 선택하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육체의 쇠락과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 칼라니티는 바로 그런 소명의식에서 전문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신경외과는 가장 도전적으로 또한 가장 직접적으로 의미, 정체성, 죽음과 대면하게 해줄 것 같았다. 이처럼 인문학적 통찰로부터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치명적인 뇌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온 저자의 삶은 의학이, 과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좋은 의사란 어떤 것인지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집니다. 신경외과의는 정체성이라는 혹독한 용광로 속에서 일합니다. 모든 뇌수술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인 뇌를 조작하며 뇌수술을 받는 환자와 대화할 때는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점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몇 달 더 연명하는 대가로 말을 못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발작을 멈추려고 하다가 오른손을 못 쓰게 된다면 당신의 아이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게 될까요? 그리고 저자는 36살의 나이에 죽음을 선고받고 자신의 환자들이 처했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는 암에 걸리기 전에도 언제 죽을지 몰랐듯 폐암 사기 진단이 나온 후에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죽음을 강렬하게 자각하면서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 그래도 나는 계속 나아갈 거야. 나는 죽어가는 대신 계속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죽음을 향해 육체가 무너져가는 순간에도 미래를 빼앗기지 않을 확실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화학치료로 손끝이 갈라지는 고통 속에서 힘겹게 자판을 누르며 칼라니티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내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에게 무엇이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하는가요? 하나의 생명이 사라져갈 때 또 다른 생명을 낳아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책은 문장이 아름답고 진지하며 감동적입니다. 책에는 인간성, 생사, 의료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어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죽음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보인 저자는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대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고뇌와 결단,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 숨이 닿은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과 가치에 대한 감동적인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납니다.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마음속에서 한 줄기 바람이 입니다. 칼라니티의 이 작품은 전 세계 38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됐으며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풀어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초은 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은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초은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 희귀 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릅니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저희들 시장에서 소개된 시간이 꽤나 긴 시간이 흘러갔겠습니다. 부동안 브랜드 이름은 다르지만 해도 약각의 큰 글씨는 모두 청심, 치명, 발매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브랜드 이름이라면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있을 겁니다. 멍약 활신터, 멍약 신타, 멍약 삼보, 그리고 이번에 멍약 초은청심환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청심환이라 할 때는 보통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모든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주는가 하면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면서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곽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을 신약대학방이라 하기도 하며 그 야득계 현시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는데요. 세 각의 한 각, 아홉 각의 세 각, 열여덟 각의 여섯 각 이렇게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큰 심장병을 치료하면서 이만한 투자는 거의 뭐 우리가 접수하는데 좀 가벼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이미 심장병으로서 기계검사에서 나타났거나 혹은 또 이미 주자를 엮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지어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뇌졸중 위험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거나 뇌에 올라가는 과정에 동맥경화를 형성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뇌졸중 후유증 환자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비후성 심근증 그리고 심근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셨거나 심부에 물이 찼는데 빼도 자꾸 차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 제품 초은청심환은 아주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의 기본 공능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꼭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심폐리심한 증상,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지금 그 심장으로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숨이 찬 이런 증상을 동반하거나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이런 증상도 동반하게 돼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참 정신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2: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던 게 지금 이 약순에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1: 예.
2: 사서 계속 주시하네.

0: 가슴이 당겼습니다.
1: 아,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이 바로 구급약을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품 드시면서 지금 어떠세요? 갖고 다니세요?
0: 아이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1: 그렇죠.
0: 예, 갖고 다니게 됩니다, 그죠?
1: 예.
0: 약이 좋습니다, 선생님. 수술적인 심장약이 난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20몇 년 동안 제가 강의한 시간만 해도 20년이 넘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 믿음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걸 진일보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효과수 못다 하셨는데 효과수가나 우리 주위에서도 욕만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저는 예. 사람한테 다 효과 좋습니다.
1: 소개해준다면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치아를 받게 되어 있죠.
0: 예, 예. 그리고 예, 사람이 저쪽에서 오는 거 알면서 그저 깜짝 놀라지. 그랬습니다. 기대를 놀라던 증세도 없고, 예. 그래서 핑계를 올릴 때면 예, 핑계마다 다 세웠습니다. 숨이 차서. 근데 저는 단숨이 올라도 이렇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0: 예, 그 혈압이 나쁜 것도 성사이고, 예. 잠을 못 자는 거는 그리 어려워서도 인체 잠을 잘 잡니다.
1: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기본 비례가 높습니다. 이 제품 드시고 해결 받았죠.
0: 예전에 예. 나는 몰라서 자꾸 정신병원에
1: 수면제.
0: 예,
1: 예. 아, 정신병원에가 수면제 같은 거 쓰는 예, 예. 예, 분들이 있습니다. 예.
0: 예, 그거 먹으면 치매 온다는데 뭐, 자꾸 아이자가 그랬는데 이 약국이 사람이 영도 안 자.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치매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수면을 보증하는 우수한 이런 제품이라서 근본에서 치료되니까. 예.
0: 예, 기침 자꾸 하고, 예, 목에 가려맞은 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0: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도 아까 예, 아까 배달 받아서 상해는 야동세도 쓰겠답니다. 걔네 거기 보내주자 그랬는데.
1: 그렇게 하세요. 335 5보입니다. 연락, 네, 예, 배달 전화번호입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전 통신화에 정말 떴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나는 처음에 이 약을 먹기 전에는 예, 숨이 차서 골도 못했습니다.
1: 예.
3: 그래, 우선은 시장도 못 갔습니다.
1: 시장 못 갈 정도로 숨이 차서, 예, 예. 예.
3: 그래, 그러면 딱 갈 일이 있으면 예, 그날 90만원 거드마에다 욕구 댕겼습니다.
1: 심각할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예. 예.
3: 그래서 저딸 집에서 문을 닫아도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내 전화 와도 떨겠습니다.
1: 예.
3: 그랬던 게 우선은 야드딸 반은 남았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1: 예. 야드딸 반 썼습니다.
3: 예. 저기던 두살도 완화되고.
1: 예.
3: 그 다음에 숨이 찬 것도 우선은 약간 숨이 찹니다.
1: 예.
3: 그래, 이 때문에 내겐 이게 딱 맞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그럼 채소 샐러드 못 가던 게 어서는 채소 샐러드 다.
1: 생활 자립할 수 있게끔 보증됐다, 그렇죠. 예.
3: 예. 그러니까, 예. 저 정말 사는 것 같더랍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기라고 혈압이 높아서, 예. 혈압은 180, 200, 86, 이렇게 됐습니다.
1: 아유, 너무 높습니다.
3: 혈압약을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1: 그래요.
3: 아침에 두 가지. 오후에 또 한 가지 먹고.
1: 예,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예, 예 기억하기도 불편해.
3: 예, 지금은 세 가지를 먹던 게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만 먹습니다.
1: 예, 그럼.
3: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혈압은 높은데 또 맥박은 40, 41, 42 이랬습니다.
1: 위험한 맥박에 속하고, 혈압은. 예. 심장 공능 자체가 혈압을 생성하는 동맥 펌프에 속한데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서 이제 모든 그런 증상이 진일보로서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제품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혈압약을 끊었다, 90만 안 갖고 다닌다, 숨이 차지 않다 이런 분들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요삼은 기본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3: 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럼요.
3: 그런 게 지금 맥박이 우선 65, 67이 됐습니다.
1: 너무 이상적인 정상 수치로 올라왔습니다. 40m로부터.
3: 숨이 차 못 걸던 게.
1: 그렇죠. 40m에 가면 치부치를 열어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들고 올라왔죠. 예.
3: 그러기 때문에 나니, 내겐 이게 딱 맞는 약입니다.
1: 그렇죠. 예.
3: 그러고
1: 예.
3: 하필이란 게 어찌 자꾸 나는데, 좋아하면 어때 다 됐는가 이랬습니다.
1: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 부족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산소 부족이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하품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많은 분들이 해결받으셨다. 숨이 차고 하품을 하고 이게 바로 심장병 가운데

0: 그래서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좋은 해결 가져왔지.
1: 앞에 뭐들 달아났습니까?
0: 달아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예.
1: 그러니까 언니 돈도 나눠서니 이 약은 내 계속 먹을 예상입니다. 그래서 예. 삼삼오대다오대를 눌러서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너무 기억도 잘하시네요. 그렇게
1: 아,
0: 하세요.
1: 여기 딱 좋은 약이니까 나는 이 약을 계속 먹을 예상입니다. 선생님 좋은 약을 그 소개를 해줬길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장수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근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에, 저는 심장이 뭔가 뭐 저 밤을 이래 계속 쑥쑥쑥쑥 즐거워놓는 것 같아요.
0: 심지어투이라는 게 협심증입니다. 오, 예, 예.
3: 예, 그래서 그 손바닥으로 퉁퉁퉁퉁 자꾸 쳐있습니다.
0: 그렇겠죠. 예, 예.
3: 예, 그래 뭐 병원에 가서 그 배우고 그래 약 먹었는데 제 낯선 게 아예 알렵니다. 그래서 예. 이 가슴 심장도 아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올리숨이 잘 올라요. 가슴이 계속 황황황황합니다.
0: 예.
3: 떨리고 예. 그러게 예, 전통심한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전통심한 먹기 시작했는데 와 이게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 한동안 먹었는데 지금 많이 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미도, 나빠댔는데, 소화 달래고, 잘 나야 되고, 그랬거든. 미가 더부룩하고, 아프고, 그랬던 게, 아, 이 약 먹은 게 어째, 걔 따라 위도 좋아진다.
0: 아, 심의 통지한다 말했어. 심장과 위가 예. 통치된다. 그렇죠. 예, 예.
3: 뭐, 그래, 밥을 어제는 마음대로 먹고 그랬는 거, 정말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3: 그래, 내, 예, 저, 활동이 좋으니까 오늘도 저 아홉가구 배달을 받자고 그랬다.
0: 아,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겠다면 기본으로 심장병으로 예. 인해서 건강에 무슨 다른 이상이 생기는 걸 기본을 피해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예. 있지만 해도 기초 제품은 40대 중후반부터 누구나 몇십 년 문제 없으니까 함께 드시면서 본 제품 드시는 건 기본으로서 뭐 건강 지킴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길 예.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셔, 도원수님.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심장이가 저 계단에 나빠서 그래서 전통 심장이고 열심히 썼는데 나는 어제는 이제 지가 좀 시간이 기니까 어제는 뭐 모든 거 다 해결 받았습니다.
0: 예.
4: 내가 하도 이야기 좋으니까 우리 집안지 형님이가 생전에 가서 그 보니까 심장이 계단 나쁘다마자 그래서 약을 다 초약 쓰고 다른 걸 자꾸 쓰던 게 나 쬐고 그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 약 먹기도 좋고 저 그 초약 바쁜데 이거 그래서 한 달만 먹으면 안 개나 두 달 먹었는데 지금 이 증세가 많이 좋아졌다마자 가슴이 그래 항상 그래 이 황황하고 그다음에 무슨 허리 놀라고 계속 저 심장 올립 뻗침에서 가래가 자꾸 생나고 아침 아파야 뛰기 때문에 가래질 할 때는 그러면서 이 보내던 게 지금 그런 증세가 많이 없어졌답니다.
0: 그래서
4: 이번에 예, 이렇게 이야기 좋으니까네 이번에 또 저 이야기 들었다 배달 받다고 합니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겠다면 기본으로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안녕.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심장이 나빠서 좋은 소식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이미 내전에 심장이 나빴으니까 병원에 가서 심장이 두 달을 두 개 넣었습니다.
0: 아, 예.
5: 그러니까 좀 또 몇 년 되니까 예, 또 다시 가슴 뛰고 숨을 자고 예. 아, 그래서 지금 좋은 소식을 쓰니까 예. 아, 그런 소식이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주자가 예, 끝이 절대 아닙니다. 예예.
5: 예. 예, 쓰게 되네. 예. 아, 그럴 다음에 100m라도 숨이 차서네. 서 있다가 앉아 어디나 앉아 있었다가 그렇습니다.
0: 예, 전이증 증세에 숨이 차고 그렇죠. 예.
5: 니네 맥이 없다 뭐 다리 나가 된다 뭐 나 걸자다 해고 그러니까 그 쇠야 그거 그래가.
0: 그 심장 공능이 약화가. 끝까지 신경말초까지 갔다 피가 돌아서는 힘이 약해지니까 다리맥이 딱 없다는 게 그게 심장병의 전형적인 특징.

0: 가운데서 한 가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
1: 예, 일단 한번더 뉴딩이 바쁘다 뭐.
0: 아, 그렇죠. 이해가 예, 갑니다. 예, 예.
1: 그래 놓을까 지금 우리 통상시 안 쓰니까, 예. 오늘 아무리 좀 먼 길을 걸어들어서는 일 없습니다, 지금은. 예.
0: 그렇죠.
1: 예, 이제는 이제 조금 걸은 걸 한 대매가 하나도 또 썼다가 웃었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다리 무릎이 무슨 감절이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말합니다.
0: 심장으로 그럴 수 있죠. 예, 예.
1: 예, 예, 예. 아, 이거 쓰니까 이런 효과가 좋으면 나는 더 써서 쓰라고 그랬나.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요정을 따라 견제하시게 되면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었고, 너무 까다로운 이런 제품 아니고, OTC 몽약에 속하는 국약에 속하니까, 실험 넣고 쓰시면 됩니다. 예, 예.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뿐 랭글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이래던 사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이랬었는데, 하나하나 소지라고. 우선 먼저 이마에 그렇게 고쳐하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0: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 전액증 증상, 입에서 네, 냄새가 나고 기침 잘 됐죠.
3: 나 쓰는 거 혹시 5개, 6개 써도 효과를 못 봤을까.
0: 네.
3: 그래, 이거 보고, 왜, 그러니까. 이빨이 아프려던 게 몸소리 나던 게 그것도 이렇고 아까 얼마 좋습니까?
0: 그럼 예, 예.
3: 정신하고 맥이 오고 예. 몸이 그렇게 무겁던 게 헷갑아지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그래 이래 좋아질 적에 또 아우가 배달받아서 계속 쓰려고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까 없으니까 삼삼에 다시 껴본 연락하시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심장병 치료했지만 고혈압 치료한 거 아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더라. 넉 달 지켜봤는데 넉 달 동안 계속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혈압약을 끊었는데도 보온 제품을 쓰면서 혈압약 쓸 필요가 없이 혈압이 정상 범위 내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이래서 심장병이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심장병인데 고혈압이 해결받는가?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바로 심장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수축 이완, 수축, 이완하는 과정이 혈압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功能 관상 동맥의 이상이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功能이 정상으로 되게 되어 있어서 수축, 이완이 정상으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혈액이 죽상 경화가 어디로부터 생성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으로부터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장 치료를 하시게 되어 있으면서 심장이 혈액이 죽상계 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점차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막아주게 되어 있고 내 혈전으로 쓰러지거나 내 출혈로 쓰러지는 걸 막아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면서 쉽게 말하자면 심장 심근경색과 뇌경색 뇌출혈 같은 거 해결해 주는 데는 제일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심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이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엉뚱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이미 심장병으로 앓던 분들이 감각적으로 전형적으로 잘 느끼게 되어 있는데 심장병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게 심장병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 증상 학설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주약에는 가슴이 침침합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기침을 잘 겠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데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하고 가래가 성내서 기침약을 한두 그릇 먹었을 겁니다. 좀 낫는 것 같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합니다. 그리고 구강에 좋다는 거 물었다 뱉었다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보온 제품을 썼는데

0: 아들이 다시 아빠 입에 냄새가 없어졌네. 어떻게 된 거지? 이 정도 했는데 번 제품이 바로 심폐리심한 증상을 개선해주는 데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게 돼 있으면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심장병을 인해서 반드시 누워자기 힘들고 심률은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그러니까 1분의 60부터 100차는 범위는 정상 범위에 살라고 이렇게 하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다가 오른쪽 어깨까지 아파지는데 무엇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면 심장병으로서 이러한 엉뚱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례를 든다면 뭐 똑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한 친구는 밤에 갑자기 실려가서 이미 관상동맥이 70 거의 98-90% 막히게 돼서 제자로 이었습니다. 그거부터 어깨 두드려 달란 말이 어깨가 아프단 말이 없습니다. 이건 제자를 하란 말인 것이 아니라 심장병으로서 어깨가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림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중에서는 이렇게 오향학설이 있습니다. 심장은 불입니다. 위는 터입니다. 근데 신호성 양토란 말이 있습니다. 심장열로 인해 가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무치란 말도 있습니다. 자, 그 애가 아프게 되면 엄마의 기를 뺏어간다. 애가 아플 때게 되면 엄마가 많이 기가 떨어지지요. 애를 위하느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지금 위가 많이 불편한 데는 심장으로 그럴 수도 있다. 이걸 진일보로 말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을 쓰시면서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진일보로서 위 공능을 가강하는 차원에서는 리가 허위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리, 간이라는 간, 허위완 이러고 함께 드시게 되면 더욱 원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늘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약간 치솔질하는데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례가 있는데 심장병 환자가 친구가 있었는데 한 분은 뭐 실려 가서 그런 게 주사를 했는데 치아가 반년 후에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심장병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걸 진일보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저원 정심하는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곳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아보는 6학년생이었고 배채는 수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보가 성선생님을 보고 서둘러 인사하자 성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보를 맞이했다. 아보가 성선생님께 배채를 소개했다. 성선생님은 서남로에 같이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1: 안 갈 거예요.
0: 아이고, 잠시 앉았다 가면 되잖아. 자, 얘는 학생 호생이야. 송 선생님은 말하며 호생을 끌어와 아보와 배채에게 소개시켜줬다. 아보와 호생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서남로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큰 집에 들어갔다. 자동차 곳간에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집은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아보의 할아버지와 형제 두 집이 살았고 새로 이사온 아주머니가 바로 송 선생님이었다. 송 선생님은 남편 황하리와 함께 상해로 전근 와서 잠시 2층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모두 거실에 들어갔다. 계단에는 4명 정도의 남녀가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매우 경계적이었고

0: 정원 옆에 노동자 방으로 갔다. 안에는 팔선탁과 의자들이 놓여있었고 호쟁은 여기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보와 배채가 들어왔다. 배채가 다시 물었다. 호쟁이는 무엇을 좋아해? 호쟁이 대답했다.
1: 난 글쓰는 것을 좋아해.
0: 배채가 가볍게 말했다. 난 글쓰는 것을 싫어해. 아보가 물었다.
1: 송 선생님이 수업 잘하나?
0: 호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채가 여기서 말했다.
2: 나는 배채라고 해. 산수를 싫어해.
0: 호쟁이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호쟁이 다시 길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세 사람은 이때 정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보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배채는 영화 설명서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호쟁은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호쟁이 표를 사러 갔다. 국태 영화관에서 신작 영화 마애체의 예매표를 사기 위해 줄이 진강 반점 1측 횡단 폭도까지 길게 늘어섰다. 호쟁은 양지종이로 포장된 달걀 식빵을 손에 들고 한 또래 학생 뒤에 줄을 섰다. 이 사람은 소모라고 불렀다. 어깨가 단단하고 머리를 숙인 채 팽공 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호쟁이 말을 걸었다.
1: 몇 시에 팔기 시작해?
0: 소모가 물었다.
1: 지금 몇 시야?
0: 호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계가 없었다. 그때 시계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쟁이 줄에서 나와 앞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돌아와 말했다.
1: 지금 7시 45분이야. 사람당 넉 장까지 구매 가능해. 난 6장이 필요한데 2장이 모자라.
0: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횡단 복도는 사람으로 가득했고 호쟁은 심심했다. 이때 소모가 몸을 돌려 책 속 한 구절을 가리켜 호쟁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자체였으며 이 구절은 모두 인명으로 가득했다. 활도 이준, 굴마 석빈, 예금강 가신, 문곤수 방회, 만천비 강려, 구지곤 강순, 쾌부자 흑곰, 요두사자 장병, 일잔 등 호충. 호쟁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1: 정말 소정 같아.
0: 소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1: 고대 사람들은 정말 곳곳마다에 영웅이 있었네.
0: 호쟁은 고개를 저었다.
1: 정말 말이 많아. 종식 대장군이 싸울 때 깃발에는 간단히 한 글자만 쓰는데 조조는 그냥 조, 관공은 그냥 관이야.
0: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된 것이다. 그때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책을 말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1: 난 두 장만 사도 충분해.
0: 호쟁이 기쁘게 말했다.
1: 그럼 나머지 두 장은 나 대신 사줘.
0: 소모가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식빵을 먹고 표를 사고 북쪽으로 함께 걸었다. 장랑로 사거리에 도착해서 그 자리

에서 헤어졌다. 길 맞은편은 수십 년 후에 고급 상점인 상업 빌딩이 될 곳이었지만 그때는 오직 콘크리트 주차장 하나뿐이었다. 하늘색 큰 버스 한 대가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다. 호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곳은 전용으로 고급 외빈을 접대하는 버스야. 상해에 오직 두 대만 있어. 봐. 두 사람은 잠시 서서 그 버스를 감상했다. 소모의 집은 대자 명정에 있었고 호생은 이미 부모와 함께 성문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 주소를 남기고 작별했다. 호생은 총 6장의 표를 샀다. 부모님과 형 호민에게 석장을 주고 나머지 석장은 아버와 배채랑 함께 보기 위해 준비했다. 호생은 소모에게 손을 흔들고 란심 대극장의 큰 12페이지 연극 포스터를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다.

소모가 구한 두 장의 영화표는 2층에 사는 은봉을 위한 것이다. 은봉의 신랑인 해덕은 원양 선박회사의 선원이었고 이 젊은 부부는 영화를 본 뒤 신랑 해덕은 반년 이상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소모는 장랑로 화원 부근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호생이 이야기했던 긴 수염을 가진 유명 화가 풍작의 선생님은 보지 못했다. 풍작의 선생님은 1954년부터 1975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장랑로 화원 93호에 거주하셨다. 소모는 섬소로 교차로를 나와 오른쪽에 있는 24번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다. 호생이 알려준 길을 정확히 찾아낸 소모는 매우 만족했는데 그날 생전 처음으로 빵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전차가 장수로에 도착해 소모가 내리자 멀어지는 전차를 바라보며 방금 먹었던 빵과 크림 바닐라 향이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모가 서 있는 곳은 집신 집단이었다.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집신을 짜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약수골이 나오고 전차 정점은 소조하까지 이어지는데 이 일대는 소모가 익숙한 지역이었다. 서강로 끝에는 보행 다리가 놓여 있었고 강 건너 량식 창고 부두에는 쌀과 보리, 잡곡가루가 가득 실린 뗏목이 매일 정박했다. 잡곡가루는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그 중에는 식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밀가루를 가득 실은 뗏목도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뗏목이 도착할 때마다 강가의 주민들은 부두 철탑 밑으로 몰려들었다. 봉황처럼 생긴 철탑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비원이 나오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은 마치 새떼와 같았다. 주민들은 작은 빗자루와 신문지를 들고 잡곡가루와 보리알, 콩알 등을 주워 모았다. 미용실의 왕선생은 모은 잡곡가루로 붙

층계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흔들어 흙을 가라앉히고 파를 넣으면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좋은 일이란 것이다. 소모의 어머니는 사람의 장은 고무줄처럼 변한다며 이야기를 이었다. 옛날 외국군이 이곳을 봉쇄했을 때 집신 집단의 난민들이 갇혀 굶주려 있었고 밀가루 공장 바닥에 밀 기울을 긁어먹거나 풀을 뜯어먹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왕 선생은 그때 반 달 동안 매일 10명 이상이 숨지고 시체 수거차가 돌아다녔던 안타까운 상황을 덧붙였다. 소모 어머니는 지금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큰 냄비를 구해 식량표를 아끼고 현미죽을 끓여 온 가족이 배불리 먹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집집마다 고구마 가루와 잡곡 가루로 죽을 수어 먹었다. 소문의 집도 식사 전에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시키고 먹자고 하면 온 가족이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했다. 소문의 집 1층은 골목 미용실이었다. 좁고 긴 방 안에는 오른쪽에 구식 미용 의자 5개가 늘어서 있었고 늘 손님으로 붐볐다. 소모가 들어서면 비누와 파우더, 왁스 향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왕 선생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소모는 왕 선생이 내밀어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왕 선생은 전동 면도기를 다루며 손님의 면도를 정성껏 해주었다. 왕 선생이 연탄로 불이 꺼졌으니 온수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물병 두 개를 들고 이웃 뜨거운 물을 파는 가게로 향했다. 미용실 안에서는 각 물건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온수는 온진, 의자는 배신자, 비누는 발화, 세면대는 탈이라고 불렀다. 머리카락을 빗어 정리하는 것은 추조자, 귀 청소는 반정, 귀깎이는 소청가화, 면도칼은 청풍, 면도칼 갓은 기풍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 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사태문입니다. 조순종 민간 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54회입니다. 연변 민간 문예가협회 민간 이야기 위원의 박용일 주임께서도 오늘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는지요?
1: 예, 오늘은 추어탕, 누룽지, 맹태, 인정리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네. 네, 추어탕은 역시 몸보신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지는데 이 음식에는 어떤 유래가 깃들어 있습니까?
1: 네, 옛날 어느 한 곳에 바가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가지네 생선국집은 이 고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가지는 누구처럼 등치고 간을 빼먹는 속임수로가 아니라 순전히 뼈가 희도록 부지런히 일하여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맛있네 생선국집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지난날을 잊지 않고 동맹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슴없이 팔을 잡아 있거니 그의 그런 후동이 인정해 사람들이 더 잘 찾아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집이 벼랑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음식감을 사들여서 해결을 맞추는 작은 음식점들은 며칠만 길손들이 찾아들지 않아도 미천이 거덜나게 되는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이 되도록 문을 열 수 없는 바가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생선집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된 것은 숭어나 조기를 잡던 앞바닷가에 갑자기 섬나라 놈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보릿고개가 되기 전부터 큰 비가 내려서 인물을 건지던 강에도 그물을 던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0: 네, 이 바가지가 살아가기 바쁘게 됐네요.
1: 네, 이렇다고 할 그 묘안을 그 찾지 못하고 그 드라마를 오락가락하던 바가지는 더 견딜 수가 없어 어느 날 아침 슬그머니 뒷문을 나서서 머리를 푹 떨구고 정처 없이 걷다가 음식점들이 있는 거리에 그 이르러서 머리를 들고 두부국집을 한참 눈여겨보다가 그대로 발을 옮겼습니다. 주로 가난뱅이들을 찾는

0: 부부집에 드나들었으니 홀홀 불면서 맛나게 순두부국을 떠먹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번에 군침을 꿀꺽하고 삼키게 하였습니다. 그제야 바가지는 어제전에 밥수를 드는 둥 마는 둥 했고 오늘 아침도 그냥 빈속에 집으로 왔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바가지를 알아본 두부국집 주인이 반갑게 소리치며 손을 잡아서 빈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쉬! 바가지는 자기 초췌해진 꼴을 손님들이 볼까봐 손으로 입을 가리키며 소리를 내지 말라고 신음을 했습니다. 웬 별 걱정을, 우리 일이라는 건 흥하다가도 내리막길 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망했다가도 솟구치기도 하는 것인데 생선 국집에서도 큰 볕이 될 날이 있을까요? 바가지는 어서 두부국을 맛보라고 친절하게 재촉하는 집주인의 성의를 마다할 수가 없어서 상을 마주하고 두부국 그릇에 숟가락을 들였습니다. 아주 구수했습니다.
1: 네, 이 바가지가 두부국집 주인의 성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는 거죠?
0: 예. 두부국이라면 사계절을 가림없이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타산이 밝은 두부국집 주인은 가을에 콩을 누군 값으로 많이 사들여서 놓고는 1년 내내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가지는 비가 온다고 걱정, 눈이 온다고 걱정, 늘 걱정이 앞서 다녀만 하는 생선국집이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생선국을 버리고 싶지는 또 않았습니다. 바가지는 두부국집을 나와서 큰 길까지 왔지만 나서고 보니 딱히 가고 싶은 데가 없었는지라 발이 간 대로 내쳐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냥 생선국이 뱅글뱅글 떠오르면서 가슴을 태웠습니다. 그놈이 도둑무리가 원수는 원수다. 그놈들이 아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인데 바가지가 섬나라 놈들을 죽일 놈이라고 욕하며 걷는데 갑자기 생선 비린내가 확 풍기는지라 목을 빼들고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1: 네, 이 바가지가 고기 비린내를 용케 알아낸 거네요.
0: 예, 분명 뒤에서 오는 아이들한테서 풍겨온 냄새였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게 몸에 배어서 자나깨나 그려보던 냄새인가. 바가지에게서는 이 비린내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향기로 또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가지가 돌아보니 두 아이가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형, 이거면 오늘 실컷 먹겠구나. 그렇지 않고 미꾸라지를 먹는다는 건 우리밖에 모르니까. 바가지는 그 미꾸라지라는 말에 걸음을 멈추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걔 좀 섞어라. 9살쯤 되어 보이는 그 총각 아이가 떡가루채를 든 채, 그 아이보다 좀 더 큰 아이는 다래끼를 든 채 눈이 올롱해지면서 바가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그 다래끼 안에 무엇이 있는가 좀 보자는 게다. 바가지가 다래끼 안을 들여다보니 징그러운 미꾸라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이걸 먹는단 말이냐? 그 말에 그렇소이다. 맛이 기가 막히게 좋지요. 작은 아이가 대꾸했습니다. 이걸 건져가면 우리 할머니가 깨풀 지어놓고 복 삶아주나이다. 우린 이걸 밥 대신 먹소이다. 배불러서 좋고요. 근기가 있어 좋소이다. 그렇다면 이 미꾸라지가 많이 잡히느냐? 그 말에 키 큰 아이가 응수했습니다. 논판에 가면 쫙 깔렸소이다. 쑥 한 그릇 먹을 새하면 한 다래끼는 웃고 견전히 할 수 있소이다. 그 말을 듣고 바가지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이 미꾸라지를 사람이 못 먹는 줄로 알았는데 아이들이 먹는다고 하니까 뭐 놀란 거네요, 이걸.
0: 예, 그렇습니다. 바가지는 그 저 애들이 얼마나 굶었으면 돼지나 먹는 미꾸라지를 다 먹을 생각을 했을까. 나는 아이 쪽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미꾸라지까지 건져 먹을 엄두는 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던 바가지는 무엇인가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갑자기 미꾸라지를 건져다가 국을 끓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얼굴이 환해진 바가지는 이튿날 막내 아들을 데리고 논밭을 흘러들어가는 도랑물에서 반도질을 하였는데 어렵지 않게 미꾸라지를 다래끼에 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마음은 벌써 생선국을 맛있게 떠먹는 사람들이 즐거운 그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가지가 뜰하게 들어서자 아내가 다래끼를 받아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뭘 하자고 돼지나 먹는 걸 잡아왔나요? 그 말에 바가지는 뭘 하긴 사람이 먹지. 내일부터 생선집을 다시 열자고 그러라고 대답하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좀 잘못된 것이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바가지는 끌끌 웃고 나서 아들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보여 안다고 했다. 자 어서 복을 열어라. 그 말에 아내가 여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떤 변을 당하려고 그 징그러운 미꾸라지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이 아내가 그냥 미꾸라지를 먹는 걸 동의하지 않네요.
0: 예. 하지만 그 바가지는 그냥 웃으면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그 며느리들은 할 수 없이 물을 길어온다 불을 지핀다 하면서 본망이 돌아쳤습니다. 바가지는 아이들이 먹는 것처럼 미꾸라지를 삶아 먹자는 것이 아니라 명색이 장국집이라 밥을 말아 먹을 수 있게 국을 끓여내야 했습니다. 잠시 후 미꾸라지가 익는 냄새가 제법 훌륭해서 바가지는 궁금증에 견디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고 남비에 내밀던 그는 손을 추출했습니다. 손가락만큼 굵은 미꾸라지들이 죽어서 너그러지는 모양은 징그럽고 징그럽다 못해 또 흉측해서 속이 미석미석해 놨습니다. 이렇게도 먹기가 괴롭단 말인가. 가난한 집 아이들은 삶은 미꾸라지가 그렇게 맛있다고 했는데 고생께나 했다는 사람이 이래야 한단 말인가. 바가지는 아내와 며느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흔연히 태도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국물은 숭어국 못지않게 감칠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방아풀도 넣어서 잔맛이 없어졌겠지만 본식 미꾸라지 맛이 여느 물고기보다 다름없다는 것을 틀림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될 것 같다. 아주 좋아. 바가지는 국물을 더 먹다가 이번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입에 넣었는데 미끈미끈한 것이 좀 별났지만 씹어보니 뱀당어 못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에게 맛을 보라는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1: 네, 아내를 먹으라고 해도 뭐 먹을까요 그럼?
0: 예, 바가지는 어떻게 하면 감칠맛이 나게끔 눈맛부터 띄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선집을 다시 열자면 반드시 미꾸라지 그 징그러운 모양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가지는 온종일 집 드락을 오락가락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도 바가지는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까는 내가 잘못했소이다. 당신이 집 식구들을 위하여 생선집을 살리려고 애쓴 것을 알면서도. 그 말에 바가지가 마누라 고마우이. 사실 말이지 난 우리 생선집을 살리자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먹이자는 것이 아니오. 미꾸라지가 맛도 좋고 어디서나 흔한 물고기인 줄 알고 보니 꼭 음식으로 만들고 싶더라니까 라고 하니까 아내가 미꾸라지는 감탕에서 사는 놈이니 흙냄새가 나지요. 그러므로 한 2, 3일 독에 넣고 맑은 물을 갈아내면 그놈이 속에 있는 걸 말끔히 토할 것이 아니겠나요. 다음 미꾸라지를 가마에서 쪄내고 절구에 쥐어서 징그러운 형태를 없앤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옳소. 기계 참 묘한 방법이요. 당장 그렇게 해보기요. 아내와 함께 발소매를 걷어 올리고 미꾸라지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1: 이번에는 미꾸라지 맛이 어떨까요?
0: 예. 미꾸라지 국이라면 국물을 말아야 하는 것인데 이건 결주간 잿물이라고 할까? 게다가 숟가락으로 저어보니 남비 바닥엔 딱지가 앉아 국도 아니고 어죽도 아니었는데 한 숟가락을 떠 먹어보니 씁쓸하기만 한지라 바가지 마음은 개운하지 못했습니다. 그럭저럭 그날 그 밤을 지내고 나흘이 박자 바가지는 바람이나 쏘이자고 문을 나섰다가 외상으로 순 두부국을 얻어먹은 생각이 나서 옆전 두입불을 허리춤에 질러놓고 터벅터벅 걸어서 순 두부국 국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두 집주인이 이번에도 제꺼 알아보고 반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소이다. 이거 우리 두 집이 흥성할 징조라니까. 바가지는 청산류수인 집주인이 말자간에 끌려서 상을 마주 앉았습니다. 맑게 먹는 바가지를 지켜보던 두 집주인은 부엌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 한 그릇 더 내오느라. 아련하게 생긴 이 집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면 아버님 새로 또 끓여야 하는 줄로 압니다 라고 기가 죽은 어조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할 수 없지. 그럼 모두부라도 내오려무나. 며느리가 접시에 모두부를 받쳐주고 와서 상우에 올려놓자 집주인이 간장 종지를 당겨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드시게나. 별 생각이 없이 모두부 덩이를 떠서 입에 넣던 바가지는 불쑥 떠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왜서 진작 이런 생각

0: 생각을 못했을까. 다음 바가지는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하고 저 순두부집에서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습니다.
1: 네, 바가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0: 네, 단숨에 집으로 달려온 바가지는 아내를 불러서 생각되는 바를 말해주었습니다. 바가지 말 듣고 아내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아들 며느리를 전부 불러놓고 너는 콩을 불구고 너는 가마에 물을 붓고 너는 개울에 나가 미꾸라지를 건져오라고 일일이 말해주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바가지가 바라는 대로 가마에는 두부가 엉겨붙기 시작하였습니다. 바가지는 아내를 안게 하고 제가 직접 가마에 미꾸라지를 넣었습니다. 잠시 후 바가지는 큰 주걱으로 가마를 휘저어서 순두부와 미꾸라지를 고루 섞이게 하고 그것을 파서 배천에 담고 싼 다음 무거운 돌을 질러놓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간 지나자 잘 굳어진 두부덩이 속에서 미꾸라지가 미끄러져 나올세라 조심스럽게 모둑을 잘랐는데 이쯤 되자 아내는 펄펄 끓는 소고기 국물에 미꾸라지가 박힌 두부를 넣고 양념으로 맛을 맞춘 다음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여보, 둘이 먹다가 한 사람 죽어도 모를 지경이다. 바가지도 급히 숟가락을 들고 맛을 보니 그야말로 나무라물 할 데가 없는 특식이었습니다. 여보, 이 좋은 음식을 어찌 미꾸라지 국이라고 하겠나이까. 바가지는 아내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질까요?
0: 네, 바가지는 머리를 싸지고 미꾸라지라는 말을 곱씹어 보다가 불현듯 미꾸라지를 초어라고 부른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면 미꾸라지탕을 초어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초어탕, 고상하고 입맛이 다스려지는 이름이 비슷했습니다. 이만하면 맛이 유별나고 몸보신에 좋은 생선국인 초어탕이라고 소리를 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가지네 생선집이 두 달 만에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기 바쁘게 사람들이 찾아들었습니다. 독특한 맛을 가진 초어탕 대반에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점차 초어탕은 음식 거리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가끔씩 찾는 음식으로 되었답니다.

0: 네, 이 추어탕의 유래를 들어보니까 역시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변하는 훌륭한 사례가 되었네요. 오늘 마련된 두 번째 내용은요, 누룽지인데 누룽지가 오늘날까지 전해진 데는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
1: 예. 누룽지는 밥을 눌러서 만든 음식인데 동의보감에서는 누룽지를 직언반이라고 했습니다. 밥을 진제 따라서 여러 가지 밥이 나오는데 솥홀치, 돼지지, 떡밥, 고두밥, 된밥, 진밥, 누룰밥, 깐밥, 밑밥 등이 나옵니다. 밥이 물기가 없이 되면 용기에 그 바닥 부분에 누룽지가 남게 되는데 여기에 물을 담아 끓인 음식은 누룽지 밥이라고 합니다. 누룽지는 딱딱하게 되어 보관과 휴대가 쉬워서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누룽지는 매우 친근한 음식에서 생활 속에서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0: 네, 말 그대로 가마치는 구수한 음식이죠?
1: 예. 옛날 서당에서 천장을 요던 학동들은 장난으로 하늘천 따지 깜밥 누룰밥 또는 하늘천 따지 가마솥의 누룽지라고 하였습니다. 누룽지에 관한 속담으로는 머슴 아이들이 누룽지를 먹으면 엉치가 커진다, 우물에 가서 숭늉을 구하라 라는 등 낱말이 있습니다. 숭늉이란 누룽지에 물을 붓고 끓이면 숭늉이 된데 식사 후에 입을 헹구는 후식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음료수로 먹기도 하는 것인데 숭늉은 영양가가 많고 숭늉속에는 에탄올이 있어서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숭늉에는 덱스트린 성분이 많아서 그 소화를 아주 잘 돕는답니다.
0: 네, 이 누룽지가 들어가는 음식은 구수하죠? 진짜.
1: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이 사용

0: 된 데 대하면 누룽지 삼계탕, 누룽지 백숙, 누룽지 피자, 된장 누룽지탕, 해물 누룽지탕, 누룽지 튀김, 누룽지 탕수육 등 같은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즉석 라면처럼 끓는 물을 붓고 2, 3분 후에 먹을 수 있는 누룽지도 있습니다. 누룽지에 대한 추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변해서 예전처럼 밭가마를 쓰지 않고 전기 밭가마가 보편화되다 보니 가마바닥에 눌러붙는 누룽지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하는 소비자들과 바쁜 직장안이 가벼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손색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식품업계는 누룽지를 만드는 기계를 발명하고 꾸준히 누룽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누룽지가 제품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인데 지금은 현미, 오곡, 흑미 등 여러 가지 쌀을 종류로 하는 다양화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생활의 편리화로부터 산생된 누룽지는요 역시 그 특수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요 이 명태의 유래가 되겠는데요. 명태는 그 이름 자체가 아주 흥미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명태를 생물 분위로 따져보면 개로는 동물개, 문은 척삭 동물문, 강은 조기강, 목은 대구목, 과로는 대구과, 속으로는 명태속이고 종으로는 명태입니다. 명태는 한자로 명태라고 쓴 뒤 이름이 유래에 관한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 문헌인 리마 필기에서는 명천의 태씨라는 성씨를 가진 어부가 있었는데 어느 하루 어떤 물고기를 낚아 주방 일을 맡아보는 관리들을 도백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날 도백이 그 물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고 이름이 무엇인가고 물었는데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물고기가 명천에 사는 태가라는 어부가 잡은 것이라 하여 도백은 그 물고기를 명태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그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혀 전국에 넘쳤고 그걸 또 북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 명태라는 명사는 그 산지인 명천의 명자와 오역한 어주의 성인 태를 붙여 그러니까 태자를 따서 명명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0: 네, 그렇습니다. 명태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대개 18세기 초부터였으며 명태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승정원 일기라는 그 일기에 명태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강원도에서 진상하는 대구어란 명태어란이 청입되어 있어서 문제로 삼한 뒤에 이때 명태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19세기에 있어서는 명태업이 가장 중요한 업이 하나로 되었는데 서유구의 라노 어묵지에는 명태를 한자로 명태어라고 쓰고 속칭으로 생 것은 명태, 말린 것은 북어라고 한다고 하고 명태가 다산으로 넘쳐 흐르며 수산물 중에서 명태는 청어와 더불어 가장 많은 난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래요. 지금까지 추어탕 누룽지 명태 유래를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인정미는 어떻게 유래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먼 옛날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리서방 내외가 외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리서방 내외는 이웃 마을이 마음씨 고운 처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지 구멍에도 배치될 날이 있다고 가난한 살림에도 새 며느리를 맞는 기쁨으로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새 며느리를 맞은 지 얼마 지나서였습니다. 리서방은 마누라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즘은 별로 떡 생각이 나는구만 찰떡을 쳐 먹는 게 어떻소? 리서방이 말에 오시는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1년 내내 떡에도 손도 안 대시던 영감이 웬일이시오? 떡 타령을 다 하시고 그 말에 리서방이 새 아이가 요즘은 이 맛이 없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그 애가 찰떡을 좋아하지 않소? 라고 하니까 영감도 참 진작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남이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늘 풀죽만 먹이는 게 영 속이 내려가지 않더랬는데 마침 용인할 때 쓰려고 뭉쳐뒀던 찹쌀의 한 뒤방은 잘 될 거다 하고 오씨가 말했습니다.
1: 네. 시부모들이 면을

0: 를 아주 사랑하네요.
1: 네. 리사방은 그 길로 광야 너머 숲속 베란가에 봐두었던 벌통을 찾아 떠났습니다. 찰도 고물로는 산골 이상이 없을 뿐더러 새 애기 몸보신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오 씨는 찹쌀이 든 자루를 꺼내놓으며 며느리에게 일렀습니다. 얘야, 영감이 요즘 떡 생각이 나는가 보다. 이 쌀로 쌀 떡을 찾았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라고 하면서 며느리는 눈송이 같이 하얀 찹쌀을 정해서 시루에 앉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얼마 후 그 떡시루에 보약게 김이 서리더니 쌀 익는 구수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떡쌀이 어지간히 익었다고 생각될 무렵 며느리는 가마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고로 적심해서 삼삼하게 한 소금물을 솔솔 뿌려주었는데 하나같이 또글또글한 밥알들이 기름칠을 한 것처럼 반질반질 윤기가 들어왔습니다. 떡수리에 생 김이 다시 그 오를 동안 달래를 씻어 놓을 생각으로 며느리는 샘터로 나갔습니다. 달래 김치를 유별나게 좋아하시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이른 봄부터 날마다 달래를 캐다 진지상에 올리곤 하는 그 며느리였습니다.
0: 네, 며느리도 시부모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네요.
1: 예. 구슬알처럼 동글동글한 달래뿌리 하나라도 그 상아쇠라 맑은 샘물에 살랑살랑 씻어서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아가던 그의 두 눈은 금시 별지처럼 반짝이었습니다. 샘터 주변 풀잎들 사이에 도단한 물쑥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아니 벌써 쑥이 도단네. 쑥떡을 먹으면 그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다고 했지. 며느리는 새파란 해속을 한 입 두 입 뜯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며느리는 종종 걸음을 쳐 다급히 집에 도착하여 부엌문을 열었습니다. 어마나 이 일을 어쩐다. 황급히 가마 뚜껑을 열어보니 물은 바싹 졸고 가마 굽에서는 확확 당김이 품고 있었는데 눈덩이처럼 사얗던 살이 누그럽게 색이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며느리의 두 눈에선 눈물이 가랑가랑 맺히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고 아궁이 앞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0: 네, 불을 너무 세게 준 탓에 가마가 달았나 보죠?
1: 예. 바로 이때 시어머니가 부엌문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첫날 옷을 한번 변변히 못해준 것이 늘 마음에 걸려있던 옷은 제 손으로 며느리 새 옷을 마련해줄 생각으로 겨운에 짬짬이 삼실로 옷방에서 배를 짜다가 허리 심이라도 할 심산으로 부엌에 들어섰는데 아궁이 앞에 오독하니 앉아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애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눈물을 닦으며 일어난 며느리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떡살을 얹혀놓고 달래 씻으러 나간 새에 글쎄 이게 이렇게 보관에 뽀얗게 차있는 뜬김이며 가마단 냄새의 사연을 알아차린 옥시가 자책하는 어린 그런 어조로 말했습니다. 에고 내가 진작 나와봤어야 할걸 그랬구나. 그저 제 이름만 정신이 팔리다니 이렇게 되었구나.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눅잔쳐 주려고 이렇게 말한 옷시는 가만히 찬 물, 사발물을 들여놓고 아궁이에 불을 끄집어 낸다면서 바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다 제가 멀뚱한 탓이었지요. 시어머니 진정에 가슴이 뜨거운 그 며느리의 눈물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을 쓰지 마라. 처음엔 다 그런 법이란다.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일을 당하곤 했지. 그제야 마음이 좀 풀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가만히 물사발을 왜 들어내오세요? 그 말에 오씨가 오냐 그래야 밥탄 냄새가 없어진단다. 이런 일도 지내놓고 보면 경험이 되는 법이란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0: 네, 밥 가마가 타면 사발에 물을 담아 넣어야 하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산에 나무하려 갔던 아들이 나무지게를 토방 아래 내려놓으며 보게 되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밥탐내가 아니오? 남편이 말소로에 아내는 어쩔 바를 몰라 오씨가 다급히 부엌문을 나서며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글쎄 떡살 앉혀놓은 줄 모르고 배짜기만 정신을 팔다 나니 이렇게 되었구나. 나도 이제 늙었는가 보다. 복문 앞에서 걸음만 만삭거리는

0: 아내를 본 남편은 사연을 짐작한 듯 자책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참나무만 아니라도 좀 빨리 내려오는 걸 내가 은영 와서 불이라도 봐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게 아니오. 내 잘못이 더 크오. 그 말에 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내는 너무도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1: 네. 네, 오 씨와 아들이 서로 나서서 자기 탓이라고 하네요.
0: 예. 이때 꿀벌이 윙윙거리는 구세통 옆에 낀 리서방의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그의 신경질에 놀란 듯 아들에게 소리쳤으며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 넌 새아기가 첫 살림에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깨우쳐줄 노릇이지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냐? 그 소리를 듣고 오 씨가 리서방이 옷자락을 슬그머니 잡아당기면서 귀를 대고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그제야 사연을 알아차린 리서방이 허허하고 웃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오늘 일은 다 나 때문에 생겨난 거로구나. 내가 떡소리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 늙은 게 주책머리가 없이 공연히 떡타령을 해가지고 새아기만 딱하게 만들었구나. 시아버지 말에 며느리는 더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모두들 이다지도 마음을 쓰시는 겁니까? 귀한 찹쌀을 못 쓰게 만들어서 눈물이 가랑거리는 얼굴을 들어 애원하듯 말하는 며느리에게 리서방은 흔연하면서도 감동 깊은 어조로 그까지 찹쌀 한 대박이 뭐라고 재물이 없이는 살아도 인정이 없이는 못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아니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1: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봐야죠.
0: 예, 이때였습니다. 이게 해쑥이 아니야? 참, 쑥을 섞어서 떡을 지면 어떨까? 쑥을 넣으면 색깔도 맛도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며느리가 뜯어온 해쑥을 본 오 씨가 반성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참 신통한 생각을 해수다. 그럴 때 보면 로친의 머리도 영 쓸모가 있는 것, 그것은 아니거든. 리서방 내연은 며느리를 옹색한 처지에서 구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이어 그들은 떡을 치고 오 씨는 떡밥을 이리저리 솜씨께 뒤집어서 골고루 처지도록 지내겠는데 쑥물이 파랗게 오른 찰떡의 함지에 담긴 담던 며느리가 즐겁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참 이상하네요. 쌀알이 어느새 하나로 들어부터 찰떡으로 변하니 말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리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냐 쌀알도 우리 식구들이 인정미에 끌려 하나로 뭉쳐 이렇게 맛있는 떡으로 된 것이다. 옛날에도 떡을 칠 때마다 찰떡 찰떡 소리가 난다고 찰떡이라고 하고 찹쌀로 만든 떡이라니 찰떡이라고 했다더니만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는 인정미라고 이름을 하나 더 붙이면 좋겠다. 그 말에 아버님 그 이름이 참 듣기 좋고 뜻이 깊은 이름이에요. 새 며느리의 감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오 씨는 며느리를 시켜 이웃들에게도 숙발떡을 골고루 보내주고 저녁상을 차렸는데 온 집안에선 즐거운 웃음이 차고 넘쳤습니다.
1: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554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의 매 순간을 우리는 정열을 안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인생은 정열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김서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하얀 구름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맑고 순수한 마음을 하얀 구름에 비유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는 그 순간의 감격, 익숙한 풍경을 마주하는 그 설레임,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들과의 반가운 만남을 생각하노라면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고향에 돌아오다를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당

확대, 혈의조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 주위 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호박은 순종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시대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틀 남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정수로방 이 제품과 황실의 의 처방에 속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장수로방, 그리고 몽석통, 몽약에 속하는데 막힌 걸 빨리 열어주는 제품, 그리고 우리 40대 중후반부터 눈병 때문에 힘든 분들은 거의 퍼센트가 높을 정도로서 힘들어지게 되어 있으면서 시력이 떨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실명까지 가는 우수한 이런 그 안과 질병을 치료해주는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몽석통, 명서방 이 처방 자체는 지금 15일까지 진행하는 우대정책이 특수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본 제품 자체를 사실 때 뭐 한 개 가족에서 혹은 친구들 이웃에서 이렇게 함께 사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장수로방은 한 가게 가격이 198원인데요 한각은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복용합니다. 식전하고 공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복이라면 식전 1시간 전을 말하고 보통 식전을 말한다면 한 20, 30분 전을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아닙니다. 공복에 복용하면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편함을 쭉 뽑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하면 됩니다. 40각에 30각을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장수 로방으로 되어 있는 장수 처방, 몇천 년 내려오는 장수 처방인데 한 각에 9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한각에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몽석통은 망망한 몽고 대초원에서 오염없이 자란 농약을 주지 않습니다. 소, 말, 양을 풀어놓고 자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망망한 몽고 대초원에서 대자연 속에서 자란 우수한 성분들로 조성된 몽석통 29가지 성분에 속하는데요, 15각을 사면 바로 10각을 무료로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뺏습니다. 지금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각의 가격은 250원 잡아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이런 우대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눈병치료약품에 대해서는, 명서방에 대해서는 알아서는 제품이니까 두 번 다시 깊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98원 한각을 하는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잘 활용하시겠다면 눈에 40대 중후반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 큼직큼직한 안과 질병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차원에서 확실한 효과성을 볼 수 있는 명서방, 이번에 우대정책이 좋습니다. 15각에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아저씨 금년 3월 달에 이게 노심사에 왔습니다.
1: 아, 3월 달에. 예.
2: 예, 3월 달에 그 노심사에 와서 병원에 주원해서 치료했는데, 치료하고 나와도 언제나 고리시하고 예, 정시 아이 나고 이 혈압 조절도 그래서 어떤 때는 내려갔다 어떤 때는 올라갔다 조절이 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에 딱 묵어봐서 두 겹이 지어놓은 것 같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리 이 몽석 터 이용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몽골 대초원에서 농약을 아이쳤다니까.
1: 그렇죠.
2: 딱 신심이 간단 말입니다.
1: 그렇죠.
2: 그 예. 말과 소들이서도 마음대로 풀어놓고 자라나까 농약을 아이치고 이리고 자연산이 돼 그러는지
1: 효과가.
2: 이거 잡순 게 예.
1: 힘씁니다. 약 힘씁니다.
2: 약을 쓰기마.
1: 예.
2: 예. 그거 예. 항상 그거 정시 아이 나서 자꾸 사파에 누범아 있었습니다.
1: 예.
2: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소맥이 나고 그 고래다 두꺼비 씌워놓은 것 같던지 어제는 완전히 없어졌단다.
1: 어제 그렇게 두꺼비 씌워놓은 것 같은가 하면 혈관이 막혀서 지금 신경세포는 못의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해야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가는데 동맥경화로 인해서 모세혈관 통해서 맥의 신경세포의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두꺼비 씌워놓은 것 같고 흐릿터분하고 그럴 수밖에. 예.
2: 근데 이게 시원해 살 것 같단다.
1: 그렇죠. 이제 기억이 더 잘 될 겁니다.
2: 여러 가지 약보다 이게 얼마도 좋단다.
1: 멍석통은 소문 넣고 있습니다. 지금. 예.
2: 예. 혈압도 이용 잘 돼서 예. 혈압은 날마다 재인다.
1: 예.
2: 그래서 재했다가 112, 120이 약간 더 되면 또 잡순다. 게다 110이 되면은 한날 건너뛰다.
1: 예.
2: 이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1: 110 계속 혈압약을 드셔서 110, 120이 되게 되면 하루 건너면서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예. 점차적으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넉 달 동안 계속 그 정도 하게 되면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2: 예, 네, 이랬습니다. 그 110이 될 때는
1: 먹지
2: 말고
1: 예.
2: 120이 좀 넘으면 드시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1: 120도 정상입니다. 139까지 예. 정상입니다.
2: 예.
1: 지금 혈압이 100... 정상입니다. 예.
2: 아, 이야기 어쨌든 지금 나온 심내혈관 질병 중에는 최고 같습니다.
1: 멍석통은 예. 전 사회적으로 알았습니다. 예, 예. 예.
2: 그래서 맥이 나고 다리에 이렇게 맥이 난다면 우선은 놀라댕긴다.
1: 맥이 난다는 게 바로 경락이 막혔던 게 풀리게 돼서 맥이 나는 겁니다. 막히게 되면 맥이 없고 전달이 되지 않아서 쓰러지게 되고 앉아있고 싶고 집에 있기 싶고 그런데 놀라다닐 수 있다는 것은 경락이 잘 수통돼서 기본 맥의 신경

0: 슬퍼이다, 맥에 슬퍼이다 영양 공급이 따라간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리고 얘 그냥 팔이 시려서 양말 신고 자던 게 얻어 벗고 잔다.
0: 아, 그러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1: 정말 예.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15 터 사면 또 그것도 10통 더 주지, 또 천 원
0: 빼주지. 예.
1: 아, 용 활동이, 우리 활동이 좋을 때, 이 내노 신사에 걸린 사람 볼까, 예, 약을 끊을까, 또 인사 개발합니다.
0: 아, 그렇죠. 빨리 예, 막히죠.
1: 예, 예. 그거 계속 좀 쓰자꾸랜다.
0: 이거는 한 세계 백날 쓸 필요가 예.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예. 오늘 배달받다고 전화하는 게 있다.
0: 예, 이 제품 자체 없겠다. 효과성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501-7766에 예. 전화 넣으세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배달받으려 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제 장소 방송을 한답니다.
0: 예.
3: 예, 이제 이거 먹기가 전에 이렇게 혈압 조절도 잘 나야 되고, 예, 밤잠은 못 잤습니다.
0: 예.
3: 계속 가슴이 후두후두거리고, 예, 예, 잣땜을 심은 땀을 흘리고, 예.
0: 원기 부족입니다. 예. 제일 저는 제 원기 부족입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여러 해를 고생했습니다.
0: 네.
3: 예, 그게 제일 힘들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제 이제 남보다 초이색이 타가지고 예. 지나가고 오고 감기는 것은 감기를 빼놓고 감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두 면역이 약화돼서 예, 면역에 대한 것 많이 먹어도 그것도 그때 그것도 한 20날 기도 그래 괜찮은 것 같더라도 또 감기 오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래서 예 고성 세게 했습니다.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0: 예.
3: 섬약을로 광고에 약을로. 근데 효과를 못 보다가 매일 방송도 해서 이 방송으로만 이거 먹었는데 정말 이걸로 모든 이 순에서 말하는 이 증상들 다 해결받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예.
3: 예. 잠을 잘 자기.
0: 근본을 지켜서 구범 폐왼 해수지 않고는 예. 아무리 100가지 약을 써도 쓸데없습니다. 근본을 지켜주면서 예.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 이런 성분이 여기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가져오게 돼서 마지막에 모든 약을 써서 내 면역력으로서 올라가야 되지 다르게 약에서 약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범 폐왼 해수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성분이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통변작용을 하고 소화공동을 도와주고 잠이 잘 오고 특히 콩팥이 든든해지면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자관 그 가슴이 도로하네. 그 힘들었는데 그중 사람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예, 발이 시려서 그래서 그 양껏에 이번 밑에서도 양말 신고 있었고 예,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예, 발이 명고 옮기게 돌아와 영좋습니다.
0: 예.
3: 예, 활동도 좋지. 어쨌든 이거 그냥 먹어야 되겠습니다.
0: 그렇죠.
3: 그래.
0: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안전성이 좋은 제품 자체 OTC 공약에 속하니까 신놓고 쓰실 수 있는 우선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 야드까지 중약제에 구벤이라는 이런 성분, 진주, 그리고 여기 녹각교라든지 여기 우선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놓고 쓰면 됩니다. 예.
3: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우리 오빠가 이 몽소통을, 복용했단 말입니다.
0: 예.
4: 네, 중풍이 와서.
0: 네. 예.
4: 그런데, 그런 뭔가, 그리고 이 뭔가 심장 다 있었습니다.
0: 예.
4: 예, 관심병 있고 예, 자꾸 놀라고 예, 이러고 그 다음에 밤에 예, 소변 수립세게 하다나 잠 자지 못한다
0: 그렇죠.
4: 말입니다.
0: 예, 예.
4: 네, 그런데 이 몽소통을 우선 한 넉 달 거의 썼습니다.
0: 예.
4: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이 뭔가 머리 막 세게 아프고 그러던 게 머리 많이 맑아진답니다.
0: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인공우황이라든지 인공사양이라든지 물소뿌리 그 농축분이라든지 다른 데 없는 이런 성분이 특산 성분이 천시향이라든지 일국계 향이 들어갔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4: 네. 그리고 자꾸 춤이 입력하려 자꾸 나오던 게 이롭다 말입니다.
0: 그러죠. 정상으로 지금 신경세포가 영양 공급이 따라간다는 걸 말해서 기본 공능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4: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0: 해야 한다.
1: 예,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소변 사수도 줄어들고.
1: 예. 콩팥이 좋아지고.
0: 또 언제 예. 우리 아빠 빨리 이거 더 잡수겠다고 이번에 할도 있어올까 더 많이 싸겠다며 이랍니다.
1: 그 오빠분이 이미 중풍이 온 경력대 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몽속통 이름 그대로서 몽약으로 된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니까 통해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해야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 그분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리고 귀합니다. 이틀밖에 우대 활동이 특수한 우대 활동 없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 네, 건강하시기 네, 바랍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몽속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소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후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 주위 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름 그대로 몽약으로 되어 있는데 속이라는 것은 빨리 통한다는 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엇이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가 하면 머리와 심장 혈관이 막혀서 모든 공능 장애를 가져오게 되어 있거나 중풍으로 이미 쓰러졌거나 중풍 직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개선해 주는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몽속통 이 제품에 속합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29가지 진기약재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다른 처방에서 쓰기 어려운 이런 진기약재들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여기에 저희들 설명드린 인공사양, 이것은 기본 경락을 빨리 소통시켜주고 부종을 빼주고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피를 식혀주면서 뜨거운 피가 올라가면서 피가 터지거나 혈관이 터지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해독의 역할을 하고 쉽게 중풍으로 쓰러지는 걸 막아주는 띵징 안선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띵징이라는 건 쉽게 풍으로서 이렇게 쓰러지는 걸 이걸 막아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여기 인공우황이 또 들어갔습니다.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화탄 띵징 해주는 그러니까 중풍이 오는 걸 막아준다. 중풍이 와서 쓰러지는 걸 이미 쓰러진 다음에 효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 해도 쓰러지기 전에 쓰러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7가지 향이 들어갔는데 띵향, 두무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성분들 자체는 종합적으로서 기본으로서 우리가 지금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이러한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된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튼 어떤 질병을 포함하든지 비위가 좋아야 됩니다. 여기에 두구, 토목향, 목향, 감초 이런 성분들은 건비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모든 공능은 먹는 데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잘 먹고 잘 흡수하고 전달이 잘 되는 이런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0: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풍 후유증으로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입원했다 나온 다음에는 아주 막막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서 내가 이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내 이전에 그 정상극에 접근하게끔 회복가져오겠는가? 몽속통 선택해 보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지금 몽속통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거 쓰니까 예, 지금 어제 날씨가 또 추워오고 이랬는데 예, 내 원래 이 심장 관심병으로 예, 지금 아마 그냥 한쪽 가슴이 그냥 아프고 무슨 돌로도 쭉 지르고 놓고 예, 이런 감이 나고 예, 반드시 누워 자기도 용심 들었습니다. 숨이 또 조금 움직이면 한 번 움직임도 숨도 차고 예, 그러면 혈압이라면 혈압 조절도 안 되니 혈압이 지금의 정상 수치 심률이란 다 정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2: 합니다,
0: 예.
2: 예. 그러면서 멍하셨으니까 내가 이 신조투의 정신증이 발사해야 난 말입니다.
0: 예.
2: 그래 용도없습니다.
0: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예, 아, 이 약을 내가 지금 계속 난 쓰려고 합니다. 지금.
0: 예, 이 제품 자체는 보통 나이가 60, 70, 80 이렇게 되는 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쓰러질까 봐 혹은 또 쓰러지기 전에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경과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일약 이제로 드시고 붙이고 이런 네. 그 고약까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의 효과성은 100번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한꺼번에 일단 드시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 정말 기대합니다. 아, 계속 쓰겠습니다.
0: 예, 네.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드시는가? 보통 아침 저녁 다 가능하지만 해도 저녁에 식사하시고 한 30분 좌우에 한 번에 20알씩 그게 그 고기 눈깔 같은 그런 그로 되어 있는데 20알씩 하루에 그 한 번 저녁 식사 후 30분 좌우에 드시면 됩니다. 이러면 한각은 15일간 복용할 수 있고 30알을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열흘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붙이는 고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부동한 부위에 붙일 수 있는 그 그림이 거기에 다 나타납니다. 내가 당뇨병이면 소갈증이면 어디다 붙인다는 전열선이면 지치관리에이면 중풍 반신불수계다면 유선염이계다면 어디다 붙인다는 그게 그림으로 다 나타나 혈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몽속통으로 이름 지을 때는 몽약에 속하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점하시고 지금 한번 이미 쓰러진 경력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당장에 힘든 것도 있지만 해도 2차, 3차로서 또 쓰러질까 봐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제품 몽속통을 쓰게 되면 기본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게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 그 설명에 나오는 백맥병 그리고 협일오소 장이 이런 설법에 속하는가 하면 백협일오소는 몽이 설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장이 설법에서는 기본으로서 머리가 막혀 노공이 있거나 그리고 맨탄이 왔거나 얼굴에 그 당하에 왔거나 파킨슨 질병이 있거나 이런 걸 치료해준 데는 명품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협일오소로 놓고 말하게 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몽이 설법에 속하는데 주약에는 관절이 불편하게 되어 있거나 피부가 많이 가려워나거나 피가 터지게 되게끔 습진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나 이런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29가지 우수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맥병, 협일오소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몽속통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게 되면 막힌 걸 빨리 풀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변이 잘 통하면 합니다. 관창 통변해주는 역할을 잘하게 되어 있을까. 로페물이

0: 콩팥이 좋아서 소변으로, 그리고 대변으로서 치절한 성분 자체가 잘 빠져나갈 겸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이틀 남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9월 초다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밖에서 맛있는 음식 이름이 가득한 류행 동료를 불렀다. 2층 아저씨가 연탄로 불 피우는 곳이 아니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우층 아주머니는 노래를 듣고 입맛이 돈다며 반갑게 반응했다. 소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보에게는 향앙에 사는 형이 한 명 있었다. 형은 어릴 적 다른 집에 입양되어 거의 연락이 끊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보는 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형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 한 장, 오페라 가수 칼라스의 기사가 있었다. 아보는 이것이 아홉 번째 편지란 것을 알았는데 만약 부모님에게 먼저 발각되었다면 아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백채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골목에 사는 수가는 부유한 집안 딸이었다. 고중을 졸업한 뒤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음악을 듣고 춤을 추었다. 아버는 그럴 때마다 몰래 구경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아보와 배치는 수간네 집에 찾아갔다. 수간은 칼라스의 사진이 자신의 레코드 표지와 같다며 기뻐했고 향앙에 있는 것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했다. 방 안은 커튼이 닫혀 있고 유선기에서는

카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수가는 노래의 음역 높낮이를 설명하며 아보의 형 사진을 보고 감탄했다. 배치는 칼라스가 공주님 같냐고 물었고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양말통 하나 차이라는 말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표현했다. 수가는 마음대로 밖에서 크게 노래하고 춤출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샴페인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모두 함께 손잡고 춤추고 웃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하며 이야기를 이었다. 그러다 수가는 아버의 형에게 여자친구가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는 편지를 써서 물어보겠다고 답했고 수가는 형이 상해에 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수줍게 말을 건넸다. 아버가 배치에 땀을 닦아주며 집에 가자고 하자 수가는 자주 놀러 오라고 권했다. 이튿날 아버의 아버지는 방 안 유리판 밑에 놓인 형의 사진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향항에서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버에게 절대로 편지에 답장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했다. 한 달 뒤 아버에게 다시 형의 편지가 도착한다. 편지에는 동생인 아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여자친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해에 이탈리아어 학원이 있는지 물었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형은 향항의 부모님으로부터 상해 회해로 소금로 교차로 일대를 작은 러시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달걀 파는 집과 옛 신문사가 있다는 내용도 적어 보냈다. 아버가 편지를 읽는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편지를 빼앗았다. 아버지는 주머니 속에 편지를 움켜쥐고 격분하며 아버에게 한 시간 동안 벽구석에 서게 하는 벌을 내렸다. 아버의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강하지만 보통은 아버를 불러들여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마음이 불안정하니 곤란을 만들지 말라고 타일렀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는 칼라스의 기사를 책 속에 끼워 보관했다. 아버는 음악이나 이탈리아어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버는 매일 밤 서재를 지날 때마다 책상 앞에서 글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버지는 때때로 아버에게 소금로에 가서 상해 맥주를 사오라고 시키거나 담배 가게에서 담배 가루를 사오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리상이 있는 청년이면서 생계를 꾸릴 기술을 배우지 못한 아버를 안타까워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온몸을 정장으로 꾸미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는 모습이 불쌍하단 것이었다. 아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큰 아들을 바라보며 어떤 재능이 있는지 물었다. 회사 기층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승진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다. 관리직이 되면 견문도 넓어지고 좋은 고객부터 까다로운 고객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이 매일 멋진 옷을 입고 거울만 보며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다고 꾸짖었다.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진심과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러준다. 아버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스스로가 어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며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아버가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가 차로 아버를 데리고 나가 간식을 먹곤 했다.

조금 자란 뒤에는 소남로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지만 예전에는 큰 공장 여러 곳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회사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었다. 회의 참석 등 바깥 활동은 모두 큰아버지에게 맡기고 매달 리자를 받아 생활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역할은 집안의 돈함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열쇠를 꼭 쥐고 돈 한 문을 여닫았다. 최근 몇 년간 식품이 부족했지만 할아버지 집안은 계획 배급 정책에 따라 매달 표증으로 검은 밀가루와 잡곡가루, 고구마를 구해왔다. 일꾼에게 야채죽과 호박국수를 끓이게 하고 두 분의 큰어머니가 번갈아 작은 빵과 케이크, 구이요리, 감자 샐러드 등을 만들었다. 이 큰 집은 매주 암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닭, 오리, 생선, 고기, 달걀 등을 구매했다. 해외 친척들이 식품을 계속 우편으로 보내왔고 파스타, 토마토 소스, 통조림 기름, 커피, 코코아, 연유 등은 대부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상해에 텔레비전이 보급된 것은 1980년 전후이고 텔레비전 방송은 1958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상해 시내에 텔레비전이 300대 정도밖에 없었다. 1960년에는 서남로 거실에 이미 전자관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한번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러 온 청년은 비행머리에 좁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수리비를 주면 청년은 돈을 두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고 바지는 더욱 꽉 끼게 되었다. 아버 곁에 있던 여동생들은 수줍은 듯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청년은 주파수 조절 방법을 알려주고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그 당시 텔레비전 채널은 하나뿐이었고 영화 상영 일정과 거의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는 방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서남로 텔레비전 앞에 몰래 갔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혼자 계셨다. 할아버지는 오늘 화가 나서 온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넓은 거실 문마다 누군가가 몰래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각각 비싼 14등급 라디오를 샀다. 이 라디오로는 국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었다. 고모가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알리고 할아버지는 반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였다. 고모가 서남로에 이사 오면서 집안에는 모순이 늘어났다.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방 개수와 가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고모까지 이사 오면서 더욱 불편해졌다. 큰아버지는 방 한 칸을 양보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싫어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텔레비전 속 흑백 화면이 바뀌며 한 청년이 나와 표준적인 상해말로 방송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한다. 청취자 여러분, 60년대와 70년대 시대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왕아 씨에 대해 소개한다. 왕아 씨는 호생의 전 여자친구 매서의 동료였으며 결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 인물이다. 어느 날 밤 왕아 씨와 그의 남편 굉장히

영은 저녁밥을 먹고 그냥 앉아 있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던 왕아 씨는 자신의 지루한 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경경은 그런 왕아 씨의 모습에 짜증을 내며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왕아 씨는 아이가 있지만 키운 보람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시 부모님이 키워주신 아이라서 갑자기 곁으로 데려와도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왕아 씨는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낸다. 경경은 이 이야기를 끊고 시골 작은 아버지가 봄나들이를 가자고 했으니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왕아 씨는 두 사람만 가는 것이냐고 묻고 세 사람도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왕아 씨는 연애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끌벅적하게 즐겁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갈 사람을 고르기 시작한다. 깡총재 부부를 초대해 마작을 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왕아 씨는 강 부인이 너무 달라붙어서 짜증난다고 말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리리를 부르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왕아 씨는 리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침내 강청재 부부를 초대하기로 결정한다. 경경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만류했지만 왕아 씨의 고집에 결국 따르게 된다. 경경은 자신은 출근하면 조직말을 듣고 퇴근하면 아내 말을 들을 뿐이라고 털어놓는다. 왕아 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왕아 씨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니 외출할 때도 꼭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호칭을 바꾸면 자신도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꿈을 키웠기에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고향 아닐까요? 우리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전해드립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길태중의 문진보 지점 알려드립니다. 연결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어제 뒤를 이어서 길태중이 문진보에서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1970년대 말기에 중의전업을 졸업한 말이죠. 중의선생인데 졸업한 뒤끝에 연길시 요양원하고 연변도의병원에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이다시피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하나는 심뇌혈관계통질병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심리부치에 그리고 고혈압, 저혈압에 그리고 중풍으로 일으키는 후유증에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최근에 우리 레란데 이야기 되면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많은 말죠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로부터 장애병 극성이라고 절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 위염에 특히는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전폐성 위염, 밀환성 위염에 그리고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에 급성 만성의 결장염, 변비 설사에 담낭염, 만성 간염 이러한 말죠 소화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아울러 또 예, 호흡기통 질병 치료에서도 근저에를 보이고 있는데 예, 감기를 자주 하거나 감기에 걸리게 되면 맞아요. 예, 잘 낫지 않는 이러한 병증 그리고 기침으로 고생하는데 특히는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고 가래가 몹시 성하고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병증을 일으키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기관지천식 이러한 병증을 또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인후염 치료에서 지금 소문을 놓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인후염에 걸린 다음에 말이죠. 몇 달씩 말이죠. 목이 간질간질하고 목이 아파나고 목소리가 변하고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병증 치료에서 또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이죠. 각종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맥이 떨어진다든가 중의학에서 한증이라 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말이죠. 식은땀이 쫙 나거나 밤에 말이죠. 도한에 도한이라 합니다. 하늘에 도둑 도자를 쓰는데 어째서 도둑 도자를 쓰는가 하게 되면 밤에 말이죠. 환자분들이 잠이 든 다음에 땀이 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1: 많이 난다고.
0: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게 되면 말이죠. 적삼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말이죠. 몹시 젖어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한이라 하는데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전립선염에 소변이 급하고 소변이 작고 또 소변을 볼때 말이죠. 몹시 절연하는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각종 유형이 말이죠. 노인들에게서 잘 발생하는 노년성 질병에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준악한 혈이 주사료법하고 중약료법을 말이죠. 결합해서 노인 중노년들이 잘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기 때문에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얘기됩니다. 최근에 제가 려야란데 이야기 되면 76세 되는 말이죠. 할머니 한 분이가 말이죠. 평소에 말이죠. 아주 활달한 분인데 노래를 하기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말이죠. 종합병원에서 절제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말이죠. 늘상 목이 간질거리고 심지어는 아파나고 이분이 노래를 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목소리가 자주 쉰단 말입니다. 이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말이죠. 진찰을 받았는데 사실 말해서 큰 효험을 보지 못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선아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0: 예. 네.
2: 저는 항상 감기 오기 때문에 이 목이 딱 칼에 딱 걸리면 소리, 가랑가랑 하고 소리, 숨이 차고 소리,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 밤하시도 뚝 떨어지고, 맥도 없고, 그래가지고 소리, 저 뭐니 뭡니까? 그 귀태 중에 박창호 주민들과 청약 먹었습니다. 그 청약은 먹은 게, 뭡니까? 밤하시도 떠나고, 그 막, 아래 목에 서서 가랑가랑 하고서 그러던 게, 그것도 좀, 많이 좋아지고, 그러고서,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럴 때도 어째 그렇게 다 숨이 차고, 그렇잖아요. 숨이 그것도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2: 그래가지고, 서로 또, 한번 좀, 천년 한번 더 좀 먹으려고 됩니다.
0: 중요하게서 놓고 보게 되면, 폐장이라든가에 비장이라든가에 이러한 말이죠. 장기의 공능이 약화되게 되면 가래가 성하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또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첨약을 쓰신 것이 잘했습니다.
2: 그럼 왜
0: 메스가 까말입니다. 예, 비장공릉이 또 맞물기지 못하고 말이요. 예.
2: 아, 그러면 그것도 메스가 없어요.
0: 예, 그렇죠. 예.
2: 아, 그렇지. 그래서 뭐 예, 뭐 조사도 맞고 뭐 링겔 수사도 맞고 많이 맞았어요.
0: 그 링겔 맞았을 때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도 예. 예, 중약을 넣어 오당육부의 공릉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2: 요즘 들어서 어째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 허벅지 쪽에 발목까지 실이 나고 저리고 아파가지고.
3: 예.
2: 병원에 가서 보니까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예. 원장 선생님 성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서 많이 낯설었습니다.
3: 예, 예.
2: 굉장히 요즘 날씨가 이렇게 좀 차지니까 그런
3: 도 맞습니다.
2: 해버려가지고 예. 예. 한번 좀 예약 다시 쓰려고 예. 예약 부탁드립니다. 예.
3: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중요하게 연하의 선즈후란 말이 있습니다. 예. 허리에 말이죠. 예, 우리 선천지번인 콩팥이가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이 날씨가 차지게 되면 콩팥의 양기가 말이죠.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증세가 발생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냥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받아가 볼게요.
3: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예.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예.
4: 제가 전번 주에 그 병병 그런 신용가 그 UPC에 와가지고
3: 예.
4: 약도 예 그 약도 바르고 또 약 대는 거 약도 먹어보고 한 게 많이 났습니다.
3: 예예 김주임 보였습니까?
4: 예예 김주임이 배웠습니다.
3: 예예 예.
4: 그래서 오늘에 예약 한번 더 했더니 가서 약 좀 더 떼고 한 번 더. 예. 또 발로 효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3: 좋은 일입니다. 이게 소버짐이라 예. 하는데 하늘로 뉴피젠을 하는데 피부과 질병에서 예, 진단하기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아예 되는 이런 병입니다.
4: 예, 예. 예. 많은 병원 되겠는데
3: 맞습니다. 예. 그래 치료 효과가 좋을 때 우리 근질하도록 예. 합시다. 예, 노력해서 예. 예. 예.
4: 옛날에 그 껍질도 떨어지고 이러는 게
3: 맞습니다.
4: 많이 나왔습니다.
3: 예, 예, 좋은 일입니다. 예,
4: 예. 예. 예. 오늘 좀 예약하자.
3: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4: 됐습니까?
3: 오십시오. 예, 예,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3: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3: 예, 예.
5: 저는 저 좀 그 이 소화계통에 위도 아프고 좀 어떤 때 음식을 잘못 먹으면 하여튼 이 장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 많습니다. 어떤 나이 좀 있어 그런지 보상도
3: 예, 예.
5: 많이 하고 병원도 아예 댕긴 게 아닙니다. 여러 병원도 많이 댕기고 약도 많이 쓰는데
3: 예.
5: 올 들어서 저 지금 영 아예 좋습니다. 그래 내가 들은 뒤에 하면 동의 될 듯 말하는 게 그 길태병원에 찾아가 보라고 그러고 내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것 좀 알아봤습니다.
3: 예, 예.
5: 그 길태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 뭐 하여튼 이 소화계통하고 위에
3: 예, 소문 났습니다. 예, 예, 예.
5: 이래서 좀 오늘이 그 의사를 좀 한번 볼까 하고 이랬는데 어떤지요, 막.
3: 완전히 됩니다. 예, 예 연계 이미 시켰습니다. 네. 예, 그냥 예, 오도록 그래. 합시다. 예,
5: 예. 그렇게 합시다. 네, 예. 오늘 찾아가겠습니다.
3: 예,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됩니까?
3: 예, 맞습니다.
6: 예, 저의 9월 말일에 그 최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예, 병 보인 적이 있습니다.
3: 예, 어떤 정화에서 보였습니까?
6: 예, 손발이 저리고 밤이면 발이 시려서 다시 못하겠더라 말입니다.
3: 예, 양기가 부족하고, 예, 예.
6: 예, 예. 한계를 좀 치료로 받고,
3: 예.
6: 손발이 저런 건 많이 나왔습니다.
3: 예, 지금 맞았습니까?
6: 예, 예, 지금
3: 예,
6: 맞았습니다.
3: 예, 예,
6: 예. 예, 그래서 10월이 국경절 지나자 한계로 정도 치료받을까 해서 예, 연기 부탁드립니다.
3: 예, 시름 넣으시오. 이미 예. 연기시켰습니다. 예.
6: 예, 수고하세요.
3: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3: 예.
7: 이 무릎이 너무도 층결 오르내리는 게 아파서 그,
3: 예.
7: 그 길태병원에 그 최영미 선생 있잖아요.
3: 예, 있습니다. 예.
7: 예, 예 거기 가서 이렇게 치마도 게 많이 나왔었어요.
3: 그렇죠. 그분이 40년이나 치마 나왔는데 지금 잘 안 왔습니다.
7: 예.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또 오늘 또 가려고 그럽니다.
3: 예. 그냥 오도록 하세요. 예. 예. 연결시켰습니다.
7: 예. 예. 알았습니다.
3: 예. 예. 예.
7: 수고하세요.
1: 예.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예. 피해입니까?
3: 예. 맞습니다.
8: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3: 예. 응당합니다. 예.
8: 한 가지 문의합시다.
3: 예.
8: 길태증이 그 수원자의 심장뼈 잘 합니까?
3: 예.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 질병은. 예.
8: 뱀비를 놓고.
3: 예.

0: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예, 첨약도 쓰고 예, 예. 또 댄디를 맞을 필요 있으면 또 점적 주사도 넣고 또 친구를 결합할 필요 있으면 친구도 해드립니다.
1: 난 지금 예, 아침에
0: 예.
1: 이 조금 움직이면 심장이 좀 답답한다.
0: 예. 심전도를 해봤습니까?
1: 아예 해봤습니다.
0: 예, 예. 그, 저, 수건자에,
1: 예.
0: 이래, 저, 환자가 오시면 진맥을 해보게 되면 알깁니다. 어떤 종양인가, 예?
1: 그래, 댄디도 맞고, 첨약도 칠까 하네, 그랬다.
0: 예, 그냥 오도록 합시다. 연결시켰습니다, 예?
1: 예, 수고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그, 저는 그 방금 그 교수님 오셔서 바랍니까?
0: 예, 출근하는데 무슨 정황입니까?
3: 아, 네, 지금 그 전결성염이라고 그 진단받아가지고.
0: 예.
3: 뭡니까? 그, 그분께 그 뭡니까? 종약은 한 두 번 썼는데, 많이 좀 나섰지만은 아직도 좀 더 써보려고 합니다.
0: 예, 예. 참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아, 네. 50년이라는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전립선염 치료에 조예가 네. 깊습니다. 예.
3: 예, 뭐 저리고 그래서 소변도 잘 잡고 이래서
0: 예.
3: 그래서 약 먹는데 효과 좋습니다. 예. 좀 어떻게 더 건강하게 되겠는지
0: 완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분 치료를 예. 받으면 예.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연결시켰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예, 박윤도 교수님 오지.
0: 예, 예, 이분은 오조만 예. 문진하길래, 예.
3: 예, 예.
0: 예,
3: 감사합니다.
0: 예, 하루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기립태병원 강철수 선생님의 한가예요.
0: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네, 저번에 허리 아파서.
0: 예.
4: 네,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한, 백부씩 걸고 있어요.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4: 이름을 나던 게 그만이 저리까
0: 어, 그렇죠.
4: 있다 하는데
0: 예.
4: 어떻게든 계속 허리 아프니까
0: 예.
4: 눈도 맞고 또 저번에 다리 쥐어 올라온다 했지.
0: 예, 예.
4: 어, 어제는 어떻게 쥐어 올라오는지
0: 예.
4: 나가면 어떠겠어요.
0: 예. 그 꼭 예, 강주임대 예, 그 이거 정황을 해보라야 됩니다. 예. 그 첨약에다 예. 약을 예, 좀 배비라면 그 쥐어 올라오는 게 잘 가라앉습니다.
4: 그리고 위도 좋지 않아서 저번에 첨약을 먹었는데
0: 예.
4: 조금 밥 못 먹든지 먹을 수는 있어요.
0: 예, 저, 예, 예.
4: 예. 이렇게 잘 못 먹으니까 그래 밥 빼밖에 없어요.
0: 예, 어디는 예.
4: 힘도 없고 예. 밥 예. 많이 먹어야 힘이 나겠는데.
0: 예, 쌀이 막 되라고 예, 연변말로 예. 예. 예. 강주님들 부탁하세요. 예, 꼭 예. 치료 될 겁니다.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5: 예. 아, 저희 저 박창호 선생님은 전번에 위가 너무 쓰리고 소화 잘 안 되고
0: 예.
5: 첨약을 두 번 쓴 게 많이 호전됐어요.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5: 예,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단 인사할 길이라고요.
0: 예,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예, 좋은 소식
5: 아,
0: 예, 전해주세요.
5: 그러니까 감사하죠.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5: 가려고요.
0: 예, 그냥 오도록 합시다. 과호도 예. 하지 마세요. 예, 예. 예.
2: 네.
5: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0: 예.
6: 저 박윤덕 주임 선생님 부탁합니다.
0: 무슨 정황입니까?
6: 예, 밤잠 자지 못하고 예.
0: 예.
6: 그리고 예, 꿈이 자꾸 오고 예. 예. 이 머리 아프고 영 저기 뭡니까? 꿈이 그것도 영 무서운 꿈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영 불안하고 예,
0: 예, 예.
6: 답답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한번 약 썼는데 영 효과가
0: 좋습니다.
6: 오늘 예. 예약하자고 예.
0: 예.
6: 됩니까?
0: 저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6: 오전에 예.
0: 예, 이분이 예. 경험이 많습니다. 이 방면의 치료에 예,
6: 예. 예. 글쎄 그래서 예, 영 효과 좋습니다. 그래 예. 오늘 좀 더 써보려고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예. 그냥 예. 오세요. 오전에
6: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예, 가을을 잡아들면서 예,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은 예, 예,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낮에는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습도가 말이죠 많이 줄어듭니다. 강조한 예. 기운이 든단 말입니다. 예. 이러면 어떻습니까? 호흡도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원래 말이죠 기초 질병이 호흡도 질환이 있으면 이 질병이 말이죠 도진의 현상이 많습니다.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8: 네, 예, 일단 그 길태병원에 강수민대가 치료받는 환자인데
0: 예.
8: 네, 근데 지금 오늘도 예, 가서 좀 침 맞고 약 조작했나? 주약이 경추뼈에게 그 침을 그 간 그 도토리한테 침 맞기도 하면 간 시원해.
0: 네, 맞죠. 경락을 소통시키니까 예, 환자분이 기분이 좋을 겁니다. 예, 이 네. 경추병은 치료가 잘 아야 되는데 예, 이 강주임이가 이 방면에 예, 연구가 깊습니다. 그냥 오도록 아, 하세요.
8: 효과 좋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예.
8: 네.
0: 예. 오면 네, 오시면 오늘, 됩니다. 예.
8: 네, 오늘 가겠습니다.
0: 예, 과오도 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예, 예.
8: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스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9: 예, 스님 내서, 우리 집 아저씨가 어제 불셀로 이상한 행동해서 내 지금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서리 거기서 어, 어느 이사 보면 되겠는가 하고 싶네요.
0: 어떤 이상한 행동합니까?
9: 아니 이래 춥다면서 내 감기 왔는 애람이 춥다며 이랬대다. 그래서 오케이 더물 빨리 마시어야지. 그랬던 게 더물 많이 나갔는데 손이고 바르고 다 떨겨서 마이지 못해서 나는 이거 지네 떨어 물을 못 마이겠다 이랬대니까.
0: 예, 오한 현상이 있구만이에요.
9: 예, 그래서 안으로 와, 발고 손이고 안 닿아서 달달달달달 떨어서 물을 마이고 막 내 주물고 주고 그리고 얘 지네 힘들어 제비로 했더라. 나는 지 둥배를 달라고.
0: 예.
9: 그 둥배를 하나 잡수까 조금 진정하는데
0: 예.
9: 그 지금도 춥단다. 추우면 지금도 그저 얘 그러고 난 다음에 어찌는 가면 선생님 이 손끝에 그 발끝에 오롤한 게 이상한 감각이 있다며 이래 되니까.
0: 예예. 예. 기혈이 통하지 못하죠. 예예예. 예. 그러더라 합시다. 이러한 병증은 그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의 선생님들이 아주 간단하게 치료합니다. 그럼 그럽시다. 에, 예. 오늘 지금 소개를 아주 있지 않습니까? 박창호 선생님 찾으세요.
9: 예. 근데 선생님 내 저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겠는데 이 옛날에 출근할 때 40대에
0: 예.
9: 이렇게 심장 아니 뭐 관심병이라고 진단받고
0: 예.
9: 40대 후반에 만 야들빈도 그때 이 흉모엔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50대 초반에 중풍도 슥 왔다 갔습니다. 그런 게 어 급하게 서리 서의 치료를 하고 또 중위 치료까지 그때 다 했습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0: 예.
9: 무사했습니다. 그런 게 이런 증사 있을까. 지내 무서워서 그래 이런 병도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잘합니까?
0: 이야 50년은 이사질 했는데 간단합니다. 그거는. 예.
9: 간단합니까?
0: 예, 예. 그냥 오세요. 예.
9: 나 무서워 죽을 뻔했어.
0: 예예예.
9: 예, 예.
0: 오늘 오전에 오세요. 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예.
9: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예, 예 오한으로 예. 고생.
2: 네 예. 치료를 잘하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그러니까 이 호흡도 질환이가 이 가을에 잘 발생하는데 호흡도를 할 경우에는. 하나는 상징적으로 상호흡도가 있고 하호흡도가 있습니다. 상호흡도에는 말이죠. 예, 鼻子

0: 코라든가 비두라든가 인후라든가 인고관의 회염 이러한 부분으로에 조성되었고요. 하호흡도 하게 되면 말이죠. 기관이라든가 기관지라든가 폐로 조성되었는데 이 말이죠. 가을에 건조한 기운에 말이죠. 또 냉기에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하지 않습니까? 냉기가 결합해서 우리 인체에 말이죠. 영향을 주는데 특히 호흡도 영향이 말이죠. 가장 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염이 잘 인기되고 비두염이 잘 인기됩니다. 원래 말이죠. 기초 질병이 만성 비염이라든가 비두염이 있는 분들은 말이죠. 이런 질병이 또 도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인후염이 잘 인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이 간질간질하고 마르고 아프고 이러한 말이죠.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초 질병이 말이죠.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 폐염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은 가을에 꼭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조금만 말이죠. 주의를 하지 않게 되면 이런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 다시 말이죠. 재발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말이죠. 성한데 이 가을의 기운은 말이죠. 전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은 우리 인체에 말이죠. 병을 일으키는 기운을 갖다 말이죠. 중요하게서는 세치의 사기라 합니다. 이 사기가 가을에는 말이죠. 주약에 쪼에 간주하던 조째인데 조사가 말이죠. 이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지선아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2: 예, 손에 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줄이 붙이면서 몇 발짱 꼬꼬도 안고 이렇게 여기 힘들게 살다가 기차 중에 지내서 강철수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서 중약 먹고 점약 먹은 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저걸 신경도 있는 것 같은데요.
2: 예, 그래서 한 번 더 보이자고 예약한다.
0: 예, 자골신경통이 잘 치료가 아야 되는데 이 강철수 선생은 점약에다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도록 하십시다.
2: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넌 이 위가 좋지 않아서 그런데 의사 대하시면 좋겠는데
0: 어떻게 좋지 않습니까?
3: 이 위가 밥 먹으면 계속 아파요.
0: 예, 쓰려납니까?
3: 예.
0: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지금 민바로에 소개를 하고 있는 분이 소화계통질병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선생입니다. 박창호 선생을 찾으세요.
3: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의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5년 전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이 정식 설립됐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면적을 14,100평방킬로미터로 길림 흥룡강 두 성에 걸쳐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1지류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공원 길림구역은 전체 70% 가까이 차지하고 핵심구역은 바로 연변에 위치해 있는데 훈춘왕청의 12여 개의 향진이 공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 수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원 내 야생 동북범과 동북표범 수는 체제 시험 초기 27마리와 42마리에서 각기 약 72마리와 115마리로 늘었고 새끼범 생존율은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겨를보도 왕이 귀환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첫 번째 편 5년간의 수호로 범표범 보금자리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5화산 가지각색 나무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층층이 펼쳐집니다. 도로 양켠의 시냇물을 맑고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뛰놀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전규룡 리목국의 작은 공원에서 로인들이 335 산책하고 있습니다. 퇴직 종업원 진헌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날 아침 촬영한 동영상을 기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진헌수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봤어요. 이건 아침 7시 57분에 우리가 밭에 가다가 발견한 겁니다.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집단 전규룡 림업위원회사 관리보호중심 부주임 오정용입니다. 우리가 감정한 결과 이 동물은 노루가 아니라 동북지역 특유의 고라니일 가능성이 높지요.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입니다. 동북범은 현존 고양이과 동물 가운데 체형이 가장 크며 온대 침엽수와 활엽수 호남림 모기사슬 최정상했습니다. 생태학에서는 이를 우산종이라고 부릅니다. 범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것은 마치 우산 하나를 펼쳐 숲속 만물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산을 든든히 받치려면 먼저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자란 암범 한 마리의 활동구역은 300평방킬로미터에서 5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수범의 활동구역은 1000평방킬로미터를 넘습니다. 범이 이 숲에서 말사슴이나 멧돼지, 꽃사슴과 노루를 비롯하여 충분한 먹이를 찾아야만 털을 잡고 새끼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먹이 동물의 밀도가 부족하면 어미범은 새끼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북범은 한때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 말 해내베 연합조사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경내의 야생 동북범은 1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범과 표범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국가공원에서는 156건의 광급권을 전부 폐쇄 퇴출시키고 276개의 도급 대상을 7세기에 정리했으며 루게로 림지 3만 4천부를 회수했습니다. 또 박목소 8만 1,500마리를 정리하고 교정을 위반해 설치한 방목 울타리 130여만 메터를 철거했습니다. 과거 림구 도로 양길에는 울타리가 빼곡히 설치되어 범과 표범이 이동할 때 늘 수십 킬로미터씩 우회해야 했는데 지금은 울타리가 철거되면서 갈라졌던 산림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산림이 다시 이어지자 먹이 동물도 돌아왔습니다. 국가공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올가미 제거와 밀렵 탄소, 겨울철 먹이 보충, 사냥과 방목 금지를 실시하여 야생 동물 수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훈춘 구역에서 발굽 동물의 활동이 30만여 차에 감축되었습니다. 핵심 분포 구역의 꽃사슴은 멸종 위기 상태에서 회복되어 지역 우세종으로 됐습니다. 현재 범과 표범의 활동 범위는 이미 국가공원 80% 이상의 구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훈춘 구역에서는 범 한 마리가 새끼 다섯

0: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영상이 촬영이 됐고 올해 9월에는 왕천구역에서 한 주민이 어미범 한 마리가 새끼범 4마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혼춘잎업 유한회사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관리보호중심 공회주석 단련여입니다. 이 범에게 우리는 T56이라는 번호를 붙였지요. 처음에는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세 마리로 늘었고 가장 많을 때는 주변의 새끼범 다섯 마리가 따라 다녔습니다. 단순히 개체수가 변한 것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범들이 우리 이 림산지구에서 안심하고 번식하고 서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 안심더 지식.
0: 감축 결과 현재 동굽범 한 마리는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범이 한 번 산행을 완수하려면 보름가량 걸려 했습니다. 이 산림의 수용 능력으로 추산하면 약 300마리 동굽범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관리국 훈천시 관리보호중심 동물보호순찰대 대장 리동위입니다. 범은 최고 포식종이죠. 범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늘이 더 푸르고 물이 더 맑아졌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2: 중국 적십자회 당조 성원이며 부회장인 변효일행이 10일 연길과 동물에서 적십자 삽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변효일행은 먼저 연길시 진학가도 신양사회구역 적십자회를 찾아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진지 건설, 기층조직 운영, 회원 확대와 자원봉사 전개 정황을 살펴보고 사회구역 적십자 사표보를 청취했으며 사회구역에 뿌리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실천 방법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적십자회, 도문시 적십자 응급구호 강습기지, 도문 동산구 국문 박애봉사소에서 변효일행은 천급 적십자 조직 진지 건설과 향촌 인도주의 봉사 전개 정황을 참답게 살펴봤습니다. 또한 응급구호 강습시설 배치, 수업 설치와 대중성 응급구호 지식 보급 성과, 도문 동산구 국문 박애봉사소의 운영 모식, 출입경 인원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구호 봉사를 전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변효는 우리주 적십자 계통이 기층 일선에 깊이 뿌리내리고 정성을 다해 대중들에게 봉사해온 집안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그는 기층조직 토대를 1층 튼튼히 하고 응급구호 강습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며 변경 실제에 입각해 연변 특색 있는 인도주의 봉사 브랜드를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적십자회 구제구호부 2급 순시원 곽근양, 중국적십자기금회 리사장 폐효초, 성적십자회 당조 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허벅군이 조사연구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세관 총서가 근일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훈촌 종합부세구 대외 무역 경제가 빠른 장성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입 무역액은 동기 대비 89% 증가한 159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년 내 훈촌 종합부세구 관리국에서는 지역 위치 우세 입각하여 보세 플러스 정책 우세를 확대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은 1년의 보세 플러스 세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국 첫 신선 킹크랩 보세 중개 플러스 분류 수출 모식이 낙착했습니다. 킹크랩은 입경 후 직접 종합보세구에 들어가 림시 양식과 포장을 거치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잠시 면제받습니다. 세관에서는 예약검사를 실시하여 당일에 화물 인수, 육로 운송, 통관, 항공기 적재 등 전반 과정을 완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TIR 운송은 77개의 제약국에서 한 번 신고하고 한 차로 목적지까지 직행할 수가 있어서 다국 물류 시간과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혼천은 동북 지역 첫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TIR 노선을 개통하여 화물이 출경한 후에 모스크바까지 직행을 하고 다시 유럽 여러 나라로 연장되게 했습니다. 혼천은 이미 제조 인증 대로시아 육로 간선 물류 거점 도시로 되었으며 송매통, 오존 등 주요 다국 플랫폼들은 훈촌 변경 창고에 화물을 집결하고 대량으로 해외 운송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훈촌은 동북 삼성에서 앞장서 1210 모식을 낙착시키고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 관리 모식을 연결하고 일반 무역, 보세 중개

0: 업무와 결합하여 협동팔전 구도를 형성을 했으며 통관 및 장구 회전 효율이 뚜렷이 제고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전국 173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순위에서 훈천종합보세군은 65위를 차지하여 지난해 동기보다 14순위 상승했습니다. 수출입 총액은 동북지역 9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훈천에서는 동산구 통관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히하며 보세중개, 다국전자상거래 등 대외무역 새 경영 모식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 대외무역 경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산업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반 대외무역 안정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다국무역 발전에 병목제약을 부단히 타개함으로써 대외무역 수출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1: 또 한 해의 수확철이 돌아왔습니다. 연변 대지의 비옥한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곳곳에 수확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드넓은 흙토지에서 벼가 황금 물결을 일으키고 콩은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오색 찬란한 가을 화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시기를 다잡아 수확에 박차를 가하며 산업의 풍작으로 향촌진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계열 보도, 다시 찾아온 수확의 계절을 내와 전야의 풍년 모습을 기록하고 산업발전의 맥박을 느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연변농업 고품질 발전의 풍성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영정의 만무사과백과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영정 만무 사과백과수원은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과일나무의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진 가운데 일꾼들은 맑은 날씨를 빌어 수확, 선별, 포장, 발송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정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가 충족합니다. 독특한 산지 기후와 양질의 수토 조건은 사과배 당분 축적과 풍미 형성에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9월과 10월은 현지 사과배 품질이 가장 좋은 수확철입니다. 영정시 과수농장 만무사과배 재배기지에 들어서면 알차고 큼직한 사과배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빛깔이 선명하고 즙이 많으며 달고 아삭한 사과배에서 풍기는 진한 과일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묵직한 열매마다 가을 풍작의 기쁨이 담겨있습니다. 영정시 과수농장 정품원 책임자 전열입니다. 올해는 비도 적당히 잘 왔습니다. 올해 사과배가 크게 자랐고 보기도 좋습니다. 맛으로 보면 최근 10여 년 사이에 올해가 가장 좋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사과배 산량은 지난해보다 3천여 상자 늘었습니다. 주요 판매 경로는 여전히 온라인 판매입니다. 위챗 모멘트에 올려 팔고 정품 선물 세트로 포장해 전국 각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년에 영정시에서는 성숙된 전자상거래 산업체계에 의탁해 사과배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현지에서는 틱톡, 콰이소, 토보, 핀도도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탁해 짧은 영상 홍보, 인터넷 인기인 생방송 판매, 온라인 상점 직접 판매 등 다양한 모식으로 영정 사과배 특색 우세를 전면적으로 선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일 판매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연변의 양질 농산물을 전국에 널리 팔고 있습니다. 근림 경위 실업위원회사 부총경리 강추성입니다. 이렇게 선전한 후부터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포장하고 산에서는 일꾼들이 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니 정말 잘 팔립니다. 기본상 모두 외지 관광객들의 주문입니다. 외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집에서 제 조카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주 사과배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과일 품질은 뚜렷이 높아졌습니다. 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아삭하며 평균 당도가 12.5도 이상입니다. 특등배 산량은 총 산량의 70%로 평년보다 2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현재 영정시 사과배 수확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과일 판매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재배호들의 증수를 전력 보장할 계획입니다.
0: 영결시에서는 13일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가동하여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국농길림용화화력발전주식위원회사 연길화력발전소는 연결시 하남구역에 열 공급 임무를 맡고 있는데 주로 장백살로 남강거리 서쪽 신풍거리 동

0: 남쪽, 부르하통화 남쪽, 철도선 북쪽 구역에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기자입니다. 여기는 집중통제실입니다. 대형 화면에서는 보이라 일식설비와 열공급 도관망의 급수 온도, 압력, 흐름량 등 각종 변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3일꾼들은 일터를 지키면서 열원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있죠. 공릉길림용화화력발전 주식위원회사 연결화력발전소 부총경리 손전혜입니다. 올해 열 공급 표준이 높아져 실내 난방 온도가 기존의 섭씨 18도에서 22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우리 단에서는 열 공급 전에 설비와 열 도관망 검수에 만전을 기했고 석탄 비축량을 늘려 전반 난방 기간에 석탄 사용을 확보했지요. 현재 1호기가 가동 중이었으며 13일 0시부터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법정 열 공급 기간은 10월 20일부터 이듬해 4월 20일까지로 두어 183일입니다. 올해까지 연결시는 연속 15년째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 공급 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연결시 당위 정부의 열 공급 요구와 시간차, 보일러 가동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13일부터 정식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도관망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죠. 도관망이 비교적 방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저녁이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열 공급 기업에서는 24시간 보일러 운행 정황, 도관망 압력 등 핵심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흐름량을 24시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실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열 공급 부하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난방 고장이 발생한 사용자에게는 제때의 방문 수리를 제공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올해 연결시 도시 열 공급 총 건축 면적은 4,161만 7,700평방미터이고 열 공급 경영 단위는 두합 8개입니다. 전시 석탄 사용 휴액은 53만 톤인데 지금까지 30만 8,400톤이 입고돼 입고률이 58.2% 이상입니다. 길림성 도시 열 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요구에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3년 난관 공약 목표를 정했습니다. 2026-2027년 난방 처리는 연결시 주요 도시 구역 주민들이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열원 도관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가동을 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저온 세대를 정돈함으로써 열 공급 질이 뚜렷이 개선되게 합니다. 2027-2028년 난방철에는 연결시를 제외한 각 현시 도시 건설 구역에 집중 열 공급 주민집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2028-2029년 난방철에는 전주 도시 건설 구역 집중 열 공급 구역 주민집들의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하여 전역 열 공급 계통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실현하게 됩니다.
1: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구름이 많겠고 낮에 도나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4, 5급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13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단 재정부는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청국과 함께 주민주택구매대출 리자보조 정책을 실시할 때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첫주택의 절대적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 가정에 새로 구입하는 중소형, 비교적 낮은 가격의 주택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민 가정에 대해 리자보조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에는 새로 발급된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을 사용해 첫 주택을 구매한 경우여야 하며 기존 대출의 지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중 첫 주택의 인정은 현행 정책에 따라 진행되며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중고 주택도 포함합니다. 다음은 구매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이 12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이 150만 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리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최대 100만 원이며 재정 부문은 연간 1%포인트의 리자 보조를 제공합니다. 현재 첫주택 상업성 개인주택대출 금리 수준에 따르면 이는 금리를 3분의 1을 낮추는 것에 해당하며 리자 보조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정책 실시 기간은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잠정적으로 1년으로 정했습니다. 주민 가정이 가까운 곳에서 대출을 받고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은 규정에 따라 주민주택구매대출 리자보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매자는 정상적인 신용대출 절차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동시에 은행의 리자보조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수건하면 됩니다. 은행은 조건에 부합되는 대출자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달마다 리자를 받을 때 해당 리자 보조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차감하게 됩니다.

0: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난방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열공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가왔는데요. 지금 생방송실에는 연길시 집중열공급 책임요한회사 영업중심 최련아 부주임께서 자리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연길시 집중열공급 책임요한회사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겨울을 선사하기 위해 열공급을 시작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주임과 함께 열공급 설비에 관련된 안전상식 등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열공급과 집중열공급위원회사의 열공급과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주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최주임을 저희 방송실에 모셨는데요. 먼저 올해 연길시 집중열공급위원회사의 열공급 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1: 예, 우리 그 열공급 구역은 제일 동쪽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하여서 서쪽 조양천 구역까지고, 예, 북쪽으로 놓고 말하면 북대시장 이남에, 네, 그리고 북쪽 남쪽으로부터 시작하면 부라하통강, 예, 이 북쪽 이 구역이 약 20만 호의 이 주민들을 상대하여서 난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네, 그렇군요.
1: 예.
0: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오랫동안

0: 한 집중열공업위원회 회사에서는 앞당겨서 열공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어제 뉴스를 네. 확인했는데요. 역시 어김없이 열공급을 미리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1: 네. 원래 규정에 따르면 매년 10월 20부터 다음에 4월 20까지 우리가 열공급 기간입니다.
0: 네.
1: 하지만 우리가 연길시 당위 그 정부적 요구에 따라서 올해 열공급도 10월 13일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0: 이 부분도 이미 연속 몇 년 동안이라고 했죠?
1: 한 15년.
0: 아, 네. 그렇게 됐군요. 네. 오래되었군요. 역시 네. 올해도 이 열공급에 대한 기대가 높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 네.
0: 그러면 방금 어제부터 이 열공급이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러면 현재 연길시에는 이 연길시 집중열공급 회사의 영업대청이 총 몇 개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구체적인 위치와 관련된 이 자문 전화를 소개해 주시죠.
1: 네. 우리 그 회사 구역이 크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세 개 영업대청이 있고 조양천부 열공급 구간에는 또 임시대청을 마련하였습니다.
0: 네.
1: 예, 그러면 그 동쪽현부터 예, 알려드리죠. 예,
0: 네.
1: 동쪽현에는 그 왕통쇼주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거기 가시면 1층 영업대청이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간판에.
0: 네. 네.
1: 그리고 그 연서쪽에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 신조야원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주정부 예, 서쪽현의 신조야원 2층에 보시면 예, 영업대청이 마련되어 있고 예, 그리고 서부 쪽에 있는 주민들은 또 그 새 체육장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또 그 외园家园
0: 네.
1: 예, 거기 난취에도 영업대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양천 구간에 있는 그 임시대청이 그 위치는 조양천 위생소가 있습니다.
0: 네.
1: 예, 조양천 위생소 서쪽 그 길 쪽에 보시면 또 우정저금소가 있습니다.
0: 네.
1: 예, 그 우정저금소 들어가시면 그 우리 영업 직원이 거기서 또 예,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네 그렇군요. 아, 네. 그러면 혹시 관련된 자문 전화가 있을까요?
1: 네, 이 우리 동쪽부터 시작하여서 조양천까지 시작하여서 모든 이 구역의 주민들
0: 네.
1: 약 아까 20만 호의 주민들이라고 네. 하셨습니까?
0: 네.
1: 네. 250-0124
0: 네.
1: 예, 우리 회사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그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0: 네네.
1: 예, 250-0124에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자문전화는 예. 통일된 자문전화군요.
1: 네, 예, 통일되었습니다.
0: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제 이미 열공급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열공급을 그 전에 중단하셨던 분들이 열공급을 시작한 와중에 이 회복할 수 있습니까?
1: 예, 회복은 예, 가능합니다.
0: 네.
1: 하지만 또 그 또 열공급 기간 중이다 보니
0: 네네.
1: 안전 운행을 또 이거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에만이 예, 복구가 가능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어떤 예, 조건들이 있을까요?
1: 첫째는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예, 이 관망 도가니가 복구 가능하는지 이것도 아, 보셔야 됩니다.
0: 네, 원래는 자른 상태죠.
1: 네, 도가니가 잘린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공급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도가니 물도 들어오고 예, 압력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예, 현장에 가서 안전히 안전 보장을 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예, 또 이거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1: 그리고
0: 네네.
1: 또 미납금이가 또 있는 상황은 또 예, 바로 밤 미납금을 다 체결하시고 예,
0: 네.
1: 완료 예, 완납하시고 체납 요금을 예,
0: 네네네
1: 예, 그 이런 조건에 해당돼야만이 또 복구가 됩니다.
0: 아, 예. 네 그렇군요.
1: 예.
0: 그러면 그 관련 회복 수속은 어떻게 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모든 각 구역의 주민들께서는
0: 네.
1: 이렇게 영업대청에 오실 때 신분증하고 예, 부동산 증명서 우리가
0: 네.
1: 흔히 말하는 황저라고 하죠.
0: 네.
1: 예, 지참하시고 저희 영업대청에 오셔서 수속 밟으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는데
0: 네.
1: 현금이든
0: 네.
1: 예, 위채 예, 그리고 알리페이,
0: 네.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웨이신 생활 결제,
0: 네.
1: 그리고 지부보 생활 결제,
0: 네.
1: 들어가셔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각 구역의 그 주민들이 통지단을 매년마다 통지단을 받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 통지단 위쪽에
0: 네.
1: 구역이 그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0: 아,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동쪽 부근에 있는 주민들 통지단을 보시게 되면
0: 네.
1: 예, 거기 우리 회사 지중공로주 예, 지중공로집단 요선공사라고 적혀 있는 주민들은 그 온라인을 냈을 때
0: 네.
1: 예, 회사 이름을 적어 주시고 통지단 네. 위에 적혀 있는 회사 이름을 적어 주시고
0: 네.
1: 예를 들어서 서쪽에 연대 부근 쪽 혹은
0: 네네.
1: 우리 발전구역의 주민들께서 통지단을 네. 받았을 때는 우회 연시 연서 열공급 회사라고 적혀져 있는
0: 아, 그렇군요. 네네.
1: 그럴 때는 온라인에서 그 통지단에 적혀 있는 그 회사 이름을 꼭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서부 쪽
0: 네.
1: 시부. 시부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하다시피 그 새체육장
0: 네네.
1: 부근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0: 네.
1: 그 통지단 위에 입력하신 게가 서부 열공급 회사라고
0: 네.
1: 적혀져 있습니다.
0: 네네네.
1: 예,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지불하실 때 꼭 그 회사 이름을 예, 입력하셔야만이 예, 또 내실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비용도 또 지불하는 방식도 더 다양하고 그러면 방금 이 신분증 그리고
1: 부동산
0: 네, 부동산 증명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는데 그러면 원본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리고 아니면 뭐 이 그 집주인이 직접 가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리를 할 수도 있습니까?
1: 대리도 가능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복사본도 가져오셔도 되시고
0: 네.
1: 그리고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 사진도 가져오셔도 다 되지만
0: 네.
1: 우리가 위에서 신분증하고 부동산 이 증명서를 요구하시는지
0: 네.
1: 어떤 분들께서 물어보십니다.
0: 네.
1: 예, 왜냐하면 네. 예, 문건에도 이거 요구하시겠지만 왜냐하면
0: 네.
1: 이게 열공구 기간이 안정운행이
0: 네.
1: 예, 막 아주 이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항상 요구하시는 게 집주인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0: 아, 네, 네. 그렇군요.
1: 예,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그 집주 신분증 꼭 지니고 예, 지참하셔서 오셔라고 항상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0: 아, 네,
1: 예.
0: 그렇군요. 안전을 고려한 이런
1: 예.
0: 이유였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첫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저기 위치는
0: 네.
2: 여기 그 개발구인데
0: 네.
2: 우리 그 집중요인구가 그리 멀지 않는데 근데 어디 저 일공급 시작했다니까 원래 치부하는 게 좋아서
0: 네네.
2: 아, 어쩌나고 전 소사고들이
0: 네네.
2: 근데 저 아이스크림하고 그 한가지입니다. 저 어찌가 좀 시간이 걸리는지.
0: 아, 네. 열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도관이 뭐 열공급을 시작한 것을 못 느끼겠다 이 말씀이시죠?
2: 예, 예, 예.
1: 네. 아, 네.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네.
1: 왜냐하면 어제 금방 또 우리가 시작하였고 그리고 네. 이게 또 순환 시간이 있습니다. 예, 순환 시간 한 기다려 보시고 그냥 네. 그 온도가 올라가실 때는 또 이 공기가 또 예, 있는 상황이
0: 네.
1: 있습니다.
0: 네.
1: 예. 아니면 그냥 우리 그 고객센터에 2500124에 전화
0: 네.
1: 주문하셔서 우리 그 직원이
0: 네.
1: 예, 최대한 빨리 가서 또 뭐 상황을 점검하실 수도 있고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혹시 예,
0: 네.
1: 예. 남겨 주셔 가지고
2: 전화하신답니까?
0: 네.
1: 2500 네, 2500
2: 2500
1: 114
2: 114
1: 네.
2: 예, 감사합니다. 네,
1: 네.
2: 제가 지금 아영우
0: 네.
2: 좀 기다려 보지 뭐. 예.
0: 네.
2: 그래 기다려 보다 아영우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2: 감사합니다.
0: 아, 네. 역시 어제 지금 열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아직은 도관이 저도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언제쯤이면 이 도관이 조금 온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1: 아 이게 보통의 순환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0: 네네.
1: 왜냐하면 이게 또 그 우리가 열공급 시작하여서 인사도
0: 네.
1: 예, 따뜻해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0: 네네.
1: 예, 그렇기
0: 전용길 씨.

0: 그 구역을 네. 돌아야 되기 네. 때문에
1: 순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예 지금 또 그 시작하는 동시에 우리가 또 조종하거나 또 공기 빼기가 또 제대로 되지 않아갖고 예 관동의 네. 물 흐름이 또 차단되어서 네 예, 그게 불균형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날 정도 기다려 보셨다가 네 예, 아직도 우리 집이 차갑거나 네. 그럴 때는 우리 그 고객센터 잠은 전화를 이용하셔서 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 네. 네. 13일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뭐 16일 좌우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네. 해보시고 그때까지 우리 집이 아직 차갑다 할 경우에는 먼저 네. 잠은 고객센터 2500114번에 다시 전화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아,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해 열 공급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아, 예. 올해의 그 규정에 따르면 아까도 그 10월 20 매년 10월 20부터 다음에 4월 20까지입니다.
0: 네.
1: 열 공급 기간은
0: 네네.
1: 아까도 그 한 거의 연길시 정시 당위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한 15년은 네. 항상 예, 앞당겨서 열 공급 시작되었던 거를
0: 네. 예,
1: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제부터죠. 예,
0: 네.
1: 10월 13일부터 정식으로 예, 열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0: 네.
1: 예.
0: 온도도 또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
1: 네.
0: 설비의 온도도
1: 네.
0: 뭐 한꺼번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1: 네.
0: 것도 아니겠죠?
1: 순환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0: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매년 열 공급 비용의 일부를 우대해 주는 것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1: 아, 일반적으로 예, 네. 최저 생활보장 가구 분들께서 예, 네. 난방비 보조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여기서 또 그 관련 증명서 네. 디보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디보증을 지참하셔가지고
0: 네.
1: 해당 시추나
0: 네.
1: 예, 민정부서에 가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0: 아, 손해증이 있어도 다시 네. 한번 심사를 거쳐야
1: 예,
0: 하나요?
1: 꼭 심사를
0: 네.
1: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매년마다 해당 서초하고 꼭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0: 네.
1: 예, 거친 후 심사를 거친 후 예, 거기 그 저희 회사에 오셔서 또 아래 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0: 아, 네. 네 그렇군요.
1: 네.
0: 아, 그리고 또 이 저희가 보면 열공급 비용과 관련한 사기 사건들도 또 매년 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1: 아, 네, 있습니다. 최근 또 그 난방비,
0: 네,
1: 예, 대납 우대 등으로,
0: 네,
1: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뭐 대납을 하셔서
0: 네.
1: 우대를 해주신다든가
0: 아, 네.
1: 예, 이런 조건으로 또 예, 난방비를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지금.
0: 네.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0: 네.
1: 반드시
0: 네.
1: 예, 우리 정규적인 영업 대청이나
0: 네.
1: 공식 지정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예, 난방비를 납부하시고
0: 네.
1: 사적인 대납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아, 네. 대신 뭐 납부를 해주면 뭐 어느
1: 네.
0: 정도 싸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1: 네.
0: 거를 말씀하시는
1: 맞습니다.
0: 거죠.
1: 네. 네. 그리고 또 이 그리고 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예,
0: 네.
1: 우리 그 공식 그 고객센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2500114에 꼭 확인하셔가지고
0: 네.
1: 예,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네. 잘 알겠습니다.
1: 네.
0: 아, 그러면 방금 이 열 공급을 비용을 저희가 그 휴대폰 그리고 영업대청 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은행은 어떻습니까?
1: 네, 은행은 건설은행하고
0: 네.
1: 연길시내 예, 건설은행하고 우정서금
0: 네.
1: 네, 다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열공급이 시작하면서 이 보관이 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여기에서는 이런 분들은 집안의 어떤 부분들을 잘 둘러보는 것이 좋을까요?
1: 난방 초기에 예,
0: 네.
1: 그 물이 새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 집안 내에
0: 네.
1: 배관 연결부라든지
0: 네.
1: 밸브라는
0: 네.
1: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머리라고 하죠.
0: 네, 네.
1: 예, 그 현상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또한 또 우리가 그 파머리가 개방 상태인지
0: 네.
1: 예, 어떤 가구 우리가 방문하여서 네. 집 안에 들어가 보시면 예, 이 밸브 상태가 잠긴 상태로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0: 아예 열건 그 배관을 열지 않았군요.
1: 네, 네. 예, 배관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배관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냐면 네. 그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배관이 위에 그 쪽짝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수평으로 있을 때는 네. 도관과 수평으로 있으면 개방 상태고 네. 수직으로 있으면 그게 잠긴 상태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그 밸브 상태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1: 네.
0: 예. 그리고 혹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
1: 네.
0: 예. 꼭 먼저 있잖아 집안 내에 그 메인 밸브를 있잖아 중화물 있잖습니까
1: 네.
0: 꼭 잠그시고
1: 네.
0: 그리고 우리 그 고객센터에 꼭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우리가

0: 있으면 열려져 있다.
1: 네.
0: 그리고 떡안과 십자로.
1: 네, 수직으로.
0: 네, 수직으로 십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잠긴 상태다. 혹시 지금 열공급이 시작됐는데 우리 집이 왜 덥지 않을까 하는 분들, 먼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1: 네, 그것도 꼭 방법입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 방금 열공급이 시작된 후 이 도관에 물이 새는 등 고장이 났다면 주민들은 그 250114번. 맞죠?
1: 네, 맞습니다. 250114.
0: 네, 예. 그러면 뭐 더 급한 경우에는 뭐 영업대청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겠죠?
1: 예, 급한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집안에 좀 화물을 닦고,
0: 네.
1: 예, 해당 뭐, 우회라든가,
0: 네.
1: 예, 아니면 그 우리 그 열교환서가, 네. 가까운 열교환서에 가서, 예, 우리 직원을 찾아줘도,
0: 네네네.
1: 다 됩니다. 예,
0: 아, 네.
1: 최대한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0: 네.
1: 예, 이거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 최대한 우리가 연락하셔야니. 우리가 빨리 방문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열공급이 시작됐는데 또 같은 건물이나 이 인근 세대는 난방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는데 일부 집만 실내 온도가 낮다고 느끼는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예, 이런 경우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우리가 또 해당 건물이 또 난방 그 관망이 아직 조정 중이거나,
0: 네.
1: 예, 조정 중이거나, 공기가, 예,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까 말하다시피 그 물 흐름이 막혔거나,
0: 네.
1: 이로 인해서 수력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먼저, 예, 복도에 있는 그 배기 밸브를 또 확인하시고,
0: 네.
1: 예, 그리고 확인하셔서 다른 집, 옆집 있지 않습니까? 예,
0: 네.
1: 옆집에 그 도가도 살펴보시고,
0: 네네.
1: 예. 그리고 안 되면 우리 그 고객센터에 또 연락하셔서
0: 네.
1: 우리가 그 방문하셔서 빼기와 그 공기 빼기와
0: 예, 네.
1: 그 또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0: 네.
1: 때문에 꼭 고객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예, 도움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아, 네. 지금 방송실에서는 연결시 집중 열공급 유한 책임회사 영업중심 최련아 부주임께서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최주임과 함께 열공급과 관련해 자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다시피 어떤 분들은 이 도관의 공기가 차면 열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알고 도관의 공기나 물을 빼는데 또 자주 빼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1: 적절히
0: 네.
1: 적당히 공기를 빼는 것은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0: 네.
1: 그러나 또 예, 배관 내에는 또 뜨거운 물을
0: 네.
1: 대량으로 빼내는 행위는 절대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물을 많이 빼면
0: 네.
1: 전체 우리 그 난방 시스템의 이 압력이 또 떨어져서 예, 작업뿐만
0: 네.
1: 아니라 예, 전체 단지의 난방 효과에 또 심각한 영향을 또 미침으로 예,
0: 네.
1: 예, 주민께서는 또 함부로 물을 빼주시는 데 대해서
0: 네.
1: 좀 예, 그런
0: 주의를
1: 예, 주의해 예.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네.
1: 예, 왜냐하면 이거 한 집에서도 이렇게 뺐다고 하고 우리가 구역이 크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예, 구역이 큰 구역에서 한두 집 아니고 여러 집이 다 동시에 많이 빼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무조건 효율이 떨어집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 열공급 도관을 청결하면 이 열공급지를 높이는 데 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1: 네, 정기적으로 청소하면 그 내부에 있는 그 물대라고 하죠.
0: 네.
1: 그 물대하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여
0: 네.
1: 우리가 그 열전달 그 효율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실내 온도에도 실내 온도 높이는데도 예, 많은 영향을 주고
0: 네.
1: 예, 하지만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만이 전문 청소 업체를 통해서
0: 네.
1: 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아, 네.
1: 예, 아니면 우리 회사 직원이 또 방문하셔서 기술적 지도를 해 주실 수도 있으시니까
0: 네.
1: 예, 250114 공익센터
0: 네.
1: 많이 네. 이용해 주시죠.
0: 네. 네. 올해 이 열공급 기간 주택 실내 온도 표준이 조금 변화가 있는 줄로 압니다.
1: 네.
0: 어떻게

0: 변했습니까?
1: 지금은 남방의 그 지리 최고, 지리 그 제거와의 효율을 네. 증대해가지고 실내 온도 22도를 우리가 지금 많이 강조하는 데 의해서 네. 우리 회사에서도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이로 인해서 22도를 이거 보장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안전 운행에
0: 네.
1: 예, 또 키도 철저히 보장하고
0: 예, 네.
1: 날씨 변화에 따라서 난방 온도와 공급량을 또 예,
0: 네.
1: 또 적시리 또 보장하는 데 또 많이 예,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러하여금 우리가 올해는 예, 앞으로도 관망 점검이라든가
0: 네.
1: 관망 检查라든가
0: 네, 네.
1: 예, 우리가 그 주민 방문을 또 더욱이 더 강화하여서
0: 네.
1: 예, 또 실내 온도 22도에 도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현재 이 열 공급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열 공급 중단 수속을 할 수 있습니까?
1: 중단 수속은 우리가 10월 10까지입니다.
0: 10월 10 이미 지났군요.
1: 네, 네.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흔히 선전할 때도
0: 네.
1: 이 그 열 공급 우리 지식에 대해 우리가 매년마다 선전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네.
1: 선전하실 때에도 관도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0: 네.
1: 오셔서 꼭 신청하시라고 많이 권장합니다.
0: 네.
1: 예, 왜냐하면 열 공급이 우리는 겨울에 관도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
0: 네.
1: 더욱이 또 뜨거운 물도 들어가시고
0: 네, 네.
1: 압력도 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민들께 권장하는 거는 우리가 그 관도에 물이 들어가기 전에
0: 네.
1: 오셔라고 많이
0: 네.
1: 권장하는 예, 쪽입니다.
0: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열 공급 중단 수속을 하려면 뭐 어떤 절차들이 필요합니까? 뭐 예를 들면 올해 열 공급은 시작돼요. 올해는 지금 열 공급 중단 수속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 네.
0: 4월 20이 지난 뒤에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4월 20이 끝난 뒤 뭐 5월 달에도 할 수 있고 6월 달에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매년 열 공급이 거의 시작될 쯤 9월 10월쯤에 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1: 네. 매년이 우리 네. 열 공급 기간이가
0: 네.
1: 4월 20까지지 않습니까?
0: 네네.
1: 예, 4월 20까지고 우리가 그 후에 예, 시간이 다 됩니다.
0: 네.
1: 오셔서 왜냐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또 외국 나가는 분들도 있고
0: 네.
1: 외지에 또 나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여름에 오셔서 네. 예, 신청하셔도 됩니다.
0: 아, 네.
1: 예, 그러시면 더 좋고
0: 네.
1: 예, 그리고 또 이 중단 수속을 하려고 하면 또 그 회복 수속과 같습니다.
0: 네.
1: 예, 신분증하고
0: 네.
1: 예, 그 우리가 그 집조 있지 않습니까? 예,
0: 네.
1: 집조까지 또 지참하셔가지고 대리인이면 또 대리인이 또 신분증도 가져오시고
0: 네.
1: 우리가 왜 이렇게 수속이 이렇게 꼭 요구하시는가?
0: 네.
1: 아까도 말하다시피 꼭 집주인이 알아야 되는 상황.
0: 네.
1: 예, 왜냐하면 이게가 그 안전에
0: 네.
1: 예,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집주인이 승낙하는지 승낙하지 않는지
0: 네. 네.
1: 예, 여기에 관점을 두기 때문에
0: 네.
1: 예, 꼭 지니고 오셔라고 많이 권장하는 예, 상황입니다.
0: 네, 예. 그렇군요. 열 공급 중단에는 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예, 열 공급 중단은 매년마다 예, 임시 중단이 있고
0: 네.
1: 연구 중단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실내에서도 또 중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0: 네.
1: 우리가 그 분후라고 하죠. 예, 분후가 안 된 로동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네.
1: 분후가 안 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내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0: 아, 네.
1: 예, 실내에서 끊인 분들은 매년마다 오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0: 아, 네.
1: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마다 집에 방문하셔서
0: 네.
1: 안전검사도 하셔야
0: 아, 네.
1: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주민들께 꼭 보장하고 싶은 것은 안전입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1: 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내 우리가 매년마다 꼭 이 안전 보장을 위하여 예, 그래 하셔서 실내 주민들께서 매년마다 오시라고 권장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임시 중단은 우리 신청하는 분들은 또 매년마다 오셔서 또 신청하시고 그리고 그 연구 중단
0: 네.
1: 연구 중단하는 분들께서는 나중에 회복했을 때

0: 의 매년이 또 100분제 그 기초 열공 그 비용을 또 내셔야 됩니다.
1: 네네. 네,
0: 그러니까 임시 중단하고 연구 중단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물어보신다면
1: 네. 네.
0: 임시 중단은 네. 한 번 하시고
1: 네.
0: 매년마다
1: 네.
0: 예, 기초 난방비를 내셔야 되고
1: 네.
0: 예, 그리고 연구 중단 주민들께서는 한 번 신청하시면 언제 회복하실 때
1: 네.
0: 나중에
1: 네.
0: 매년에 그 기초비를 또 모두 이렇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1: 네. 네,
0: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아, 네. 네. 그러면 그 관련 수속도 다를까요?
0: 관련 수속이 같습니다.
1: 아, 예.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는 뭐 올해만 중단하겠습니다. 혹은 뭐 여러 해 앞으로 언제 다시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0: 아, 주민들께서 오셔서 네. 신청하실 때
1: 네.
0: 우리 회사의 직원들께서 먼저 앞에 상황을 다 설명해 드립니다.
1: 아, 네.
0: 예, 그래서 선택권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선택권을 주실 때 주민들께 자기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네. 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그 네. 상황에 따라서 저는 뭐 올해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하겠습니다 했던 분들은 이듬해 꼭 다시 가셔야 되고.
0: 예, 그게니 그 실내.
1: 네.
0: 예, 실내 분들 그랬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실외는 상관이 없습니까?
0: 예, 실외는
1: 네.
0: 한번 관도를 이렇게 우리 끊으셨습니다.
1: 네.
0: 보팅 수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 그 이런 주민들 분께서는 실내 그 복도에서
1: 네.
0: 우리가 안전검사를 하기 때문에
1: 아, 네.
0: 예, 안 오셔도 됩니다.
1: 아,
0: 그냥
1: 그렇군요. 네.
0: 매년마다
1: 네.
0: 매년마다 오셔서 돈을 내시면 됩니다.
1: 아,
0: 예, 기초 네. 난방비를 내시면 됩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연구를 신청하는 분들께서는 그냥 언제 회복하실 때 오셔서 예, 수속을 밟으시면 되고.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또 중단 수속에도 뭐 관련 요구 조건이 있습니까? 뭐 어떤 집들은 중단 수속을 못 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우리 회사에서는
1: 네.
0: 그 주민들이 오셔 갖고 신청하실
1: 네.
0: 때
1: 네.
0: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웃집,
1: 네.
0: 아랫집
1: 네.
0: 모두 다 상황이 이렇게 그 중지 수속이 되었을 때
1: 네.
0: 우리가 흔히 이렇게 권장합니다.
1: 네.
0: 이렇게 이러시면 아랫집이 영향을 받으시니까
1: 아, 네. 예. 알려드리는군요. 예. 그 관련된
0: 예. 우리 주민들께 모두 이렇게 또 알려드리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1: 네.
0: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사면으로 다 와서 중지수 하시면 이 중간집이가
1: 네.
0: 예. 온도가 예.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1: 네.
0: 중간집에 의해서 책임지는 상황에서
1: 네.
0: 예. 또 말씀드리고
1: 아,
0: 예.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1: 아,
0: 예.
1: 네.
0: 어떻게 하여금 모든
1: 네.
0: 주민들께서
1: 네.
0: 매년 이 겨울에 따뜻한
1: 네.
0: 겨울을 보내시라고
1: 네.
0: 우리 회사에서도 항상 최대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네. 네. 그리고 지금 방송 시간이 약 여유 시간이 5분가량 남아있습니다. 만약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 분 정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문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방송을 거의 마감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0: 예.
1: 이 열공급 영업대청의 위치 그리고
0: 예.
1: 자문 전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예, 우리 회사가 책임지고 난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을 제가 다시 말씀해드리기죠.
1: 네.
0: 예,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동쪽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하여서 저양천 그 구역까지고, 예, 북쪽으로는 북대시장 이남, 예, 남쪽으로는 불화 통강, 예, 이부.
1: 네.
0: 이 구역의 주민들께서는 모든 주민들이 2500114 우리
1: 네.
0: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고객센터입니다.
1: 네.
0: 예, 그러기시 때문에 모든 열 공급 기간에 모든 열량 문제라든지
1: 네.
0: 모든 자문이 모두
1: 네.
0: 가능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영업 대청에는 모두 아까 말하다시피 모두
1: 네.
0: 4개 구역에 모두 위치되어 있습니다.
1: 네네.
0: 동쪽 켄의 왕통쇼츠하고 예, 연서 쪽에 신조야외
1: 네.
0: 네, 그리고 그 서부 쪽에는 자자원
1: 네.
0: 예, 그리고 저양천에는 위생소 서쪽 켄에 예, 거기 우정저금소 안에 들어가시면 방공하는 직원이

0: 맞이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또 열광급 위챗 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위챗 그룹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그 웨이신 지푸바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웨이신에 들어가서 송호조회,
1: 네.
0: 그리고 지푸바오에 들어가서 송호조회.
1: 네.
0: 하지만 아까 또 중요시 또 제가 강조해야 될 거는 그 꼭 내실 때 통지단 네. 위에 위쪽에 있는 회사 이름을 보시고,
1: 네.
0: 예, 그 회사 이름을 꼭 구역이 그 회사 이름을 꼭 입력하셔야만이
1: 네.
0: 예, 정확하게 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문하고 싶은 거는 이 열광급 그 고지단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저희가 금액을 내야 된다는
0: 네.
1: 통지단 뒷면에 보면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이 휴대폰 번호는 어떤 분들의 번호일까요?
0: 예, 우리 휴대폰의 그 통지단 위에 보시면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가 말하시면 흔히 이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예,
1: 네.
0: 우리 직원이 전화번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1: 네.
0: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납부비라든가
1: 네네.
0: 예, 난방비 납부에 관하여 질문하실 수도 있고
1: 네.
0: 예, 열정책에 의해서 또 자문하실 수도 있고
1: 네.
0: 예를 들어서 집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도
1: 네.
0: 예, 이 전화를 이용해 주셔서 자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잘 예.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마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길시 집중열광급 자영업회사 영업중심 최련아 부주인과 함께 열광급 설비와 관련된 안전상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열광급 시작 시기, 열광급 면적, 열광급 회복수속,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 등 다양한 저희가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이 관련된 정보들을 잘 아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송 2회 시간에 열공급과 관련해 자문한 분들은 2500114번으로 이용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추운 겨울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주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